0: 신약대 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0: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푸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푸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조각다른 어느새 구름 속을 빠져나왔다. 안녕하물은 은빛으로 반짝이었고 길가의 나무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채 서 있었다. 오랜 행군에 지친 몸으로 폭격에 부서진 마음을 지나는 길이지만은 그것마저 대낮에 비하면은 멋지게 보이는 밤이었다. 자정이 넘자 대오에는 조우는 사람이 더 늘었다. 밤이 깊을수록 제대로 눈을 뜨고 있는 전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0: 말머리를 나란히 한 채 걷는 두 사람은 바로 모태똥과 주덕이었다. 짙은 사천 사투리와 호남 사투리가 끊이지 않고 오갔다. 종사령, 당신이 언제 이 길을 걸은 적 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13년 전 일이죠. 그때 온남의 작은 황제 당계요가 군명으로 다시 쳐들어왔거든요. 나는 황급히 도망을 쳤어요. 숨가쁜 순간이었지요. 내가 작은 배에 앉아 금생강을 건너자마자 기병들이 강가로 뒤쫓아왔는데 강을 채 건너지 못한 여섯 사람이 다 죽었어요. 임충이 한밤에 달아나는 격이로군. 뭐 임충의 야밤 도주보다 더 굉장했죠.
0: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1: 그때는 이 길이 그렇게 좋았나요? 좋을 리가 없지요. 높은 산과 밀린 분이라 산적들이 많았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다행히 마음 좋은 농림호구를 만나는데 가로회 형제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데려다 줬어요. 내가 고마워서 아끼는 말 한 필이랑 권총을 주었더니 나중에 그걸 아내한테 다시 보내왔더군요. 군벌의 견주면은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0: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열세나 지나서 다시 이 길을 걸으려고는 생각 못했겠지요. 어쨌거나 당신이 우리 홍군의 길잡이가 된 셈이로군요.
1: 그래요. 정말 생각 바뀌지요.
0: 그 사이 자그만 마을을 지났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었다.
2: 이족들이 사는 땅은 아직 멀었습니까?
1: 멀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면령에 도착할 것 같은데 거길 지나 조금만 더 가면 이족 지역이에요.
3: 총사령, 석달계가 대도하에서 왜 전멸했는지 깊이 연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족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아닙니까?
1: 연구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은 사천에 있을 때 자료는 좀 봤어요. 뭐 자료에서는 석달계가 제발로 궁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전멸하지 않았을 테고 궁지에 들어갔다 해도 이족 병사들이 사방에서 조여오지만은 않았더라면은 전멸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석달계도 자수설에서 즈타라는 곳에 이르러 병사들과 오랑캐에게 패했다고 적었으니까요.
2: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 태평군의 처지가 상당히 위험했지요. 청나라 군대가 이족 도사들을 싹 매수했거든요. 그들이 각 민족들을 부추겨서 마을을 비우고 들판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바람에 태평군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죄다 도망을 가서 어디 가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태평군은 하는 수 없이 풀뿌리를 캐먹고 말을 잡아먹어야 했는데 이질이 발병을 해서 군대가 그만 전투력을 잃고 말았지요. 그때 서쪽에 있던 이족토사 왕응원이 노종교로 가는 길을 막고 태평군 수천 명을 죽였어요. 동남쪽의 토사 령승은 늦은 밤 만산을 점령하고 태평군을 좁은 협곡에 몰아넣고 공격을 했지요. 태평군은 그 길로 전멸을 했어요.
2: 석달계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1: 아마 잘못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별 대책이 없었겠지요. 석달계가 왕응원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길을 내주면 백금천냥에 좋은 말 두 필을 주고 안 내주면은 개고 달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헌데 그때는 그게 아무 위협도 안 되는 말이었지요.
0: 두 사람은 모두 생각에 잠긴 듯 하였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모 대통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1: 교훈이 크군요. 우리는 고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곳 한족 통치자들은 졸고 소수민족들한테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숱한 세금을 더 안기고 사람들 제멋대로 죽이고 인질을 잡아 감옥에 가뒀으니까요. 우리 홍군은 이제 이곳에 막 들어서는 참인데 우리가 어떤 군대인가를 무슨 방법으로 잘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3: 그렇지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 외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도하를 건너려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면령을 거쳐 대량산 이족구역에서 안순장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월서를 거쳐 대수보로 가는 길이죠. 주력부대가 어느 길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1: 연재, 당신의 말에 와요.
3: 나는 정사령의 생각이 궁금하다니까요.
1: 대수보로 강을 건너 부림에 이르면 거긴 성도로 통하는 큰 길이 있으니 걷기는 좋겠지. 하지만 양삼의 부대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고 병력이 비교적 두터워요. 게다가 적들은 우리가 그 길로 올 거라고 짐작하고 있을 테고요. 면령을 거쳐 안순장으로 가려면은 오솔길을 지나야 하는데 바로 석달계의 주력부대가 갔던 길이죠. 그것은 류문휘의 병력이 적은 편이라 우리한테 유리하지만은 이족 지역을 지나야 해요. 만약 우리가 이족들을 잘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은 안순장으로 가는 게 낫겠지요.
3: 나도 안순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수보 쪽은 거짓 진군 방향으로 삼되 제법 그럴듯하게 해야 합니다.
1: 이족들이 사는 땅을 지날 때에는 계획을 곰곰이 세워서 구호를 잘 정해야겠죠. 정책을 집행을 하고 규례를 지키는데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겁니다.
3: 그런데 아까 그 감옥 얘기는 뭐고 인질 얘기는 또 뭡니까?
1: 그거 한족 관리가 오면은 이족 가문에 어른을 잡아가두고 자손들을 차례로 감옥에서 지내게 했다더군요. 이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3: 부대 들어 감옥문을 열고 같이 있는 이족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해야겠네요. 면령에는 이족들이 있겠죠?
1: 그럴 거예요. 그것은 이족, 한족이 뒤섞여 사는 지역이니까요.
3: 좋아요. 그곳에 이르면은 이족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들어야겠군요. 그 사람들이 술을 좋아한다던데 정말 맞는 말입니까?
1: 그렇지요.
3: 그럼 술도 같이 마시면 좋겠군요.
0: 갑자기 대우에서 커다란 외침 소리가 터져나왔다.
4: 불이다! 불이다! 큰 불이다!
0: 모태똥과 주덕이 고개를 들고 보니 멀리 지평선에서 불길이 홀홀 타오르며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졸면서 걷던 사람들도 눈을 부스스 뜨고 수군거리었다. 주덕이 작전부장을 찾아 물으려는데 설풍이 앞에서 달려왔다. 모태똥과 주덕은 말에서 내렸었다.
1: 저기가 어디지? 서장인가?
0: 주덕이 서북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5: 맞습니다. 적들이 성문 가까이서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1: 성을 공격하는 부대가 있습니까?
5: 없습니다.
1: 없는데 왜 불이 난 거죠?
0: 설풍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5: 안 그래도 정찰병을 보내는데 방금 돌아왔습니다. 즉 변방사령 류원장과 려장 류원종의 지시랍니다. 놈들은 홍군이 성벽에 접근할까봐 서쪽 문에 불을 지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역 유지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고는 누군가 불을 질러달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리고 나서야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답니다.
0: 그 불 때문에 3리나 되는 번한 거리가 불탔다. 또 불을 피해 성 밖으로 나간 백성들을 성 안으로 다시 못 들어오게 막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성 밖 빈터에서 묵고 잔다고 하였다. 모태똥이 물었다.
1: 여기서 서창이 얼마나 멀지요?
5: 30미쯤 됩니다. 백성들이 그러는데 적들이 이래저래 걱정이 많답니다. 불 내기 전에는 우리가 성을 공격할까봐 겁을 먹더니 이제는 우리가 성을 공격하지 않아서 불 지른 죄를 뒤집어 씌울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이랍니다.
1: 사정군벌들이 하는 짓이 이 모양이라니까요.

0: 주덕이 혀를 찬다. 조덕과 모태똥은 다시 말이 올라 계속 대우를 따라 걸었다. 조총사님께서는 운남 군벌에 대해 잘 알겠네요?
1: 물론이죠.
0: 우리는 귀주에서 유상하고 싸웠지요. 양삼이랑도 맞붙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양삼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삼의 군대에서 당대표를 지냈으니 당신만큼 양삼을 잘 아는 사람도 드물 텐데요.
1: 양삼은 투기꾼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놈인데 변덕스럽기가 크지 없지요. 오패부랑 가까운 사이였는데 북벌군이 무안에 들이닥칠 무렵에 오패부가 위험해지니까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 자기는 혁명을 지지한다고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북벌군 본부에서는 그를 국민혁명군 20군 군장으로 임명을 하고 나를 당대표로 보냈지요. 하지만 내가 만연에 도착을 해 나의 위임장이며 관직증명서 원본을 넘겨주었는데도 안 받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자꾸 취임을 미루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서 정치 간부들 데리고 떠나버리게 되니까 곧장 북양군벌이랑 손을 잡고 무한으로 들이닥쳤어요.
0: 그때 양삼이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1: 그랬지요. 허겁지겁 만인으로 도망쳐 나와서야 사람을 무안에 보내 나를 데려오고 군장으로 취임한다고 공개전보를 쳤어요. 놈은 온 거리며 골맥에 혁명을 지지하는 표를 잔뜩 써붙이고 사천 동부에 있는 17개 현에다가 정천 100기를 만들라고 했지요. 그래놓고 또 오패부한테는 지금 역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보를 보내다니깐요.
0: 그런데 거길 어떻게 떠나게 됐습니까?
1: 그 뒤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 늘 경계하고 있었지요.
0: 그런데 어느 날 양삼의 한 참모한테서 놈이 오패부가 보낸 사람이랑 짜고 나하고 정치 간부들 모두 죽인 다음 다시 무안으로 진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1: 그래서 나는 견학단을 꾸린다는 핑계를 대고 정치 간부들 데리고 빠져나왔죠.
0: 양삼은 원래 운남 군대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천 군대가 됐답니까?
1: 아니, 양삼은 본디 사천 사람이에요. 사천 군대였는데 운남 군대랑 싸우다가 사로잡혔지요. 하루는 운남 군대 여장 황육성이 포로용을 둘러보다가 부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 군관이 있으면은 앞으로 다섯 걸음 나오라 라고 했대요. 포로들은 겁에 질려 나서는 놈이 없었지요. 하지만 양삼이 척척척 다섯 걸음을 나서면서 보고드립니다. 사령관님, 저는 소좌 영장 양삼입니다. 라고 했대요. 양삼이 목소리 힘이 있고 두려워 떠는 빛이 없으니까 황육상의 마음에 드러나 봐요. 자기 밑에 두고 참모장을 시켰지요. 나중에 사천군대 뇌심이가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로즈를 습격했는데 면 앞에서 양삼한테 깨졌어요. 양삼이 그때부터 운남군대에서 꽤 이름을 얻었지요. 그 점 조신 밑에 있었는데 조신 들어 양삼은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사람이니 믿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군요. 나중에 운남군벌이랑 사천군벌 사이에 또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양삼은 사천군대 투항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 절친한 친구 이름으로 조우신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저는 사천 사람이라 사천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의 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두 군대가 싸우게 된다면 저는 공에게 입은 은혜를 헤아려서 싸움을 피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0: 그래, 나중에 그 약속은 지켰답니까?
1: 지키기는 뭐. 양삼은 사천 군대로 가서 사장이 됐지요. 나중에 운남 군대고 싸우게 되는데 그쪽 빈틈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흘 동안 500리를 쫓아가 조우신의 군 쥐부까지 쳐들어갔어요. 조우신은 한창 침대에 누워 앞에를 피우다가 종소리에 놀라서 다급히 밧줄을 메고 성벽을 내려오던 참에 발목을 삐었죠. 그래서 허위병의 부축을 받아가며 도망치게 되는데 얼마 못 가서 종소리와 함께 거꾸로 죽어 말았대요. 뒤따라온 양삼이 목숨이 간들간들 붙어있는 조우신을 보고 소리쳤다지요. 군장님, 죄송합니다. 조우신은 잠깐 그를 바라보고는 눈을 감았다고 하는군요. 백군 놈들 어느 하나 잔인하지 않은 놈이 없군요.
0: 모 대동이 한참 이야기에 재미가 붙어 막 용문회 이야기로 넘어가려는데 설풍이 걸어와서 수경지에 닿았다고 보고하였다.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 모든 것이 다시 얼음붙해지였다. 마을의 수탁들은 앞다투어 목청을 빼며 울어댔다. 해가 뜨기에는 이런 시간, 멀리 지평선 위로 벌겋게 물든 하늘이 보이었다. 아직도 꺼지지 않은 서창의 불길 때문이었다. 누구나 역사를 통해 힘을 얻는다. 반동인물도 예외가 아니다. 한 영웅이 대도화에서 운하를 남긴 뒤로 72년이 지난 오늘 누군가 악명 높은 락병장이 되고 싶어한다.

0: 기선 한 척이 물결을 헤치며 넓은 민강을 거스러 올라간다. 양삼은 생각에 잠긴 채 뱃물에 나와서 있었다. 함지같이 우악스럽게 생긴 입이 보기 흉했지만은 위험은 있어 보이었다. 사실 그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욕을 좀 보기도 하였다. 운남 군대에서 조우신 밑에 있을 때 당계요가 조우신에게 일렀다.
1: 나는 관상을 좀 보는 사람이야.
0: 양삼은 얼굴에 군살이 많고 눈빛이 흉악한 데다가 쥐처럼 앞니가 드러나 보이는군. 척 보면 속에 칼을 품은 놈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음험하고 잔인해. 절대 밑에 둬서는 안 되지. 뒤탈이 있을 테니 때를 골라 없애버리게.

0: 장편 소설 대장정 5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조원청심안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안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아닌가 싶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원 청심한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치명발미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심치명발미환이라는 것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이름으로서 초원 청심환은 어디에서 판매하면 거기에서 붙이는 그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청심치명발미환이 본 이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치명, 광조, 다명, 자다명, 홍화육두구, 천청암,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치료 제품 자체로서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의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고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본 제품은 바로 우리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모두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착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은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며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제품은 그러면 어떻게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어떤 증상과 어떤 문제점을 근본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으르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구체의 실제적인 증상 가운데 중요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주요한 임상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기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제일 돌출하게 현저하게 내가 감각적으로서 느끼는 그 바의 증상 가운데서는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지켜보세요.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만약 내가 심장병이라면 우리 집에 부모님이 누가 심장병이라면 이미 지지한 지 10년, 20년 그렇게 지나갔고 이미 심장병으로서 확실한 진단이 내렸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기침을 짓는 이런 증상이 중요한 증상 가운데 돌출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저희 신변에 아주 가까운 이런 그 신변의 분들을 시장 조사해 봤는데 심장 지절한 시간이 거의 20년 거의 됐습니다. 계속 기침을 달고 갑니다. 기침약을 얼마나 그분이 많이 써 한독을 썼을 겁니다. 좀 낫는 갔다가도 또 범하고 하는데 이 제품을 방송에서 듣고 견제했는데 한 두 달 복용했는데 지금은 기침 소리가 기본 없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심혈이 심한 증상은 심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폐경락과 함께 생기는 문제에 속하는데 단순 폐경락만 다스려서는 문제점이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 기침을 많이 짓거나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러한 증상은 심폐혈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본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좋은 청심환 오전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감기 왔는가 안에서 감기인가 한 게 감기도 아니고 그리고 청약 쓰고 깬디는 또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알고 저 팔이 그저 시퍼렇고 팔이 시퍼렇고 그렇게 맞아도 효과 없더란 말입니다. 깬디에 무슨 약을 먹어도 쓸데없고 그래서 선생님 누워서 실만 가지고서 밥도 못 먹고 예, 온 하루 더 숟가락 주고 먹으면 그저 뭔도 뭐 반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계속 먹었습니다. 예. 그러던 차이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이 좋은 성심하이라도 그래도 좀 씹어보자 좀 지푸라기라도 짚어보자 하고서 그래서 실험해본데 생각에 한각도 줍니다. 예. 그래 먹어본 게 오전부터 가슴이 그렇게 두근거리고 멍하고 하던 게 예. 목에서 가랑가랑하고 그래도 할다
1: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그렇죠. 예.
2: 그리고 그저 식은 땀이 맨 안에 나고 이발 그저 예. 불이 나 지금 지나 아파서 예. 예. 그러던 게 그것도 이렇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입이 냄새가 지내 나서 그렇게 죽은 그렇죠. 남이나 하나 쓴다는데 둘, 세 개, 다섯 개 써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던 게 이거 먹으면 무슨 이바이 냄새가 없어지지 이빨이 아프던 게 몸소리 거리 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2: 그렇고 제 생명 사사자니까 그래도 아예 좋은 김에 또 오늘도 예 아까 배달받아 쓰자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25번 연락하세요. 예.
2: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도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심장이 두 달을 두 개 넣었습니다.
1: 그래요? 시간이 예.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저장한 시간이?
3: 어제 한 4년 됩니다.
1: 예.
3: 그래, 갔다 면진되니까, 예. 또 다시 가슴 피우고, 예.
1: 그러면.
3: 소음이 자고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청천시환을 쓰니까 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이 청천시환 쓰기 전에 예. 예, 집에서 문을 갖다 놀라고 그래서 예, 무슨 소리 조금 그래서도 놀라고 그래서 그랬겠습니다.
1: 예.
3: 지금 그런 증상이 없고 예. 밖에 나가 걸자면 한 서너 메다 그러면 숨이 차서 걸지 못했겠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이게 청천시환 쓰니까 오늘은 마음대로 시간도 없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 예.
3: 그리고, 본래는 우리 실증인데 올라올 때는 한 서너 번 셌다가 올라왔습니다.
1: 예.
3: 지금 좋은 청심환 쓴다면 지금 당신에 올라온다. 그래서, 예. 숨 많이 쉬었는데, 이전에 예, 올라오고 그래서 가슴 싹 떼어지는 것 같은 게, 그랬댔습니다.
1: 숨이 찼죠. 예.
3: 예. 그래, 이 좋은 청심환이니까, 예. 어찌 효과 좋은데, 그래서 심장이 좋아지니까 이전에는 맥이 아니나 맥이 나옵니다 지금.
1: 그렇죠.
3: 예. 앞뒤로 익숙한다 효과도 하니까 더 싸서 쓰자고 그랬나.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되 자수를 한 그 두 개 료정 쓰셨다 하는 이런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 이 정도게 되면 자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그런데 알수는 수말 밑으로 절대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잘 네.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그렇죠.
1: 예. 말씀하세요. 잘 들려요.
4: 나도 이하고 먹고 소리에 이게 뭔가 많이 허전되는데 이 여름에 좀

0: 애기였고 조금 어찌니까 아이들이 그 뭐니까 싸지 그 원냐고 보냐고 거기다 가서 꿀에 타 먹으라고 그래야더라 말이다.
1: 예.
0: 그래 이거 먹어서
1: 이거 드시면서 싸지 원액 드셔서 문제 없는가 그 말씀이죠. 예. 아, 예, 아무런 예. 문제 없습니다. 싸지 원액은 식전에 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전에 드시고 이건 식후에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0: 더
1: 예.
0: 좋습니까?
1: 더 그래, 좋죠.
0: 이게, 아니, 난 이, 그러니까 그.
1: 약가약이 그, 모순될까봐 그러죠. 문제 없습니다.
0: 예.
1: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0: 그, 고대에다 가서, 그때는 썬돈에 가서 때려 먹으니까 이거 좋더란 말입니다.
1: 아, 예.
0: 예. 그런데 이번에 이래 또, 그, 그래 먹으니까는 별로 열이 싹 오르는 것 같은 게, 그래 내 무수기, 약가약이 무수기.
1: 아닙니다. 좀 꿀에다 타지 마시고. 약을 드실 때는 꿀물에 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순수에 아. 순물에다 직접 드셔야 돼요. 꿀을 피면 하고 다른 그 공복에 꿀을 드시려면 물에다 타서 이렇게 정심과 아침 그 중간 시간에거나 혹은 정심과 저녁 어간 중간 시간에 꿀물을 타 드시는 건 되지만 약을 드실 때 꿀물로 드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무슨
0: 예,
1: 없습니다. 예,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0: 예.
2: 네.
0: 알겠습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그 도황 중년이 말해 될까?
1: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3: 예, 도황 중년이 그 저기 그 조일만 선생님이 그런데 내 이 지금 소변이 지나 빈번하고 차수가 하여튼하게 여섯 번 해야지 막 이렇게 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1: 예.
3: 그래서 예, 그다음 이 잠이란 게 또 뭐냐 들지 못하지
1: 예.
3: 그래서 약을 그 초약에다 한 번에다 먹었는데 야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먹기는 모두 두고 먹었습니다.
1: 예.
3: 지금 어제 완전히 많이 효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전에 그래 많아야 두고요.
1: 예. 예.
3: 다음도 지내 다 왔다.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3: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도 온게 약 딱 만다만 지금
1: 예,
3: 그러니까
1: 예.
3: 한번더 가라 먹자고
1: 그렇게 하죠. 조일만 예. 선생님 예 6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예. 뭐 치료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환자를 못 봐오고 어떤 처방을 못 내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심 갖고 제대로 예.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에 속할 겁니다. 건강하세요.
3: 예 선생님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4: 예, 네, 나도 좋은 정신방을 쓰는 한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네, 나는 심장에 좋지 못해서. 근데 이제 좀에 저기 숨이 내게 답답해서 내게 좀 몇 번씩 깨어났어요. 괜히 이거 쓴다고 그런 줄 봐요, 사장님.
1: 아, 그렇죠. 예, 예. 네.
4: 심률이 빠르다고 또 심률도 정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소변방에 찬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다음에 청결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세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거 쓴다면 그런 증상이 없어서
1: 예.
4: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럼.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확신을 갖고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네, 지금 예, 저는 전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예.
5: 예, 네, 지금 가장 전심하고, 요번에 날씨가, 흐린 날씨만 지금.
1: 아, 그렇죠.
5: 날이, 예, 숨이 차서 지금, 그렇게 해서 누워있지 않고, 나 그전 병원 가든, 두살 맞아, 이래 됐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5: 예. 근데 지금 이거 먹고, 예, 그 주소는 떨어지지도, 그리고 아침에 내 일어나면 밥도 못했습니다. 너무
1: 심각할 정도입니다. 심장병으로 해서. 예, 예.
5: 예. 예, 그러고요. 어쨌든 아랫다리도 저리고 아랫다리 저리게 이제 이렇게 실에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1: 예.
5: 근데 지금 이 더운 정신을 먹고 예,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5: 예 그리고 입에서 약한 냄새 나고 예, 또 등등 기침도 했습니다.
1: 예.
5: 근데 지금 그 증상도 없어지고 아까 옛날에 너무 좋아서 지금 아니 뭐 예전에 1년 치료를 예약 받을 수 있습니까?
1: 아, 됩니다. 여기 3325번 연락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늘늘이 견지하시게 되면 가격적으로도 많이 편리한 가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차수로 조절한 차원에서 늘늘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처럼 그 정도 심장병으로서 일어나 밥하기도 힘들어지고 아랫다리 맥이 없어 꼬꼬지 서기도 힘들어지고 그 정도로 하게 되면 단순히 남들이 그저 뭐 한두 달 치료하거나 한 개 두 개로 좀 치료해서 낳는 그런 그 효과성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5: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반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매주 우수열 8시 반부터 이 시간이게 되면 기본으로서 초온 청심환을 말씀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수요일, 기수요일에는 바로 중년에 대해서 도강 중년을 말씀드리게 되어 있고 우수요일이게 되면 초온 청심환을 강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두도 한 게 계통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로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비례가 꽤나 높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병을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는가? 심장병 치료라는 건 관상 동맥을 치료하는 과정이 주요한 치료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상 동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병 치료했기 때문에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서 혈압이 좋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셔서 오늘 혈압이 정상이라면 내일부터 끊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넉 달을 지켜보죠. 매일 이렇게 넉 달을 딱 체크하면서 역사에다 체크하면서 지켜보죠. 그래서 넉 달 동안 혈압이 온정된다면 혈압약을 완전히 끊어도 됩니다. 이래서 지금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그러니까 퍼센트가 높죠.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심장병 치료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혈압약은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혈관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혈압약을 들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분들이 비례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심장병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단순히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걸 모두서 협심증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심장으로 문제가 생긴 거지 이렇게 인정하지만 해도 늑골까지 아프거나 뒷잔등이 아프거나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거나 이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자기 절로 약방에 가서 엉뚱한 이런 대증하고 치료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심장병 가운데 협심증이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늘 주먹질하면서 어깨를 자기절로 두드리거나 집에 식구들 보고 왼쪽 어깨를 많이 눌러달라고 때로는 오른쪽 어깨까지 반사통을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왼쪽 겨드랑이 밑에까지 아파라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협심증, 신저통이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심률이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전형적으로서 고르지 않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정상 범위로 놓고 말하게 되면 60차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 안에 속합니다. 그런데 100차 밑으로 갈 때게 되면 벌써 가슴이 침침해 나죠. 그런데 평균 심률은 60대 그 이상 50대부터 시작해서부터도 기본으로 60차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평균 심률은 60차 부서져서 7, 80차 좌우면 됩니다.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면 병원에 가서 계속 그게 1년 동안 한 반년 동안 넉 달 동안 연속 40몇 차까지 된다면 뭐 심장내과에 가게 되면 치부치를 열어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떼서 120, 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 그 박동이 40몇 차 1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42차 이 정도 돼서 치부치를 열어 했는데 보온 제품 좋은 청심환을 드시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쭉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지금 60몇 차로 올라와서 심장내과에 가니까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다고 이런 진단까지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병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근경색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도 두사이허, 중도 두사이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는 40 내지 70%를 말합니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70부터 90%를 말합니다. 100% 막히게 되면 제자를 못합니다. 그때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무서워서 손대기 무서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70부터 92% 좌우로 막힌 경우에는 밤중이라도 요울링에 불량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자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도 주자가 한 번에서 끝이고 한 번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열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좋게는 보수료법으로서 해결만 할 수 있다면 뭐 그 가운데서 좋은 청심환이다 보조제품 몇 가지를 드시게 되면 주자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장병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좋은 병원에 가느라고 뭐 한참 시간이 걸려서 어디에 도착하는 사이에 가면 환자가 잘못되죠. 그런데 요울링에 불려간다면 요울링에서는 구급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요울링 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고 반드시 누워서 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으로서 혀 끝이 재빨게 날 수 있습니다. 혀 변두리가 재빨게 난다면 간의 이상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혓바닥이 재빨게 나거나 혓바닥에 철개가 나거나 그거는 소화계통이 단순 문제라고 인정할 수 있대 혀끝이 재빨게 된다면 심장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입술이 완전히 까맣게 질립니다.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입술이 너무 까맣게 질린다면 당신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심장혈의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아무리 혈액순환이 잘 된다 할지라도 혈액순환에는 만포화 상태의 산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산소가 기본으로서 98% 이상으로서 만포화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40% 모자라면 당신은 쓰러집니다. 70% 산소가 모자란다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잠자기 힘들고 머리까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고 특히 심근경색은 어깨가 견점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뜸뜸 아파나거나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화가 잘 되지 않는데 심장으로 인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의 동지한다. 심장과 위를 동치한다. 이런 차원에서 심장병 치료했는데 그렇게 걸거리 많이 하고 그러던 게 소화가 잘 된다라. 그런데 위에 단순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뭘 함께 견제해서 복용할 거 추천하는가 하면 리가 허위완이라는 거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소화계통에 대해서는 많이 실을 넣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유리하다는 리, 간이라는 간, 합병이란 허위완이라는 이 제품 자체를 함께 심장병 치료와 함께 병 진행하게 되면 소화

0: 가 완전히 근심 걱정 없이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억지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위에다 힘줘서 강트름을 합니다. 그리고 입금에 출혈이 잘 생겨 심장병 환자들은 입금에 출혈이 잘 생깁니다.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흔든다면 금방 치과방에 가서 바꿀 예산을 하지 말고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치아를 교체하는 걸 진심으로 권합니다. 쉽게 놀라고 그리고 다리가 부종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1: 네.
0: 이런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불가 합판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우리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네, 절기로는 지금 가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밖에 나가기만 해도 막 땀이 비오도 내려오고요. 근데 아스팔트에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이 요즘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중한 에마, 즉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름만 되게 되면 차량 관리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에어컨 필터도 갈고 또 냉각수도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하고 그렇죠?
1: 네.
0: 근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간과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신가요?
1: 바로 우리가 세차거든요.
0: 네.
1: 사실 뭐 세차야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 뭐 무슨 큰 차이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름철 세차는 다른 계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잘못된 세차 한 번이 차량 수명을 몇 년이나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차량을 튼튼하고 반짝반짝하게 지켜줄 세차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차를 해야 하는 가장 좋은 시간대와 날씨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0: 네, 세차 말이 나오니까 전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1: 근데 그 세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0: 저는 할 말이 좀 적은 게 자가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가 아니면 보통 예. 세차를 좀 미루는 편이거든요.
1: 근데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여성분들이 보통 세차를 왜 그렇게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집안이나 가정에서는 참 현명한 주부, 지혜로운 주부로서 살는데 예. 운전하는 데서 또 세차를 차 관리에 있어서는
0: 잘 안 해요.
1: 야, 예.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왜 차를 자주 이제 세차를 안 하냐 하면은 내일 비가 온대요.
0: 근데 그것도 아깝거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또 비가 안 오는 날 보면은 바람이 불고.
1: 예, 바람이 불어서 또 먼지를.
0: 먼지가 있어서 안 하고.
1: 저는 왜 안 하냐면. 예. 세차할 때 기다린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0: 아, 기다린 시간. 예. 근데 그 차가 좀 깨끗하고 또 외관도 그리고 실내도 깨끗하면은. 네. 운전하는데도 기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여성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모르는 게 예. 아니라. 좀 겨울이다 할까요? 저는 그래서 세차를 잘 안 합니다.
0: 근데 겨울에는 또 눈이 온다고 안 하더라고요.
1: 겨울엔 또 왜 그러냐면 세차하고 나오게 되면 또 얼죠. 땅땅 어는 예. 듯한 느낌 들어가지고 저는 그 느낌 정말 안 좋거든요.
0: 그래서 1년 4계절 다 이유가 있어서 세차를 안 하면은 예. 왜 굳이 운전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필요하니까.
0: 그래서 세차는 제가 예. 가져다가 해드리거든요.
1: 아, 정말 비섭니다.
0: 아, 그럼 세차를 해놓으면은 또 이제 기분이 좋죠, 사실.
1: 네, 그렇죠.
0: 얼마 못 가서.
1: 고맙죠.
0: 네, 얼마 못 가서 또 이제 먼지가 뽀얗게 끼더라고요.
1: 근데 세차의 모든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0: 그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언제 세차하느냐가 네. 또 어떻게 세차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한낮의 폭염. 이 시간대는 피해거든요.
1: 예. 예.
0: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낮 세차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대는 태양이 정수리에서 내리쬐며 차량 외부 온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차량 표면 온도는 70도에서 많게는 80도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 이렇게 뜨거워진 차량에 물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세차장 가도 잘 안 씻어주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때
0: 예. 급격한 열팽창과 수축을 해내서 차량 도장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페인트가 들뜨거나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차량 유리창은 더 위험합니다. 뜨거운 유리에 찬물이 닿으면 순간적인 온도로 인해서 유리가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예. 될까요?
0: 그리고 한낮에 세차를 하면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하여 햇빛을 한 점으로 모이는 물방울 렌즈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도장면에 물자국이 생기거나 심하면 페인트가 타버리는 열 손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차용 샴푸나 비누도 더운 표면에서 순식간에 말라버려 지저분한 얼룩으로 남게 되죠.
1: 그렇다면 최적의 세차 시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세차해야 될까요? 이른 아침 오전 9시 이전 또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아직 차량 표면이 뜨거워지지 않았거나 이미 식기 시작한 상태여서 온도 차이에 의한 손상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좀 힘들다면 저녁 시간대를 추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햇빛이 누그러지고 그림자가 길어져서 세차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세차하면요. 물기가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다음날 물자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리상적인 날씨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흐린 날입니다.
0: 보통 흐린 날에는 잘 안 하죠.
1: 비 올까 봐. 예. 근데 이럴 때 세차하면 좋대요.
0: 여러분 날씨가 좋으니 세차나 하자라는 생각 다들 해보셨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세차의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바로 맑은 날이 아니라 흐린 날씨라고 합니다.
1: 네, 그래요.
0: 흐린 날은 자외선이 약하고 온도도 낮아 세차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햇빛에 의한 물방울 렌즈로 우리가 세차하는 것보다 좀 비싸거든요.
1: 네. 네. 월표를 끊게 되면 괜찮아요. 자, 세차할 때 어떤 시간 이용할지 여러분 잘 아셨겠죠?

0: 네, 세차 기준 주차 장소도 중요합니다. 세차를 하기 전에 차량을 그늘진 곳에 주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세차를 시작하는 거죠. 그늘이 없다면 차량의 한쪽 면을 그늘에 두고 세차한 후에 차량을 돌려서 반대쪽 면을 그늘에 두고 세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차 도중에 차량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1: 자, 세차의 올바른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차라고 하면 그냥 물 뿌리고 비누 칠하고 헹구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철저한 순서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1단계는 바로 예비 세척입니다. 세차의 첫 단계는 예비 세척인데요. 차량의 묻은 먼지와 모래 알강이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면이나 수세미로 문지르면 모래 알갱이가 도장면을 긁어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고압수를 이용해 차량 전체를 샤워하듯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 차량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물을 분사하여 큰 먼지와 이물질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때 세차용 물총을 차량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고압수가 도장면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 세차장에서는 2단계에서 진흙 분해제나 프리워시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차량 전체에 골고루 뿌려 2, 3분간 방치하면 표면에 붙은 먼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집에서 세차할 때는 이 과정을 생략하기 쉽지만 가능하다면 프리워시 단계를 꼭 거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다음 단계입니다. 하부 세척인데요. 바퀴와 타이어부터입니다. 예비 세척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바퀴 타이어 그리고 바퀴 주변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위는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도로의 타르, 진흙 등이 가장 많이 묻는 곳이기도 하죠. 네, 바퀴 전용 세정제를 뿌리고 전용설로 꼼꼼하게 닦는 것이죠. 바퀴 좁은 틈새까지 신경 써서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타이어는 타이어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닦고 바퀴 흙튀김 방지

0: 직지턱은요, 고압수로 진흙을 씻어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퀴 세정제가 차량 도장면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바퀴 세정제는 강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이 많아서 도장면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퀴 세척이 끝나면 바로 깨끗한 물로 완전하게 헹궈주는 것입니다.
1: 자, 그리고 3단계입니다. 본 세척, 위에서 아래로 세척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위에서 아래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차량 상부에서 시작해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세척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서 흘러내린 오염물이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닦으면 오염물이 다시 위로 옮겨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는 세차 전용 해면이나 긁힘 방지 마이크로 파이퍼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수세미나 걸레는 도장면을 긁을 수 있거든요. 또한 세차 전용 샴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주방 세제나 샴푸, 비누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차량 도장면에 치명적입니다. 일반 세제는 산성 또는 알칼리성이 강해 도료를 손상시키고 왁스 코팅을 벗겨냅니다. 세차 전용 샴푸는 중성 pH로 도장면을 보호하면서도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해면에 세차 샴푸를 묻혀 직선 방향으로 가볍게 문지르는 건데요. 원을 그림에 닦으면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넓은 면적을 닦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꼼꼼하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시책이 끝난 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이게 참 중요한 게
0: 네.
1: 철저한 헹굼이거든요.
0: 네, 그렇죠.
1: 세척이 끝났다면 세차 샴푸와 오염물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철저히 헹궈야 되겠습니다. 헹굼이 불완전하면 샴푸 성분이 남아 도장면에 얼룩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압수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샴푸 거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헹궈주시고요. 특히 바퀴 흙튀김 방지턱이나 범퍼 아래쪽 등 물이 잘 빠지지 않은 곳은 더 신경 써서 헹궈줘야 되겠습니다.
0: 네, 다음은 물기 제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무리인데요. 제 차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단계가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세차 후 그냥 공기 중에 말리는 데에는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물방울이 그대로 마르면 물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도장면에 달라붙어서 하얗게 얼룩이 지는 것이죠. 여름철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이 물자국이 더욱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물기 제거할 때는요, 물기 흡수력이 뛰어난 타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수건은 보풀이 일어나고 도장면을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 제거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유리창부터 시작해서 하차체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창은 물기가 마르면 특히 자국이 잘 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닦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 가장자리, 트렁크 틈새, 사이드미러 접힌 부위, 연료 주입구 덮개 주변 등 물이 걸기 쉬운 곳은 더욱더 꼼꼼하게 닦아주십시오. 네, 이 부위에 물이 남아있으면 부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폭염 후 세차는 절대 금지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낮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에 갑자기 찬물을 뿌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차량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찬물을 맞으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도장면이 들뜨거나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죠. 자, 그리고 장거리 주행 후 바로 세차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거리 주행을 마친 후 세차는 피해야 합니다. 주행 중 뜨거워진 브레이크 디스크나 엔진 부품에 찬물이 닿으면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는 주행 후 온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때 찬물을 맞으면 열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타이어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주행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차량을 식힌 후 세차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0: 근데 보통은 장기간 그 주행하게 되면 바로 작은 벌레가 붙어가지고 네. 바로 세차장에 갑니다. 인증 세차를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더라고. 시내에서 뭐 살짝 좀 세워둔 다음에 다시 세차하는 맞아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배설물과 벌레 자국. 이건 정말 고민입니다. 예. 즉시 제거하라고 합니다. 제 차에도 새 배설물 아직도 있어요. 안 네. 떨어집니다. 네, 새 배설물은 산석이 강해서 방치하면 도장면을 부식시켜 영구적인 자국을 남깁니다. 벌레 자국 역시 단백질 성분이 도장면에 달라붙어서 제거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이런 오염물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내거나 또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실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굳어버린 경우에는 무리하게 긁어내지 말고 전용 클리너를 뿌려서 충분히 불린 후 제거합니다.
1: 자, 그리고 산성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산성비는 차량의 숨은 적인데요. 산성비는 도장면을 서서히 부식시키고 광택을 잃게 만듭니다.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물로 헹궈주거나 세차를 해주세요. 비가 왔다고 해서 세차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가 온 후에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세차할 때 여러분은 뭐 이제 세차장에 가서 하는데
0: 저는 집에서 가

0: 가끔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고에 그 물을 제가 연기했거든요.
1: 예, 그럼 편리하죠.
0: 아니에요. 했는데 차가 알락달락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번엔 제대로 뭐 가면 잘해야지 하는데 또 알락달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디 나가기가 차가 더러운 것보다 더 좀 창피하더라고요.
1: 흰색 자국이 그냥 이제 났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샴푸.
0: 예. 예.
1: 세차 샴푸를 고르는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0: 그런 겁니까?
1: 세차 샴푸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성.
0: 중성 세제.
1: 그렇죠.
0: 이제 어떻게 세차 샴푸로 잘 해야 되는지 잠시 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방금 그 중성 세제가 정답이라 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그
0: 절대 가정용 세제나 비누 사용하지 마시고 강한 알칼리성으로 차량의 왁스 코팅을 벗겨내고 도료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해면과 수건도 중요합니다. 차량을 닦을 때는 세차 전용 해면이나 마이크로 파이버 장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수세미는 도장면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 제거용 수건은 마이크로바이터 타월이 최고입니다. 흠벽이 뛰어나고 보풀이 일지 않으며 도장면을 긁지 않습니다. 여러 장 준비해두고 자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아,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전용 도구 사용도 좋고
0: 네.
1: 세차 후 왁싱과 코팅 하는 것도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왁싱도 방법이 참 많습니다.
0: 그래요.
1: 예. 해면의 소량 들어 차량의 작은 부분부터 바르고 원을 그리거나 직선으로 얇고 균일하게 펴 발라주고 그리고 또 왁스가 하얗게 뿌옇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0: 네.
1: 자, 이처럼 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또 실내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0: 굉장히 중요하죠. 예,
1: 바깥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내 관리. 세차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내 환기와 청소도 중요합니다.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고 창문을 여는 일이 잦아지면서 실내에 먼지와 오염물이 더 많이 유입되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진공 청소기로 좌석과 바닥 매트를 청소하고 차 내부를 전용 청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햇빛 차단으로 실내를 보호하는 방법. 네.
0: 네, 그리고 차량 내 방치하면 알뜰는 물건들도 알아둬야 우리가 좀 더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이터거나 향수거나 또 충전 보조 배터리거나 탄산 음료 또 돋보기나 돋보기 안경 그리고 이런 스프레이 같은 거
1: 예.
0: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특히 돋보기 같은 경우도 이제 햇빛에 자주 있게 되면요 화재미열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햇빛을 모으잖아요.
1: 맞아요. 예. 제가 그 라이터를 한번 이제 운전하면서 여름철에 이제 네. 차 안에 뒀는데 운전하다가 이제 안에서
0: 그래요?
1: 폭발한 거죠.
0: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 그래서 이제 이게 참 그날 정말 위험했거든요.
0: 그럼요. 네.
1: 제가 여러분과 운전하는 것은 우리가 차량 세차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전의 우환인 데는 또 안전의 우려가 되는 것들도 우리가 함께 또 잘 지켜가면서 운전을 안전 운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차량은 우리 신변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것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우리를 편리하게 이제 두 다리로 걸어 다닐 필요도 없이 편리하게 해주는데 대신 그만큼 잘 보호를 해드려야 됩니다.
1: 날씨가 계속해서 정말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운전해서 또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안전 운행하시고 안전 여행하시고 더 반짝이는 차량과 함께 즐거운 뭐 여행이나 또 드라이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네. 행복한 또 차량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구산맞이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남성 구복액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본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박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박약 명서방은 구삼 맹자를 맞는 특수한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구삼 휴식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해도 이전에는 하루였는데 지금은 민족정책이 락실되면서 사흘 휴식하는 이런 특수한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활동도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우대활동을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참남성 구박액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하얼빈 제4 중약청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면서 그 성분이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통 제가 이야기하는 얼리 쳐주는 약과 내리누르는 약 가운데서 열이 난다면 내리눌러야 됩니다. 결국 많은 그 중노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혈이 부족하고 간과 관파 공동이 많이 떨어져서 뭐 역할이 많이 떨어지게 기본 세포 공능이 많이 떨어지는 차원에서 면역력 저하를 더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올려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노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빠른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 한 곡의 가격이 5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합니다. 하루에 3번 식전에 복용하는데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된다 잘 들으세요. 15곽을 싸면 참남성 구박액 15곽을 100% 무료로 줍니다. 두 번째는 1,0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권은 총액도에서 빼줍니다. 세 번째는 눈에 붙이는 고약 10곽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260원 자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점 일단 드셔보시게 되며 와 이게 내가 지금 청춘으로 돌아가는 기운이네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곽에 15곽을 드리고 저는 현금권을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곽을 또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활동 가운데서 한 곽의 가격은 26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며 지금 시름시름 앓으면서 힘들게 노래를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건강장수요법에 속하는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편안하게 노년을 지우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방송 듣고 좀 새로운 약 참남성 구백을 찍어서는 한 달 넘게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야, 효과 엄청 좋고 빠릅니다.
1: 그렇죠. 이렇게 좋은 제품 예. 자체가 결국 제약차이 또 특수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2: 이 사요. 이 과학도 또 받더라도 약도 전혀 새로운 약 나고 어제 그리 좋았으니까 너무
1: 그렇죠.
2: 좋습니다. 예. 예. 예, 난 또 먹기 전에 이제 다른 약 먹기는 먹어도 예, 그냥 그래서 그만한 데서 이렇게 더 받더라도 그냥 그만한 뚱뚱도 깨어나서 더 이 말.
1: 예. 예.
2: 그렇죠. 대양공기 너무 효과 잘 나타납니다.
1: 그렇죠. 예.
2: 예, 기침이 가래 그냥 나고 변비 설사 자꾸 나타나듯이 이거 먹어서 인수나 효과보다 새로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변비를 그럼, 해결하는 제품이 들어갔는가 하면 치자란 성분 들어갔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변이 무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조절해서는 소화계통을 조절해서는 사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비 설사 이거 걱정할 예. 필요가 없습니다.
2: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그냥 소리 나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냥 윙하면서 이렇게 된 게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소리도 들어지니까 잠을 영 잘 잡니다 지금.
1: 그렇죠. 건반지 예, 든든해지니까 예, 귀에 예. 소리가 없어질 수밖에.
2: 오래 아이 먹었는데 인품이 나아지더라 말이야.
1: 그렇습니다. 예.
2: 잠을 잘 자지 머리도 멍하고 그냥 어빠나고 하던 게 지금 정신도 안 나고 하면서 그냥 맥이 없었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맥이 특별히 나고 다리에 맥도 나고 자꾸 걸기 쉽습니다.
1: 예.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보충해주면서 부상 더 한다는 그런 예.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올라가서 혈압을 막 높여주거나 이런 예. 게 비교적 효과가 오나 하면서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이런 특점을 갖고 있어요. 참남성 구복에 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 무릎 붙일 정도 겁니다. 와, 이
2: 예,
1: 제품이구나.
2: 맞습니다. 그리고 안 써먹어서 뭐 한숨 끝이 없이 나왔댔습니다. 한숨이 나오고
1: 예. 아, 그렇죠. 예.
2: 하품이 자꾸 나왔댔습니다. 근데 자꾸 잠을 매고 자도 또 자꾸 잠을 매운다 말 딱 자잠 예. 자지 못하던 게 이 한숨 자꾸 나던 게 뭔가 하품이 자꾸 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1: 예. 샹푸하고 예. 울금이란 성분이 들어가서 비교적 늘 소침하고 근심 걱정 있고 예. 마음이 편하지만 예. 이게 아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좋은 제품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노래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
2: 맞습니다.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황하고 무슨 이렇게 근심 걱정 자꾸 무슨 크게 없는데 자꾸 근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싫으면 없던 가슴이 지금 편안하습니다. 그래
1: 그 그렇죠. 수간 제위해주는 예.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이죠.
2: 예, 이런 성약 처음 써보니까 옛날 무슨 오래전 약을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 나는 내 생각은 그게 금방 나니까 나 더 좋습니다. 약이 자꾸 차례차례 다 바꿔 나오니까 나 근데 오늘도 들어버렸거나 구삼 활동이 대대졌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2: 돈 있어 또 돈은 천 원 빼주지 않겠습니다. 이 활동이 오늘 참.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무료 배달이 예. 가능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민서방 약수는 한답다.
1: 아. 그래요.
3: 연세는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예.
3: 이, 이거 쓰기 전에는 이제 눈이 계속 깔깔하고, 이, 그래도 눈이 뿌은 게 잘 아이 보이고, 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밖에 날씨 따가볼 때는 막 이 눈이 거의 막 따가봤댔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이게 눈이 안압이 올라가는지 자관 그게 그래서 이렇게 눈이, 눈을 해서 저기 고상해서 예, 저 시병원에도 같이 치료하고, 그 다음에 그 연대 거기에 그 이행 거기 가서도 치료받았습니다.
1: 예.
3: 치료받아 약 열댄 약도 거기 한 것은 노루까지를 였습니다. 약
1: 예.
3: 이게 약을 엮고 치료할 땐 조금 나선가 들어하다도 이 떡으로 구구로 구구로 씁니다.
1: 속으로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도 모든 엮는 약도 임신은 되지만에도 장기적으로는 근본에서는 그래도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눈병 치료를 포함해서 많은 병이 호전을 철저하게 가져오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3: 그래 눈이 막 따갑고 그래가지고 그 검사하니까 이 안압이 이제 그래 약간 그래 올라갈까
1: 그러니까 예, 말이 발견 잘 했습니다.
3: 예, 따갑다고 예. 그러니까
1: 예.
3: 그래서 또 약을 거기서 또 가져다 썼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1: 예.
3: 이 그래다가 내 이명서방 눈 약을 방송 드리니까 여러 이렇게 손님들도 그렇고 이래 효과 반응하는 거 들어보고 이거나 써보자서 써봤는데 이걸로 지금 이 눈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1: 눈이 편하지요? 너무 편할
3: 너무
1: 겁니다.
3: 편안합니다. 예. 그 뿌어둔 증상도 낫고 까까란 증상도 낫고 그 따가봐서 얘 막 그러던 것도 이렇고 예. 그다음에 이 막 이렇게 조금 이래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 있고 이럴 때는 막 눈물이라 그냥 났댔단 말입니다.
1: 예.
3: 이게 그 증상도 다 없어지고 예. 여러모로 영 좋습니다.
1: 예.
3: 예. 예.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또 구삼 활동이 좋다지 해서 여기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배달 받아서 좀 계속 쓰려고 그랬잖아요.
1: 이번에 천원 빼서는 특선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특히 따갑다 하게 되면 간에 뜨거운 피가 눈에 들어가는 그 전지하에서 그럴 다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압도 문제고 기타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시름 넣고 쓰시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21가지 약재 자체가 특수한 약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병 치료 약품은 우리 지구에 나온 내내 많은 분들이 눈을 구했습니다. 시름 넣고 쓰세요.
3: 예, 진짜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참남성 구복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어떠세요?
4: 네,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에 저는 이 뭔가 나도 변비 해줬습니다.
1: 아, 예.
4: 네, 그리고 이 뭔가 소화도 잘 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머리도 저 자꾸 아프고 그다음에 이 가슴도 답답하고 예, 배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1: 예.
4: 그래서 스타니아가 썼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 새로 나온 잠남성 구보객은 확실히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효과 용 빠릅니다.
1: 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4: 예. 예. 그래서 이 민감이 머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낫고 그다음에 변비도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이 민감 소화에 된 것도 소화도 잘 되고 예.
1: 예.
4: 네, 이제 한 수업날을 썼습니다. 근데
1: 예.
4: 용 좋습니다, 효과.
1: 예.
4: 예, 그리고 다리, 이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1: 예.
4: 예, 이게 우리 친구들은 무서웠어서 그런 것 같아. 아, 이제 살로 나온 약인데 참남성 구복약을 썼는데 지금 많이 효과 확실히 좋다고 말합니다.
1: 그렇죠.
4: 말했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친구들 누워야, 그냥 자기네도 써야 되겠다. 왜 이랬거든.
1: 보통 4, 50대, 특히 5, 60대에 계시는 그 이상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보충해 주지 않게다면 자연적으로 내가 내재하고 있는 그 면역력 그 기질을 가지고는 모든 그 장수의 비결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이 그런데 빨리 회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그래서 민감이 이번에 이 할때 좋을까요? 또 천원 빼준다지 또 15각 쌈 또 그렇게 좋다지 해놓을까요?
1: 15각에 15각 줍니다.
4: 배달받자고 그래요.
1: 예, 15각 쌈에 15각을 주고 저는 또 네.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과약까지 따라가니까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네.
4: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창남성 구발객 주고 있습니다. 예. 나는 왜 계속 머리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그래서 꿈이 많고 잠도 안 오고 예. 그랬습니다.
1: 예.
5: 위도 나빠 소화지 돼서 밥도 못 먹어. 그래서 맥이 없지. 면역력이 약하지. 또 감기는 없어. 감기살이 맞고. 그래서 나는 벌써 감기를 합니다. 지내 나는. 예.
1: 아, 살짝
5: 그렇죠. 감기를 계속 빼놓을
1: 수 그게 전형적인 그래서. 증상입니다. 노래니. 어떤 분들 하루가 4시 감기약 먹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예.
5: 예, 그래고 소변 자수도 샀지, 그래서 뼈도 아프지, 어린이집 병이 없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감기도
1: 예.
5: 아프지.
1: 예.
5: 그래서 참석 공부하고 예, 썼는데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5: 예, 이런 증상이 많이 계속되었습니다.
1: 예.
5: 머리 그리 아프다고도 머리도 덜 아프지. 소화가 잘 돼,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1: 예.
5: 잠 잘 못하더니 잠이 잘 옵니다, 이야기.
1: 잠이 그래. 잘 옵니다. 원진의 성분 자체가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부증을 빼주고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예.
5: 예, 정말 약은 좋은 약인데, 사회가 발달한 약도 정말 더욱더 좋은 게 나옵니다.
1: 그렇죠, 예.
5: 예, 예 그래는 얼마나 살기 편안한 게 좋습니까?
1: 그렇죠.
5: 근데. 예. 그래 나는 여러 가지 병으로 종병이 있는데 이 약을 효과를 봤으니까 예. 이번도 구삼할 때 그렇게 예. 정말 대단히 좋은데 구삼할 때도 참석해서 나도 15각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린다.
1: 그렇게 하시오.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정책입니다. 1,000원 빼준다는 게 시장에 나가 1,000원 쓰자면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 한 달
5: 예.
1: 채소비 넘어나는데 이런 돈 빼준다는 게 귀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네, 전화할까?
1: 예, 말씀하세요.
6: 예, 난 명세대학 먹고 있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1: 예. 예.
6: 백내장이 돼서 오른쪽눈이 심하고 이랬는데 왼쪽 거지 다 할까요? 뭐 수술을 하랍니다. 그래도 그 나 있는데 뭐 수술해도 어떤 사람은 아이 된다까 수술하여 거기서 있다가 뽀뽀한 게 만나고서 안개 낀 것도
1: 이랬습니다. 백내장이 저는 증상입니다. 예.
6: 예. 그리고 내구리 창 깎고 비 오는 깎고 이랬댔습니다. 안개 낀 거. 그러던 게 이 세방 먹은 게 이게 점점 환해지고 그래고 이 눈이 어떨 때는 팍 지르는 깎고
1: 예.
6: 이렇게 그다음에
1: 염증처럼
6: 좀 깔깔하고
1: 예,
6: 그랬댔습니다.
1: 검졌죠.
6: 예. 그런 게 지금 그 증세 다 없어졌습니다.
1: 큰 해결이죠. 예예. 예.
6: 예, 그리고 눈곱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런 게 그것도 좀 눈곱이 지금 나온 또 그저만 좀 적게 나오고
1: 예.
6: 어찌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은 것도 점점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6: 이제 내가 그러니까 한 몇 달밖에 안 먹었습니다.
1: 예.
6: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거니. 지금 이 사지 은행
1: 사지 은행 예.
6: 예 거기서 했지 않을까
1: 예.
6: 그래서 내 이 눈약 쌀 때 그거 같이 먹으면 좋대 내 쌌는데 다른 약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거 아예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6: 그래서 어제 이제 한 짜냥 어전 한 일주일 먹겠는데 약 어떻게 복용할까? 전에 먹습니까?
1: 아, 식전에 듭니다. 예, 싸지원에 그 식전에 드시고 그리고 예. 맹서방 식후에 드시고 그렇게
6: 예,
1: 하면 됩니다.
6: 식후에 먹
1: 예, 그렇게 하셔. 싸지원에 좋은 겁니다. 예.
6: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1: 싸지원에 그 두 번 내지 세 번 드시면 됩니다.
6: 예. 아, 두 번 먹어도 됩니까? 저녁 먹기 전에? 예,
1: 예. 예. 네.
6: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잔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매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바람이 길을 안내하고 이야기가 발자취가 되는 여행, 가끔은 평소의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풍경과 맛, 그리고 현지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있고 또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여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또 음식을 맛보는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먹방에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여행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남의 정수이자 물과 시의 고장으로 불리는 절강성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절강은 중국 동부 해안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지방입니다. 북쪽으로는 맑은 호수와 운하가 흐르고 남쪽으로는 푸른 산과 울창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드넓은 동중국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연 환경이 절강에 풍성하고 다채로운 음식 문화를 선사하는데요. 절강 요리는 중국 8대 요리 체계 중 하나로 재료 본연의 맛과 신선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북쪽의 항주에서는 정갈하고 우아한 맛을, 동쪽 해안의 명파와 온주에서는 바다의 신선한 풍미를, 또 서부의 산간 지역에서는 진하고 구수한 맛을 자랑합니다. 마치 절강의 풍경처럼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은 절강을 대표하는 음식들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강 여행의 첫 번째 코스는 소호가 있는 항주입니다. 이곳의 음식은 시와 그림처럼 우아하고 아주 정갈합니다. 소호 초어는 항주를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인데요. 이 요리는 소호에서 갓 잡은 신선한 송어를 부드럽게 삶아 새콤달콤한 식초 소스를 얹은 진미입니다. 소스의 달콤함과 새콤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소호의 맑은 물결처럼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선사합니다. 이 요리의 매력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화려한 양념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순수하게 살려내는 것이 항주 요리의 정수입니다. 소호 초 한 접시에는 항주 사람들의 신선한 재료에 대한 집념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북송시대의 위대한 시인이자 학자였던 소동파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동파가 항주 지방관으로 있을 때 그는 서호 준설공사를 지휘했습니다. 이 공사로 백성들이 큰 혜택을 보자 고마운 마음에 백성들은 명절에 소동파에게 많은 돼지고기와 술을 선물했는데요. 소동파는 이 선물을 자신의 몫으로 삼지 않고 공사에 참여한 수천 명의 노동자들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돼지고기와 술을 함께 놓고 푹 끓여내도록 했고 그 결과 놀랍도록 부드럽고 깊은 맛의 요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동파육은 진한 간장과 설탕 그리고 중국 맛술로 오랜 시간 푹 졸인 삼겹살 요리입니다. 살코기와 지방이 층층이 어우러진 정사각형의 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을 듯 부드러우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한 접시에는 시인의 낭만과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천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항주를 지나 동쪽 해안으로 가면은 영파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가 선사하는 풍성한 해산물과 정성이 깃든 전통 음식들로 유명한데요. 영파의 대표적인 해산물 요리로는 소금에 절인 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갓 잡은 게를 소금에 살짝 절여 만드는 이 요리는 게 살 본연의 달콤함과 소금의 감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바다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리의 핵심은 바로 신선도에 있습니다. 영파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가 아니면 요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해산물의 신선함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소금에 절인 간단한 조리법은 오히려 게의 가장 순수한 맛을 살려내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명파는 탕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 둥글게 빚은 찹쌀에 달콤한 깨소, 팥소를 넣어서 끓여내는 이 음식은 특히 동지와 같은 명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죠. 탕원의 둥근 모양은 가족의 화합과 원만함을 상징하고요.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담긴 달콤함은 마치 가족의 사랑처럼 포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명파 사람들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탕원을 빚으며 정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음식에 담긴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활기찬 항구 도시 온주가 나옵니다. 이곳은 거리 음식 문화와 독특한 조리법이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온주 어묵은 온주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데 신선한 생선살을 갈아 만든 어묵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 맑고 시원한 국물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시장 로점에서 갓 삶은 어묵의 향긋한 냄새는 온주의 일상을 상징합니다. 온주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어묵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이 음식에는 바다의 신선함과 온주 사람들의 활기찬 삶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0: na rede. Olá, olá!
1: Iaso. 온조 건조 생선을 알아보겠습니다. 온조 건조 생선은 겨울철 햇살과 바람 아래 말린 생선 요리로 구수하고 짭짤한 맛이 밥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말린 생선은 그대로 구워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온조 사람들은 이 건조 생선을 시간이 만든 맛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햇살과 바람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낸 이 음식, 현대의 빠른 조리법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깊은 풍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강의 내륙 소흥입니다. 이곳은 중국 전통 발효식품의 본고장입니다. 소흥주는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발효주로 부드럽고 깊은 여운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술은 소흥의 맑은 물과 정성스러운 발효 과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소흥주는 단순히 마시는 술을 넘어서 소흥 요리의 가장 중요한 조미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술이 들어간 요리는 깊고 그윽한 향이 더해져서 일품입니다. 소흥주로 만든 대표적인 요리는 취계입니다. 삶은 닭고기를 소흥주와 다양한 향신료에 오랜 시간 담궈서 숙성시킨 이 요리. 고기에 술의 향이 깊이 배어들고 또 고소하고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취계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한입 베어 물면 그 깊은 풍미에 놀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간채, 매간채만이 들어보셨죠. 소흥 사람들의 소울푸드입니다. 무청을 소금에 절여 햇볕에 말린 이 음식은 소박하지만 깊은 정이 느껴지는 반찬입니다. 이 절임 채소는 돼지고기와 함께 찌거나 삶아 먹는데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구수한 맛을 더해줍니다. 소흥 사람들은 매간채를 넣은 찌개를 먹을 때면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이 음식은 그 자체로 고향의 향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늘 시간에는 시와 같은 정갈함을 간직한 항주의 서호초와 아, 시내 낭만이 담긴 동파육, 바다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은 명파의 소금에 절인 게와 또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탕원, 거리의 활력이 살아있는 온주의 어묵과 시간이 만든 건조 생선, 그리고 발효의 깊은 향기가 느껴지는 소홍리 취계와 소박하지만 정겨운 매간채, 이 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이 모든 음식에는 절강의 풍요로운 자연과 오랜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그곳의 기후와 풍토, 또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절강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또 깊은 맛은 강남의 물과 정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오늘 여행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정천영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정호원 작사, 김덕윤 작곡의 장홍련 가수가 부른 열두아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신명나는 가락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가요. 김정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하루에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어서 송경철 가수가 부른 일일이 좋고 손해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경쾌한 흥겨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참모습을 떠올리게 해줄 노래, 김령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사랑은 이런 거야를 최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광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국약 혈배강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황

진수한 타일로 나온 겁니다. 하나는 혈배강이고요.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 타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의 유효 성분. 그거 아주 구설이 혈전, 수안이라는 거는 쇠수안도 수안, 혈전이라면

때문에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공농 수치에도 또 명백하게 모든 이런 심장병, 관심병, 협심증,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나고 땀을 흘리고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 내지 두 알씩 잡숫고 몽땅 우리 그 안궁한처럼 생긴 게입니다. 왈질로 된 게죠. 그래서 아침 저녁을 잡숫고 그 다음에 황진산타에 이거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심에 잡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황진산타에는 공농수치에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을 인해서 반신과 잘 쓰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당환 상태에 있거나 이 침대에서 일어도 못 나거나 그 다음에 언어장애 예, 이걸 치료한다고 딱 명백하게 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처방 본다 할 때, 우리 이 황진산타에는 예, 모두 세 가지 처방입니다. 예, 보게 되면, 제일 첫째 처방이가 뭐니까, 우리 기혈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기혈 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 사실은 우리 고대 서적에도 기혈을 보충해 주는 처방이 따로 있습니다. 기를 보충해준 처방은 우리 고대로부터 유명한 사군자탕이랍니다. 스쥔즈탕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 약 처방 본다 할 때 당삼, 백출, 부령, 쯔간초 이 네 가지 약재가 대표적인 이런 처방입니다. 예, 그리고 스우탕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우탕이라는 거는 주약의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네, 무슨 처방을 이렇게 개변하고 저렇게 개변하고 다 쓸데없습니다. 딱 기를 보충해준 처방 요 네 가지 약이 되고 또 피를 보충해준 처방 딱 네 가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여덟 가지 약재죠. 이것을 결합해서 우리 고대에서는 뭐라는가 팔진탕이랍니다. 빠진탕. 빠진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할 때 제일 기초는 뭔가 기와 혈을 먼저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 뭔가 그 부양환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왕칭은 왕청임 그 청나라 때 이런 중의가 이링가이추어 그 책에 나온 전문 중풍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반신불수나 언어장애 오거나 입과 눈이 비뚤어서 그래서 입력알로 춤을 자꾸 흘리거나 예, 이런 걸 치료하는 처방이죠. 뭐 탕환돼서 소화마비 이걸 전문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부양황우탕 이거는 어째서 부양황우탕이라는가 기실은 부양이라는 건 양기를 보충해준다는 뜻이죠. 어디나 우리가 잘 움직이지 못한다 할 때는 일단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기를 보충해주고 환우라는 거는 5%, 그러니까 5%라 하지 말고 우리 조선말로는 50%죠. 한어로는 우청, 시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0%가 모자라는 걸 보충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오른쪽, 왼쪽 발다리를 쓸 때 이것을 각각 50%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각각 50%인데 이것이가 다 충족하다 할 때는 사람 정상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신이 어서는 지금 떡 굳어져가지고 말아야 된다 한다할 때는 그 50%를 잊어먹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50%를 찾아준 데서 부양황우탕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또 쇼슈밍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전문 중풍 치료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 처방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처방인가 뭡니까? 千정산이라는 겁니다. 千정산이라는 건 千이라는 건 千인 이렇게 잡아당긴다 이끌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정이라는 거는 제 궤도로 돌아섰다 이 뜻이죠. 예,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가?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신경계통에 낀 이런 여러가지 이런 담, 습 깨거나 가래 이런 것들 깨가지고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는 게죠. 그래서 그것을 몽땅 청결해내감으로써 천정산이란 거는 주요하게 이런 신경계통의 질병 치료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죠. 비뚤어 올라간 걸 잡아당겨서 정상 위치를 돌아가셔준다. 이래서 千정산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千정산은 양자方 그 책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예, 거기에 약재를 본다 할 때 바이푸즈, 그 다음 바이장찬하고 全시 이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0: 그래서 이김의 전시하고 지향찬이라는 거는 전문 바람, 가래 이런 것들을 없애줌으로써 예, 이런 신경계통 수복해준 게 엄청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서리 바이푸즈라는 거는 예, 주약의 위하고 대장경락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각도에서는 예, 이 중풍 걸린 사람들이 변비가 대부분 있습니다. 이 변비부터 먼저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 변이가 안 나감으로써 예, 변이가 안에서 썩습니다. 그러면 변이라는 건 거기 쩌치라는 게 있습니다. 쩌치는 다 아시죠? 예? 우리 옛날에 공동변소랑 가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눈이 새그럽죠? 예? 그게 쩌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가 제때 나가지 못한다 할 때 사람 신체 온도라는 건 36.5도죠. 예? 36.5도 안에서 변이가 계속 있는다 할 때 막 일주일씩 있는다 할 때 그 쩌치가 생기면 쩌치는 다 올라올라옵니다. 올라올라와서 머리 가게 되면 중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은 뭐 해줘야 되니까 일단 이 변을 빨리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혈배강이죠. 혈배강은 이게 생맥음 그 처방 가져다가서리 500돌든 이렇게 해서 나온 게기 때문에 심리혈관 여러 가지 질병 전면적으로 치료한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네. 저도 석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마되고, 예, 밥도 바로 먹지 못하고, 예, 거기다가 또, 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에 그 태소 말해도 놀라고, 소지 그 소리해도 놀라고, 방송 소리해도 놀라고, 이랬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아, 그런 손발이 시리고 해서, 예, 뭐, 오직 가발 신고 또 신고 그리고 등산복을 다 감아서 그리고 잤습니다.
0: 네.
2: 그러던 사이에 혈배강 쓰고 저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던 게 이렇고 가슴이 뭔하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네. 저리 말해도 놀라고 하던 게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예, 우리 친척이 우리 이모 사촌이 그런 저 언니가 이거 혈배강 썼는데 예, 그 풍 중풍이 왔는데 처음에 계지지 흐리고 예, 밥을 바로 먹지 못하고 입까지 가기 전에 예, 다 떨어지고 소리 그리고 누워서 일어날 줄 뭐 가장 출입도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러던 게 이 약의 황진산타에 예, 그게 들어가 그래 그런지 예, 효과도 영 빠르니까 지금은 누워서 일어 못 나던 게 예, 아, 지탱일 찍고 화장실도 댕기고 예.
0: 네.
2: 그리고 입이 예, 그렇게 떨던 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밥을 못 먹던 것도 잘 먹고 그리고
0: 네.
2: 손발이 떨던 것도 오전 감각이 잃어가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거기에다가 얼마 좋습니까? 저는 금식고까지 한 대 같이 쓰는데 그런 저 언니 그 혈당 조절이 받아야 돼서 예. 가렴지난 다음에 피트성이 되고 예.
0: 네.
2: 그리고 그런 저 언니 경과 굵으면 그저 피트성 돼도 그 꽃이 나야 그저 예전에 그래 굵었는데 아이 됩니다. 그래도 뭐, 예 그래 금식고 한 대 같이 쓰니까
0: 금식고 예.
2: 피로 예 많이 도와줘서 그런지 어째 그런지 혈당 이것을 맞던 게 혈당 조절도 예, 다 되고 그리고 어제 산 것도 아이 먹고 한 거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몸이 할까 봐 될까 운동 못하던 게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0: 네.
2: 얼마 좋습니까? 근데 혈배강은 좀 있는데 예. 건신고 지금 못 들여서 오늘 저를 배달 받자고 그랬는데
0: 네.
2: 되겠습니까?
0: 예, 예. 건신고 배달 받으신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2: 예, 감사합니다. 전화가 예. 알았는지 고맙습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예.
3: 예, 우리의 집에 아바이네. 그 뭔가 그런 몇 년 전에
0: 네.
3: 이 그런 노실산을 노실산 진단 받고서리 이게 한 세 번 왔다 갔습니다.
0: 네.
3: 그래서 예, 그런 진단 받았는데 그때 예, 그런 그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은 거 살려놨댔습니다.
0: 네.
3: 그런데 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예, 그냥 말하자면 내 추모에 뚝뚝 떨구고에.
0: 네.
3: 그럴 때니 분명히 어짝을 꼬꼬지 걷자고 마음먹는데 이상하게 발도 쪼글러가 떨어지는 것처럼 해. 그래가지고
0: 네.
3: 그래가지고 자기들로 아이 됐던지 막 신경질을 쓰고
0: 네.
3: 성격이 원래 아이 그랬는데 성격도 영 좁혀지고 신경질이 어찌 많은지 옆 사람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심장도 예, 나빠서 예, 조금만 움직이면 헐떡거리고 혈압이 그냥 낮아서 고생합니다.
0: 네.
3: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 누가 이거 소개를 하기는 정말 나는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이게 뭐 한국 가서 치료하고 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말을 잘 안 듣는데 무슨 이야기라고 말 듣겠는가 하다가 예, 그래도 환자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0: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이거 예, 황진수한테 그 산타하고 협약한 거에 그거에 써봤는데 야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좀 나사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래서 예, 우리 집에서 나사지는 거 보고 우리 옆에 집에 된거 놓지 두 분 다 이제 중풍 영감은 중풍 맞고 놓지는 놓지 사이 돼서 예. 네. 저 그 뭐 또 말할 게 없습니다. 그 등사에 우리 집과 비슷합니다.
0: 네.
3: 그래서 게 내 길에 이 내 쓰고 우리 쓰고 소리 하도 좋으니까 이제 선전에 그 집에서 어제는 몇 달 썼는데 영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감 너지 너무 좋아서 난립니다. 영감들 둘이 만날마다 단기 놀고 영 좋아합니다.
0: 네.
3: 역신경질도 좋고 걸음걸이만 온천해졌고 심장도 네. 그렇게 뛰재한답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두 집에서 다 싸자고 그랬다.
0: 아.
3: 다 싸자고 그랬는데.
0: 네.
3: 그래서 어휴 전화 한번 배달해 주세요.
0: 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 크게 합니다. 15세트에, 예, 15세트를 더 드리고, 그러면 그 30세트 가게 되죠. 약과를 따지게 되면 60과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12번 놔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고, 결정하는 분들 또 혈배강 열곽 또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3: 오, 그러시는구나.
0: 예,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예. 그래서 제일 많은 거 쌓였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예. 아이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것도 옳지 않네.
0: 아, 예. 전화분들 너무 많았어요. 예.
4: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저도 저기 새벽강 쓰는 환자입니다. 예. 항상 예, 혈압이 온전되지 못하고,
0: 예.
4: 맥박이 빠르면서, 약만 안 먹으면 베탈레크를 하루 안 먹으면 벌써 100 이상 올라간다.
0: 네.
4: 예, 그리고 머리가 그냥 흐리트분하면서, 멍하면서, 예, 어떤 데는 조금 어지러울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저기 멍하고 띵할 때면, 예, 온몸이 귀찮습니다.
0: 네.
4: 야, 그래서, 정말 여러 중의도 보고 보건품도 많이 먹었어요.
0: 네.
4: 그래도 예상적이 못 들고 예, 무슨 온전한 뭐 진단이 없더라고요.
0: 맞습니다.
4: 그래 예, 많은 구분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0: 네.
4: 그래서 이 새벽강을 저기 선택해서 먹었는데 10일 후부터는 대담이 들은 혈압약을 했습니다. 제.
0: 예.
4: 예. 처음에는 예, 겁이 나서 못 되다가 저 혈압약하고 이거 한테 먹으니까나 예, 네. 혈압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0: 그렇죠.
4: 예, 104, 108 되면 예, 아고 맥이 없대요.
0: 맥이 없죠. 혈압 또는 저혈압이 맥이 없습니다.
4: 그래서 과감하게 혈압약 푹 드니까 오늘 이때까지 혈압약 아예 먹습니다.
0: 야, 그게 대단한 게죠. 예.
4: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이 혈압을 신경 쓰기 용이 애납니다. 그냥 혈압 재봐야지.
0: 예.
4: 조금씩 또 올라가지. 좀 안 그러면 또 내려가지. 혈압약을 어떻게 저기.
0: 잘 됐습니다. 원래 그 베탈라크라면 오래 쓰면 사람이 예. 당뇨병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쇠지에 그짝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얘기 잘했죠. 예.
4: 예. 그리고 한 10일 또 더 먹으니까 맥박 빠른 약도 예. 그다음 점차적으로 다 뗐어요.
0: 그렇죠. 예.
4: 예. 처음에는 반알씩 먹다가 하나씩 먹던 것도 반알씩 먹다가 오전에 20일 만에 두 가지 약을 다 뗐습니다.
0: 아. 예. 예. 효과를 봤습니다.
4: 그래, 언니는 예, 정말 생각밖에 이렇게 약을 떼고 이 두 가지 약만 떼도 나는 용 기쁩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머리 띵 한 것도 어떤 친구를 한 결합하니까 나은 게 아닙니다.
0: 예.
4: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품 세게 했습니다.
0: 예.
4: 하품 그냥 하고 앉아도 하품은 하기 싶어 하는데 제대로 자꾸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0: 머리에 산소 부족해 그렇지.
4: 예, 그래서 지금은 예, 하품 아야 합니다.
5: 아,
4: 정말
5: 예.
4: 이게 예.

0: 힘내서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고 와야 합니다.
1: 예. 예, 정말 신강, 정말 예, 마음 이렇게 생각 바뀝니다, 정말.
0: 네.
1: 예. 그리고 입맛이 돌아서 예, 밥을 잘 먹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게 이전에 45일 먹었는데, 체중이 속은 올랐습니다.
0: 어, 원래 영 약했죠, 예?
1: 예. 그래도 이제 부지런해서 이제 해줘서 일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아. 옆에 이웃 사람들이 야, 저 암에 무수고 잡수하길래 금년에는 저렇게 힘이 나서 일 자꾸 하는가 한다.
0: 예.
1: 예. 그래 나는 용 맘상에서 기쁜지 정말 이 선생님을 이렇게 만난 것도 야, 나의 인생 길에서 행운을 만났다고
0: 행운이지.
1: 생각합니다.
0: 예. 예. 그게 영주입니다.
1: 예. 다른 의사들에서 들어 못 보던 진단도 받아봤습니다.
0: 네.
1: 다른 데는 많이 봤는데 선생님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0: 네, 상세히 안 알려줍니다.
1: 예, 네, 상세히 안 알려주고 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진단, 병에 이런 진단이 이렇게 나온 걸 처음 들었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러니까 영 기쁘고 예, 영 네. 신심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선택한 게 너무나 정말 예, 어, 기쁘고 앞으로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남은 노년 생활을 정말 웃으며 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아, 예. 예.
1: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저 정말 선생님들 정말 신고하는 데 정말 직접 가보니까나
0: 예.
1: 선생님 두 선생님이 정말 얼마나 인자스럽고 예,
0: 예.
1: 정말 제 집 식구처럼 대학대다.
0: 맞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예. 생각합니다.
1: 예. 예. 예. 젊은 의사분들이지만은 우리가 배울 점이 아주 많더라고요.
0: 예.
1: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부탁하는데 선생님이 특이한 중의학이 예, 광범위 널리 알려주기를 기원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선생님이 건강을 주관하면서 예. 가정의 행복을 주관합니다.
0: 예, 함께 건강합시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우리의 활동은 지금 5세트부터 활동했습니다. 3세트를 더 드립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약재가 하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 예, 이 세트를 쓰게 되면 예, 다른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약은 소화계통도 도와주고 기관지 그작을도 도와주고 특히 우리 황진수한테 거기면은 크기에서리 이름 뭐 썼는가 펜탄 후연왈 이렇게 썼습니다. 펜탄 예, 반신불수 옳지요. 예, 그리고 후연 무슨 뜻인가 어, 제대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이죠. 예, 대단 유명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쇠백항 그거는 짧은 공농주치의 심장 예,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쇠백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과그 볼 때는 예, 쇠백항하고 황진수한테 그 약과기는 다 앞면에다 황진수한테 쓰고 뒷면에다 쇠백항이라고 딱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핀파의 이름을 잘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 핀파의 아인 거는 이게 그런 효과가 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0세트부터 예. 어, 공장 측에서 더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 결정해서 사겠다. 예약해서 사겠다. 예, 이런 분들 우리 그 혈배강 열곽을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어제 이 혈배강 자꾸 더 주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혈배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혈배강 쓰고 점심에는 우리 황진수한테 쓰고 네, 그래서 우리 정황에 따라서 황진수한테도 가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상 혈배강 많이 씁니다. 아까도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열흘 만에 우리 혈압약 끊었다. 이제는 이 혈압약도 그렇습니다. 어,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압이 높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혈배강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상시에 혈압이 높다 할 때는 인차 혈배강 또 두 알 잡수세요. 그렇게 되면 혈압이 쑥 내려옵니다. 우리 혈압은 어떻게 내려오는가? 무슨 혈압약처럼 뭐 리뇨제를 써서 개체암 혈관 확장제를 써서 그 당시 혈압을 팍 낮춰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거는 대뇌의 혈액 공급을 잘 되게 해주고 한 방면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예 이러면서 혈압이 정상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 우선 부작용이 없죠. 이게 영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혈압약 오래 쓰

0: 사람들을 보게 되면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뭐 생뚱 같은 당뇨병이 막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오래 쓰게 되면 리뇨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리뇨제를 오래 써서 마지막에 뇌출금이 생기거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이런 소변 방면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붓기는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해로운 혈압약들을 우리 빨리 하루빨리 이걸 그 황진수산타의 쇠백항 통해가지고서리 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15곽에는 15곽을 그러니까 15세트에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우리 혈백항 10곽 드리는 활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이 구분기를 많이 걷게 됩니다. 우리 이제 사사원분들이 대부분이 사적 돌아다니면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치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다가다 아이디어가 오는 겁니다. 와서 제가 상식이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 병원은 어디면 인해서 어떻게 돼서 이런 병이 왔다. 그럼 치료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 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러호저잔 옛날에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립과 있습니다. 예, 거기 찾아오면 됩니다.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환자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무턱대고 오면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8-0018번으로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이 그 부양황우탕 얘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합시다. 핵심적인 이런 슬로우로 본다 할 때에 부치 위주 기를 보충해주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호수의 외후를 했습니다. 호수하는 거는 보조적으로 해준다. 거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 처방에 그 혈전, 빵콜 이런 것들을 녹여주는 이런 약재가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약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단삼삼칠에 홍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궁 타월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전문 이런 기가 모자라가지고 어혈이 생긴 이런 중풍 후유증 치료하는데 엄청 좋죠. 부양황우탕. 여기면서 제일 중점은 뭐인가? 황치를 대대적으로 넣습니다. 예, 우리 보통 대부분 이런 약재를 본다 할 때 예, 병용해주게 넣는다 할 때는 황치만 했습니다. 이 황치 엄청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 120g씩이었다 하고 뜻입니다. 한 알에 120g이었다 하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왈지를 댕깁니다. 큰 알을 댕깁니다. 그래서 여긴 120g였는 이 목적이 뭐인가? 우리 부치하는 걸 대량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혈액을 잘 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중점은 뭐인가? 이걸 부치하는 동시에 꼭 혈전을 녹인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에 당귀 외에 들어갑니다. 당귀 꼬랑대를 말합니다. 이거는 사지 짝으로 많이 갑니다. 사지에 피를 보충해준다. 팔다리 피를 보충해준다. 이런 짝을 가지요. 그리고 치솔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혈맥을 열어주고 기혈이가 잘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여기면서 황기가 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 여기면 량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우리 경락을 열어주면서 우리 중풍 반신불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 준여우죠. 그리고 천여우는 당귀의입니다. 당귀는 호수한 동시에 우리 새로운 피를 상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예, 당귀가 피를 보충해준다는 건 다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이 황기하고 같이 결합돼가지고서 혈액이 잘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 다음에 주어야오가 뭐인가? 치솔, 천슝하고 또 타월을 홍화 이 네 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서 호수하고 그 다음에 화르 이거는 우리 어혈이 생기게 되면 열이 많이 생깁니다. 열이 생기게 되면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조수야오가 뭐인가 띠롱 지렁이죠. 지렁이가 직접 그러니까 혈관이가 막힌 데를 약재들을 몽땅 그쪽을 집중시켜가지고서 그것을 빨리 열어준 작용이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평생을 함께 걷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바로 부부입니다. 조례화 작사 박송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강화 출애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허도 작사 김나모 작곡의 천생연분을 전해드립니다. 방성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식을 그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노래한 가요. 박연희 작사, 김태란 작곡의 어머니의 달력을 전해드립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길에 깃든 추억을 노래한 가요.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고향의 길을 전해드립니다. 박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학송 작사, 안홍천 작곡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를 전해드립니다. 김은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부모의 마음과 희생,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가끔은 옛 친구들이 많이 그리워지지 않으시나요? 함께 웃고 울고 꿈을 꾸던 그 시절의 친구들. 최금란 작사 정예승 작곡의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길림성 문명향풍대회가 연결해서 열렸습니다.
3: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군춘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2: 조목축본소에서는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우리조를 대상으로 우량 여왕벌 및 양봉물자 집중 발급과 기술 하향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길림성 문명향풍대회가 25일 연결해서 열렸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조로보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성농업농촌청, 길림일보사 등 단위에서 전형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주는 동북아 농경문명의 중요한 발상지로서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경작하고 서로 도우며 융합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농경 지혜를 형성했으며 신시대 문명 향풍 건설을 위해 풍부한 문화 저력을 쌓았습니다. 최근 연간 연변주에서는 기층 문화 진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명 실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현대 문명 리념이 변강 민족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했습니다. 연변주에서는 각지 선진 경험을 학습하고 참고해 문명 향풍 건설을 강화하고 향촌 문명 시대적 면모를 전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조로보가 전성 문명 향풍 건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했습니다. 조로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 성은 주거 환경, 이풍역속, 문화 공급 등 면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지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문명 향풍 건설 10대 행동 계획을 총체적 출선으로 삼고 사업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전역의 균형적인 추진과 상시화, 장기화된 질의를 견지함으로써 순박한 향풍, 문명한 민풍, 우수한 가풍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신실의 길림 전면 진흥을 위해 강력한 정신적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문명 세기풍을 고양해 향촌 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하자를 주제로 성당위 선전부, 성농업 농촌청, 연변주 당위, 정부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성정신 문명 건설 전문 사업기재 성원 단위, 각 시, 주, 현시 관련 부문 책임자, 일부 향진, 시범촌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기간 2026년 길림성 문화, 과학기술, 위생 세 가지 하향 집중 시범 활동과 전성 문명 향풍 건설 성과 전시 및 향촌 진흥 우수 제품 전시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3: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25일 훈춘에서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독특한 지역 우세를 잘 활용하고 플랫폼 집결 역할을 발휘하며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어 더 많은 중대 대상을 낙착 배치하고 건설을 다그쳐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추동함으로써 유효 투자 확대, 산업 구조 최적화와 경제 안정 장성에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투년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대상은 알루미늄 재료 가공 생산 흐름선을 설치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에서 원료 공급원, 자금 조달,

자금 결산,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항공, 우주, 자동차 제조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되며 시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기업에서 대상 건설 일정표를 1층 명원

하면서 공사 길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요 에너지 수입 규모를 확충하고 대외무역 안정 장성을 추진하려면 중대 대상의 유력한 버팀목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시간대를 예의주시하고 시공 배치를 최적화하며 열의를 다해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척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하기 바랍니다. 길두 농업 풋옥수수 가공 생산 작업장을 찾은 호가복은 가공 기술, 품질 검사,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시장 수요와 소비 성격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제품을 더 많이 내와 상품 판매 경로를 꾸준히 넓히고 소비 시장을 적극 선점함으로써 기업 효율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라 클래스 개집산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 설비 설치 및 성능 시험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공사 진척을 예의주시하고 실내 장식, 설비 설치와 조정 등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조업하게 해야 합니다. 시정부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즉석 섭취, 해산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기존에 단순히 상품을 들여와 집산하고 처벌 가공해 판매하던 전통 모식을 바꿔 기업이 무역 유통으로부터 생산 가공 일체화로 전환 승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안지정단 온천휴가 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며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호텔 부부는 장기 미 해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장식 작업을 서둘러 하는 동시에 경력 모식 전체 기획을 잘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부분은 유리한 시공 기회를 다잡아 시공 역량을 통괄하고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기한 내에 사용에 교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칠성리 상업광장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건설 진척, 공사 길 배치를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상업복합체는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비 잠재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담체입니다. 기업이 시간대를 예의주시하고 시공 작업반을 증가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운영 일체화 기획을 견지해 우수한 상가, 특색 매장을 앞당겨 유치해 입주시키고 경영 모식 배치를 풍부히 하며 소비 전경을 확장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하고 다원화된 체험을 갖춘 도시 소비 새 지표로 구축해야 합니다. HD 블록 광장 대상은 주로 다국 상품 보세 체험점, 삼국 민속 장터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합니다. 호가복은 전체 기획, 기능 분포와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효 자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도시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산업 구조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장식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상가와 미리 연계를 가져 러시아 풍정식당, 특색 주제카페 등 이국 풍정이 짙은 경영 모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광장이 하루빨리 새 모습을 보이게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배치, 단계적 공사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투자가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상은 변강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 교통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 공사로서 흥변 부민과 변강 안전 공고, 대외 개방 우세를 다지고 확대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시공 단위에서는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공사 기한을 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개통되도록 보장하길 바랍니다. 주시 량급 정부에서는 대상 시공 수요와 적극 연결해 인력, 에너지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고 대상 건설 난제를 제때 해결해서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고능률적으로 건설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 경제 운행의 관건 시기이자 대상 시공의 황금 건설기입니다. 훈춘시에서는 대상의 관건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견지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사업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건설

0: 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투자 유치가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예의주시해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류형별로 대상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은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조속한 착공을 보장하고 지연된 대상은 문제 원인을 찾아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계속 건설 대상은 요소 보장을 강화해 조속히 조업하도록 확보함으로써 투자량, 실물량, 자금량이 동시에 증가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대상을 잘 기획 배치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전략, 중대 기획을 예의주시하고 여섯 가지 망 건설, 민생 개선,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실행 가능성 론증을 착실히 전개하며 신청 재료를 세분화해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이 순조롭게 비준받고 더 많은 건설 자금을 쟁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내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 투자 유치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훈춘 해양 경제 발전 시범구, 종합 보세구, 다국 전자상 거래 종합 시험구 등 플랫폼에 입각해 중점 투자 유치 지역을 확정하고 목표 기업을 정밀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 우세, 정책 우세와 발전 기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깊이 고찰하며 백방으로 1년의 제조업 대상을 락착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 추동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길고 집단 당위석이며 리 사장인 사충암, 주 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문금철, 주 직속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양봉산업은 우리 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특색 부민산업이자 향촌특색산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주 목축본소에서는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와 손잡고 훈춘, 도문, 화룡, 룡정, 안도 다섯 개 변경 현실을 대상으로 우량, 려왕벌 및 양봉물자 집중 발급과 기술 하향 봉사 활동을 펼쳐 우량 품종과 우수한 사양 방법으로 양봉산업의 표준화 발전에 힘을 부여하고 변경 주민들의 증수 지불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데 조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용정시 목축업 발전 촉진 중심은 각 향진에서 온 양봉 규모 호들로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발급 현장에서 섬일꾼들은 각종 물자 정보를 대조하고 서명 등록을 마친 뒤에 양봉 농가들의 약, 양봉 모자, 방호 앞치마, 양봉 지침서 등 물자를 배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술 일꾼들은 새 려왕벌 도입, 벌떼 일상 관리 보호, 우량 품종 순화 등 관건고리를 둘러싸고 현장 실습 지도를 하면서 양봉 농가들이 생산 과정에서 봉착한 난제에 상세히 대답했습니다. 이어 주 목축본소 기술 일꾼들은 룡정시 지신진 승지촌의 양봉 농가를 찾아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양봉 농가에 따르면 여왕벌을 배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해마다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의 가을철 번식 기간이며 새해 여왕벌을 배치하면 이듬해 굴 생산량이 뚜렷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룡정시 지신진 승지촌 양봉업자 전국진입니다. 제가 양봉을 한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올해는 백여통을 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에서도 발급하고 시에서도 발급하는데 올해는 가르파티아 려왕벌 두 통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려왕벌을 교체한 후에는 생산량도 좀 더 높아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우량 려왕벌 252마리를 무료로 발급했는데 원동 흑벌, 송단 2호, 카르파티아, 카니올라, 황환계, 동북 흑벌 등 6대 우량 계통을 아울렀습니다. 이 우량 품종들은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 육성한 것으로 우리 주 산간 지역의 사양 조건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품종은 일부 양봉 농가에 존재하는 품종 로화, 품질 퇴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전주 꿀벌 품종 자원 구조를 1층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목축본소 부소장 후련아입니다. 이번에 려왕벌을 보급하는 동시에 양봉 농가들의 표준화 벌통과 양봉 기구도 보내주고 관련 관리 보호 기술도 함께 양봉장에 내려보내 양봉 농가들이 표준화 생산을 전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줄곧 우량 려왕벌 보급 사업에 조력했습니다. 우량 품종 개량을 통해 불리한 환경에 대한 벌떼 저항 능력과 굴 생산 수준을 점차 높이고 변경 지역 양봉 농가들의 안정적인 종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0: 성장컵 중국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개를 경기 활용역이 8월 29일 활용시 인민경기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체육국, 연변주 인민정부, 길림초학원에서 주최하고 연변주체육국, 활용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합니다. 현재 경기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18km 건강 달리기와 약 5km 즐겁게 달리기 두 개 종목이 설치됐으며 참가자는 총 8,148명입니다. 그중 건강 달리기 신청자는 1,325명이고 즐겁게 달리기 신청자는 6,823명입니다. 활용시 당위 선전부, 활용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체육사업과 책임자 구립지입니다. 수치로 볼 때 참가자들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최고령 참가자는 71세고 최연소 참가자는 6세로 경기에 전민 참여 즐거움 함께라는 개최 이름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종목 설치가 더욱 간소화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달리기가 대중의 생활 속에 다가가도록 함으로써 전민 건강 체육 사업의 보급을 추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경기 코스는 활용시 인민경기장을 출발점으로 문화로, 인민거리, 334 국도 등 도시 주요 간선도로와 상징적 건축물들을 연결합니다. 참가자들은 달리는 과정에서 변경 소도시의 독특한 자연 풍광과 인문 풍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기 기간 다양한 문화 활동이 펼쳐집니다. 8월 28일 저녁 6시 30분 활용시 붉은해 광장에서 악대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달구게 됩니다. 8월 29일 오전 8시부터 8시 20분까지 활용인민체육운동중심 주회장에서 성대한 개막식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기 당일 즐겁게 달리기 코스 연선의 거리 린접 지점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민속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와 관중들이 짙은 변경 문화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1: 용암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2016년 전국 피서레저 관광 우수 사례가 그늘 정식 발표된 가운데 우리성의 장백산, 장백산 만달국제휴가구,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중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피서레저 관광 목적지 구축류에 입선됐습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최근 승격판 관광회수 제품인 관동정, 백산흑수관광, 관광회수권을 정식으로 내왔는데 한 장에 표로 동북삼성을 연결하며 할빈, 장춘, 심양, 연길 등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여객은 관광회수권을 구매한 후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서 2개부터 10개 구간의 조합 여정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방안은 첫 승차일부터 15일간 유효합니다. 8월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월 1일 24시까지 연결시 정부에서는 200만 원을 투입해 신차 소비 보조 활동을 펼칩니다. 소비자들은 알리페이 APP 플랫폼의 코드 혜택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소진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

0: 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 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동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존에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 가을 계절은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0: 네.
1: 예, 이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예,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우리 약을 사시길 때 우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동충하초 발효균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분들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한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의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약품들을 드리고 있고 생활상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드리고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체내 매개세포라는 것은 마치 고층 건물이 매개 벽돌하고 같게 되는데 세포라는 것은 또 우리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의 근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동충하초 그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용하게 되면 사망된 세포를 제거해주고 성산된 세포를 수복해주고 잠자고는 세포를 격화시켜서 신진대사에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라는 것이 우리 활약하는 것이 있고 잠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왔다면 이런 세포 사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꼭 약으로 그 잠자고 있는 세포를 격화시켜서 신진대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우리 그 지금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려 하는 분들이 하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2: 예, 나도 동충하초를 쓰고 나는 혈압이 높아서 용 고생했는데 이 동충하초 먹으니까 혈압이 조절 잘 된다.
1: 예.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위가 소화되지 않아서 난 밥은 먹으나 아무거나 계속 그저 그냥 아픈 거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이 동충하초 먹으면서 소화 잘 돼 밥 잘 먹으니까 이 맥이 나옵니다.
1: 맞지요.
2: 예. 그리고 밤에 뭐 소변이 닫아서 잘 수 없었는데 지금 한 번에 두 번밖에 안 봅니다.
1: 증상이 됐죠?
2: 예예 증상. 그리고 계속 머리가 힝하고 어지럽고 그랬던 게 머리 아픈 것도 지금 이렇지. 난 생각밖에 무릎이 아파서 바로 걸지 못했는데 무릎도 이렇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골가병이 꼭 나집니다. 예.
2: 예. 생각밖에 이건 야 수탄강고약 다 써도 아예 났던 게 정말 이 약처럼 대기는 이 약이 딱 맞습니다.
1: 성한테 그래,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계속 쓰길래 해서 지금 내 오늘도 쌀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1: 그러십시오. 이번 활동에 아주 좋은데 약도 많이 예. 드리게 되고 우리 동성아저 발열기문의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많이 들여오는 이런 뇌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어제는 나 70거에도 먹게 되니까 나 그래서 여기저기 사지기 너무 아픈 데 많아서 지금 동성아저 발열분을 좀 오랫동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예,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예. 그냥 불면증을 얼마나 고생하는 했는지 저녁에 자지 못해서 심할 때는 저녁에 앉아도 있고, 엄밤 눈으로 새다시피 했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새벽이면 한 혹시가다 아침 거의 깨났다고 한 시간 자고 이렇게 깨났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냥 예, 피곤이 몰려오고, 예. 눈도 막 토끼 눈썹 빨갛게 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은 잠 얼마나 잘 자는지 너무 좋습니다. 잠 잘 자니까나.
1: 맞죠, 예.
3: 예,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그냥 머리도 힝하고, 오늘 하루 남이 정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정신도 잠 잘 자니까 정신도 나고 머리도 많이 맑아졌습니다.
1: 맞죠, 예.
3: 예,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예. 건망증이 나타나서, 엄만 물건은 그 자리에 놓고 잊어버렸다고 모른다 말 자꾸 찾는다 말입니다. 그 건망증이지만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뭔가 뭐 나는 이 비염이 좀 있어 과민성 비염이 있으면서 이제 어젠가는 이런 조그만 자국에 대해 자꾸 개끼고 재채기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탁 재채기 되면 그것도 막 기딱사기 재채기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만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낮에는 또 이 코가 저녁에다 코를 떡면서 다 입을 벌리고 자다가 하는 바지 그 마른다 말입니다. 그 요즘에 이제 비염이 많이 해결됐어요. 냄새 맡지 못하고 냄새도 잘 맡고 예, 콧물도 안 나고 뭔가 뭐 많이 해결됐습니다. 가보간에
1: 그 증상들이 모두 예,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이게 다 폐공능사로 인해서 예. 나타난 건데 우리 폐가 예. 그 자기 공능을 회복하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3: 예.
1: 그런 증상들이 꼭 나아집니다. 예.
3: 예, 그래 날마다 여름에 날마다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송 들어보니까 나 이 동성합촌도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해도 이름 한 번도 안 바꿨는데 이 다른 약을 자꾸 그 약을 바꾸고 이름 바꿔 말하지만 이 약은 뭔가 뭐 이름 바꾸지 않고 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믿음이 가는 약이 맞습니다.
1: 맞지요. 예.
3: 예, 그래서 오늘도 또 효과 좋지 또 계속 아무래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활동할 때 사게 되면 값이 좀 덜에 맞을 때 이렇게 내 선물 주는 것도 많지 해서 내 오늘도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맞습니다. 이런 게 사는 게 좋은데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0: 네. 말씀하세요.
4: 저도 동성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혈압이 높은 게 정상으로 됐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
0: 네. 그렇죠.
4: 밥이, 예. 밥이 영 맛이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이젠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1: 예.
4: 반드시 누우면 가슴에다 큰 돌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반드시 눕지 못하는데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울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4: 예, 소변을 다섯.
0: 네.
1: 자꾸 끊어집니다.
4: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을 잘 잡니다.
1: 예.
4: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밀차를 밀고 다니는데 이제는 밀차를 밀지 않고도 용달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맞지요.
4: 선생님 이 약은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는 신기한 약이고 옛날부터 항체도 있었던 약이까나 예. 그리고 또 바르던 약에는 직접비로 높인 약이까 그 어떤 약보다 써보면 허리가 셉니다.
1: 맞습니다. 예.
4: 딴 약은 예. 이름을 바꾸고 몇 년이다 그 말하지만 이 약은 처음부터 동성 같다고 몇 년 돼도 지금도 계속 동성 아트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1: 맞습니다. 예.
4: 예. 이 약은 쓰면 쓸수록 예, 딴 약을 섞었던 어려운 관절병이 다 나아집니다. 저는 이렇게 헛가져가나 요약을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약을 오래 쓰시라는 분들은 약을 많이 살 때 또 드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5: 예, 저도 지금 동청소 바디젤 먹은 지 오래합니다. 지금 나는 몸이 많이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했는데 제일 좋아진 게 지금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위가 나빠가지고 밥 바로 못 먹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이거 해결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니까 약이 여러 가지 돼서 5분 할 날에 약만 먹다 나오니 다른 일 할 때 없이 정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먹었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거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좀 분간하기도 바빠서 한라치를 그냥 이래 빼내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먹고 이랬는데 이 동성화서 발효는 이 목점은 간편해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 먹어도 또 해결될 수 있고
1: 맞죠.
5: 한 가지 일러서 하루에 한 번 먹어도 또 되고 아 다른 약은 두 번씩 세 번씩 어떤 거는 세 번 먹는 약이라 얼마나 힘든가 정말 어느 날에 약 먹는 것도 역시 자꾸 정말 일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동성화서 발효는 이렇게 정말 겨울에는 저희 벌레가 되고 여름에는 하처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모든 정말 금과 양을 병행시켜도 우리 몸이 오장육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모든 가지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지니까 정말 간편하고 정말 자기 몸이 그 여러 가지 병 다 치료할 수 있고 이래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늘음하게 약 정말 먹는다는 게 아, 힘든다.
1: 맞아요. 예.
5: 나는 몸이 불편하다니까 어디 좋다는 약은 다 싸서 먹다나 약이 어떤 때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게 이리 그 지금 접수대 먹기 시작해서 차츰차츰 몸이 좋아지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끊어버리고 뭐 다른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1: 맞아요. 예.
5: 이 약을 끊었다가 또 어떻겠는가 생각하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어제는 약을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먹는 약이 정말 많습니다. 심장이 이렇지 혈관이 이래가지고 그랬지 위 나쁘지 관절이 나쁘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래다가 정말 약을 그래서 너무 약을 쌌어요. 뭐라 그래서 이랬는데 저는 약 먹다 말겠다 뭐다 그랬다 그런 것도 내가 방법이 없지만 내 아프니까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약 싸서 그래 먹던 게 사슴사슴 약 가지 쪼가 놓을까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맞죠. 예.
5: 이 약을 선택해가지고 저는 계속 먹자고 생각할까 예. 영 불편하던 게 정말 안 편해져서 좋고 이 약을 이 독성화서는 정말 사람들께다 예. 정말 도움 주는 게입니다. 그 어떤 근데 몸이 불편해도 예.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모르겠습니다. 아, 기억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몸이 다 어디나 불편하든지 어디는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당에도 어쨌든 어디는 내일 음악에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약을 자꾸만 이것저것 싸들이지 말고 어디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밤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하니까 맥이 난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예.
0: 맥이 없어서 나가서도 걸사에도 예. 다리 인기놓은 맥이 없어서 어떤 때는 졸졸 꾸수고 댕기 돈 어째 발을 자꾸 수어 이래지 동기들 야 어째 그러겠니 맥에서 다리 들 맥이 없어 이랬다 하면 웃지 뭐 그러면서 이래 댕기니 이랬는데 정말 어제는 용 욕박아졌다고 뭐다 그랬다 그래 내 어제는 이거 어쨌든지 선택한 바하고는 계속 먹자는 생각으로 이번 활동에도 나도 참가해서 계속 지금 다른 약을 더 생각하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어떤 이 약을 선택하자 생각하고 원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은 그 알선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283-0600번이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100세 시대로 가는 건강의 길에서 만성병이라든가 왕관병을 어떻게 전승하고 생명을 연장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은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바로 특징을 과시한 이런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제가 그냥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이런 경락이 안 통하거나 우리 맥이 통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침을 맞게 되는데 이런 아픈 침을 맞지 않고도 우리 복용하는 약으로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또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을 조절해준다. 음양 조절해주는 것이 우리 지금 동청하초 발효기문 겨울에는 본래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는 이런 특수한 약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음양 조절, 그러니까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해결해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청하초의 세포수복소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동청하초 발효기문 그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우리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치료해주는 약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나도 동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그러니까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그리고 예, 꿈만 많고 예. 잠이라는 꿈이나 못 잤습니다. 그래 잠을 못 자는 아침이라는 미네 정신이 안 나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 혈압이 높았다 높았다 하면서 그냥 이랬습니다. 그래 이제 약은 많이 썼는데 이제 잘 말 아이도 쓰겠다. 그래서 이 동초가 저 다른 분을 쓰고선 예, 이런 증상이 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맞죠.
3: 특히 잠을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3: 잠을 잘 자고 머리에 소리 나는 증상도 낫고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일단은 위가 나빠갖고 예, 밥을 잘 못 먹던 사람입니다. 느그하게 쌀이 맞게라고 밥을 못 먹어 예, 맥이 없어서 맨날 룰자리밖에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집안일도 쓰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약성 갔더니 소화가 잘 되니 단맛이 돌아섭니다.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지네.
1: 맞죠, 예.
3: 제 안에 먹습니다. 너무 먹지 갖고, 소리. 그래가 얘 맥이 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맞죠.
3: 그래갖고도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고, 그래서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고, 난 또 그냥 가슴이 부들부들고 떨리는 것 같았고, 제가 후들후들하지, 침침하지, 그래서 답답하지, 앞도 가슴이 아프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동청하초 발효기문을 쓰고서 지금 많이 나아져서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 예,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저 감기는 그리 자주 걸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 지금 감기도 안 걸린다.
1: 맞죠, 예.
3: 예, 기억력도 그리 나쁘던 게, 예, 기억력도 돌아섰죠. 관절도 나빠서 너무, 그래서 암들 때 살 때 계속 그 소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아파갖고. 그랬는데 예, 관절도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활동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이제 나는 여러 가지 약은 많이 써도 효과를 못 보더니

0: 바닷동 좋아서 바닷동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예, 이약은 옛날에 뭐 황제들이 쓰던 약이라 그런지 또 먹기도 좋고 효과도 빠르고 정말 내가 써보고 직접 알린단 말입니다.
1: 맞지요.
0: 그래서 나는 예, 이번 구삼 활동이 이렇게 좋은데 예, 구삼 활동에 좀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이번 활동이 아주 좋은데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내 전화가 예. 나도 통통화 좀 먹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좋을까. 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좀 어느 저 병이 불편한 데는 하나하나 다 없어진 게 좋답니다.
1: 맞지.
3: 그래서 우리 옆집 할머니 당뇨 나쁜데 근데 이거 내 너무 좋을까. 먹어보고 좋을까. 예. 너무 좋단다. 당뇨도 혈자도 증자되지. 모든 방면에서 예, 이 계절 바꿀 때도 한, 그런 이 아주만 계속 알았는데 더 세게 심하게 알았는데 아무래도 활동 너무 좋다면서 예, 전화를 해달래서 그래 전화 한 줄입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당뇨병이란 건 예, 당뇨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더 두렵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갖다주는 게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당뇨병은 또 우리 매년 하게 되면 누구나 다의 합병증이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의 뭐 심혈관병이라든가 눈에 문제가 있거나 소변에 문제가 있거나 다 남보다 더 빨리 오게 되고 더 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예, 우리 이런 그 동충하적 발효비물 계속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해 주십시오.
3: 네,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나이가 들었다 해서 복원하고 치료를 포기하신다게 되면 인생의 종점에 나 먼저 가게 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복원한다면 예, 지금 우리 그 70대에서 90대에 달하는 이런 분들 우리 지금 뭐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을 써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그 다음 우리 내세 계신 분들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았던 분들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우리 그냥 이 계절마다 우리 감기를 하게 되는데 감기랑 하나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 또 여러 가지 하기도 잘 되지 않았던 분들에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나 권장합니다. 우리 아왕 로상 교수가 10여 년 노력하고 심혈을 몰부어가지고 우리 130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황궁에서 사용했던 동충하초의 이런 정화를 계승하고 발전하여 왔고 국제 최신 채취 기술하고

0: 장업을 융합해가지고 중대한 돌파를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 성과가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행유무는 중약의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중화구대 신선초의 왕으로 불리웠고 인삼도경하고 함께 중국이 3대 유명하고 진귀한 보약 중에 포함되고 있고 100가지 약 중에서 고원의 명주로 불리웠고 우리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좀 엄중한 병이고 또 우리 지금 그 뭐 암이랑 좀 중한 병으로 진단받은 분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행유무는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한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우리 동충하초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동충하초 발행유무는 인체의 세 가지 생명 통로를 열어주어 가지고 백병이 생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우리 그 발효 중약은 간하고 신장을 통하게 하는데 그 우리 생명 통로를 통하게 하는데 빠른 속도로 손상된 간하고 신장을 수복해주고 간하고 신장이 쓸개하고 대사표면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달사피 우리 간이라는 거는 체내의 나쁜 노폐물을 해독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한다면 신장 우리 신장이 좋아야 우리 그 배설 우리 나쁜 노폐물한 것이 대변, 소변, 땀으로 나가게 되는데 소변으로 나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신장이 배설 공능 이래서 우리 그 공능을 회복이 시켜주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지게 되고 장부가 깨끗해지고 인체의 자위 능력이 새롭게 건입되면서 또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밥을 잘 먹고 병이 와도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게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 자위 능력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자기절로 해결되는데 근데 너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능력이 우리 다 없어지기 때문에 꼭 밖으로부터 약으로 우리 그 새롭게 이런 자위 능력을 건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간이랑 우리 뭐 생명 통로가 열리게 되면 간이란 것이 우리 피를 저장할 수 있는데 중에서 말하게 되면 간이라는 것은 피를 저장하는 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부가 우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를 사용할 때가 되면 꼭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심장은 피가 모자란데 간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신장, 콩팥이 제약을 받아서 심장병이 병명이 되게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배구공이 푸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손으로 때려 아파. 그러자 옆에 있던 축구공이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넌 손으로 때리지, 난 아예 발로 찬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구공이 말합니다. 야, 니네 몽둥이로 맞아봤냐? 안 맞아봤으면 말하지도 마라. 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어떨 때 나처럼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늘 안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나만큼 다 힘들겠죠. 그런 사실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1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친절하고 자신에겐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약을 처방하는 책, 독일 최고의 심리학자 우르술라 누버의 책 자기화해입니다.

부정적인 상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것 같고 늘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하루하루를 스트레스 속에 살며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엄격하며 이미 일어난 일을 고통스럽게 되짚다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자신의 중심을 찾아야 일상이 짓누르는 커다란 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 이미지로만 느껴지는 자기중심적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 남에게 양보하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친절함이라는 가면 뒤에 철저히 숨기며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삶의 중심에 나를 놓는 것,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자기 중심은 꼭 필요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남을 포용하는 여유도 지닐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은 이기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자기선은 자기를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자기 중심성은 자아 현실, 자율성, 회복 탄력성, 참됨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나를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평생을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도록 훈육하고 교육받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받은 유년 시절의 족쇄처럼 평생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책은 자기중심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냉정하게 거절하는 방법, 불편해지지 않으면서 불편한 것에 대해 말하는 법, 필요한 겸손함을 제거하는 방법, 시간과 거절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 등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성격에서 없어진 부분을 찾도록 조언하는 책 자기화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조차 사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과일인 대추는 신선한 상태로 먹기도 하고 말리워서 음식이나 차에 널리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떡이나 제사 음식 등에도 필수로 들어가는 식재료인데요.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추는 약효까지 있어 약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대추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추의 대표적인 효능에는 정서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민해지고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체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일지도 모른다는데요. 대추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됐습니다. 마그네슘은 세로토닌 생성을 돕기 때문에 인체 숙면을 도와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며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추에는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도 많이 있어 숙면을 보다 잘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저녁 식사 후나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대추를 우려서 마신다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대추는 또 신장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리뇨 작용에도 유리합니다. 우리 몸의 독소와 수분 배출을 도와 부종을 해종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평소에 몸이 자주 붓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부종이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있는 자세를 오래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평소에 대추를 드시거나 대추차를 마시는 것도 붓기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추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에 자주 드시면 빈혈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체내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어 여성과 임산부들의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와 엽산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추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비타민C가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이 또한 대추에 많이 함유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C의 대표 음식인 귤보다도 더 많이 함유돼 있답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 음식으로는 대추차를 추천합니다. 동시에 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해지도록 도와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대추차 한 잔이면 간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대추는 급성, 만성 간염 및 간경변증과 관련되어 있는 담즙 분비량을 늘려줘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또 간 기능이 좋아지기에 음주가 잦은 분들은 대추를 꼭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대추는 모 속에 있는 점막 모세 혈관의 염증 제거를 도와줘 비염을 완화해주며 코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 비염 예방과 완화에 좋습니다. 풍부한 미네랄과 식이섬유는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특히 대추의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노화 방지와 함께 각종 성인병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칼륨 성분을 많이 섭취해야 안정적인 혈압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추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혈압 수치가 높은 분들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대추를 먹는다면 고혈압 질병을 관리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대추의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추는 정말 다양하고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임을 새롭게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 소개한 대추의 효능을 잘 이용하고 여러 가지 조리 방법으로 몸에 좋은 대추를 자주 섭취하길 바랍니다.

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대현아,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8번째 시간입니다.

0: 조각다른 어느새 구름 속을 빠져나왔다. 안녕한 물은 은빛으로 반짝이었고 길가의 나무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채 서 있었다. 오랜 행군에 지친 몸으로 폭격에 부서진 마음을 지나는 길이지만은 그것마저 대낮에 비하면은 멋지게 보이는 밤이었다. 자정이 넘자 대오에는 조우는 사람이 더 늘었다. 밤이 깊을수록 제대로 눈을 뜨고 있는 전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말머리를 나란히 한 채 걷는 두 사람은 바로 모태똥과 주덕이었다. 짙은 사천 사투리와 호남 사투리가 끊이지 않고 우갔다. 종사령, 당신이 언제 이 길을 걸은 적 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13년 전 일이지요. 그때 온남의 작은 황제 당계요가 군명으로 다시 쳐들어왔거든요. 나는 황급히 도망을 쳤어요. 숨가쁜 순간이었지요. 내가 작은 배에 앉아 금생강을 건너자마자 기병들이 강가로 뒤쫓아왔는데 강을 채 건너지 못한 6사람이 다 죽었어요. 임중이 한밤에 달아나는

여기로군. 뭐 님중에 야밤 도주보다 더 굉장했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는 이 길이 그렇게 좋았나요? 좋을 리가 없지요. 높은 산과 밀린 분이라 산적들이 많았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다행히 마음 좋은 농림호구를 만나는데 가로회 형제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데려다줬어요. 내가 고마워서 아끼는 말 한 필이랑 권총을 주었더니 나중에 그걸 아내한테 다시 보내왔더군요. 군벌의 견주면은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열세나 지나서 다시 이 길을 걸으려고는 생각 못했겠지요. 어쨌거나 당신이 우리 홍군의 길잡이가 된 셈이로군요. 그래요. 정말 생각밖이지요. 그 사이 자그만 마을을 지났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었다. 이족들이 사는 땅은 아직 멀었습니까? 멀지 않았어요. 내일이면은 면령에 도착할 것 같은데 거길 지나 조금만 더 가면 이족 지역이에요. 총사령, 석달계가 대도하에서 왜 전멸했는지 깊이 연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족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아닙니까? 연구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은 사천에 있을 때 자료는 좀 봤어요. 뭐 자료에서는 석달계가 제발로 궁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전멸하지 않았을 테고 궁지에 들어갔다 해도 이족 병사들이 사방에서 조여오지만은 않았더라면은 전멸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석달계도 자수설에서 즈타라는 곳에 이르러 병사들과 오랑캐에게 패했다고 적었으니까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태평군의 처지가 상당히 위험했지요. 정나라 군대가 이족 도사들을 싹 매수했거든요. 그들이 각 민족들을 부추겨서 마을을 비우고 들판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바람에 태평군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죄다 도망을 가서 어디 가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태평군은 하는 수 없이 풀뿌리를 캐먹고 말을 잡아먹어야 했는데 이질이 발병을 해서 군대가 그만 전투력을 잃고 말았지요. 그때 서쪽에 있던 이족 토사 왕공원이 노종교로 가는 길을 막고 태평군 수천 명을 죽였어요. 동남쪽의 토사 령승은 늦은 밤 만산을 점령하고 태평군을 좁은 협곡에 몰아넣고 공격을 했지요. 태평군은 그 길로 전멸을 했어요. 석달계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아마 잘못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별 대책이 없었겠지요. 석달계가 왕웅원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길을 내주면 백금천냥에 좋은 말 두 필을 주고 안 내주면은 개고 달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무 위협도 안 되는 말이었지요. 두 사람은 모두 생각에 잠긴 듯 하였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모 대통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교훈이 크군요. 우리는 고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곳 한족 통치자들은 졸고 소수민족들한테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숱한 세금을 떠안기고 사람들 제멋대로 죽이고 인질을 잡아 감옥에 가뒀으니까요. 우리 홍군은 이제 이곳에 막 들어서는 참인데 우리가 어떤 군대인가를 무슨 방법으로 잘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 외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도를 건너려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면령을 거쳐 대량산 이족구역에서 안순장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월서를 거쳐 대수보로 가는 길이죠. 주력부대가 어느 길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연재, 당신의 말에 와요.
나는 정사령의 생각

예, 궁금하다니까요. 대수보로 강을 건너 부림에 이르면 거긴 성도로 통하는 큰 길이 있으니 걷기는 좋겠지. 하지만 양삼의 부대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고 병력이 비교적 두터워요. 게다가 적들은 우리가 그 길로 올 거라고 짐작하고 있을 테고요. 면령을 거쳐 안순장으로 가려면은 오솔길을 지나야 하는데 바로 석달계의 주력부대가 갔던 길이죠. 그것은 류문휘의 병력이 적은 편이라 우리한테 유리하지만은 이족 지역을 지나야 해요. 만약 우리가 이족들을 잘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은 안순장으로 가는 게 낫겠지요. 나도 안순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수보 쪽은 거지 진군 방향으로 삼되 제법 그럴듯하게 해야 합니다. 이족들이 사는 땅을 지날 때에는 계획을 곰곰이 세워서 구호를 잘 정해야겠죠. 정책을 집행을 하고 규례를 지키는데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감옥 얘기는 뭐고 인질 얘기는 또 뭡니까? 그거 한족 관리가 오면은 이족 가문에 어른을 잡아가두고 자손들을 차례로 감옥에서 지내게 했다더군요. 이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부대 들어 감옥문을 열고 같이 있는 이족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해야겠네요. 면령에는 이족들이 있겠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이족, 한족이 뒤섞여 사는 지역이니까요. 좋아요. 그곳에 이르면은 이족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들어야겠군요. 그 사람들이 술을 좋아한다던데 정말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술도 같이 마시면 좋겠군요. 갑자기 대우에서 커다란 외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불이다! 불이다! 큰 불이다! 모태똥과 주덕이 고개를 들고 보니 멀리 지평선에서 불길이 훨훨 타오르며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졸면서 걷던 사람들도 눈을 부스스 뜨고 수군거리었다. 주덕이 작전부장을 찾아 물으려는데 설풍이 앞에서 달려왔다. 모태똥과 주덕은 말에서 내렸었다. 저기가 어디지? 서장인가? 주덕이 서북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맞습니다. 적들이 성문 가까이서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불이 난 거죠? 설풍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안 그래도 정찰병을 보내는데 방금 돌아왔습니다. 적 변방사령 류원장과 려장 류원종의 지시랍니다. 놈들은 홍군이 성벽에 접근할까봐 서쪽 문에 불을 지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역 유지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고는 누군가 불을 질러달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리고 나서야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답니다. 그불 때문에 삼리나 되는 번화한 거리가 불탔다. 또 불을 피해 성 밖으로 나간 백성들을 성 안으로 다시 못 들어오게 막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성밖 빈터에서 묵고 잔다고 하였다. 모태똥이 물었다. 여기서 서창이 얼마나 멀지요? 30미쯤 됩니다. 백성들이 그러는데 적들이 이래저래 걱정이 많답니다. 불 내기 전에는 우리가 성을 공격할까봐 겁을 먹더니 이제는 우리가 성을 공격하지 않아서 불 지른 죄를 뒤집어 씌울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이랍니다. 사정군벌들이 하는 짓이 이 모양이라니까요. 주덕이 혀를 찼다. 주덕과 모태똥은 다시 말이 올라 계속 대우를 따라 걸었다. 조총사님께서는 운남 군벌에 대해 잘 알겠네요? 물론이죠. 우리는 귀주에서 유상하고 싸웠지요. 양삼이랑도 맞붙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양삼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삼의 군대에서 당대표를 지냈으니 당신만큼 양삼을 잘 아는 사람도 드물 텐데요. 양삼은 투기꾼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놈인데 변덕스럽기가 크지 없지요. 오패부랑 가까운 사이였는데 북벌군이 무안에 들이닥칠 무렵에 오패부가
위험해지니까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 자기는 혁명을 지지한다고 떠들었어.

그러니까 북벌군 본부에서는 그를 국민혁명군 20군 군장으로 임명을 하고 나를 당대표로 보냈지요. 하지만 내가 만연에 도착을 해 나의 위임장이며 관직 증명서 원본을 넘겨주었는데도 안 받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자꾸 취임을 미루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서 정치 간부들 데리고 떠나버리게 되니까 곧장 북양군벌이랑 손을 잡고 무한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때 양삼이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허겁지겁 만인으로 도망쳐 나와서야 사람을 무안에 보내 나를 데려오고 군장으로 취임한다고 공개전보를 쳤어요. 놈은 온거리며 골맥에 혁명을 지지하는 표를 잔뜩 써붙이고 사천 동부에 있는 17개 현에다가 정선 100기를 만들라고 했지요. 그래놓고 또 오페부한테는 지금 역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보를 보내다니깐요. 그런데 거길 어떻게 떠나게 됐습니까? 그 뒤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 늘 경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양삼의 한 참모한테서 놈이 오페부가 보낸 사람이랑 짜고 나하고 정치 간부들 모두 죽인 다음 다시 무안으로 진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견학단을 꾸린다는 핑계를 대고 정치 간부들 데리고 빠져나왔죠. 양삼은 원래 운남 군대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천 군대가 됐답니까? 아니, 양삼은 본디 사천 사람이에요. 사천 군대였는데 운남 군대랑 싸우다가 사로잡혔지요. 하루는 운남 군대 여장 황육성이 포로용을 둘러보다가 부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 군관이 있으면은 앞으로 다섯 걸음 나오라 라고 했대요. 포로들은 겁에 질려 나서는 놈이 없었지요. 하지만은 양삼이 척척척 다섯 걸음을 나서면서 보고드립니다. 사령관님, 저는 소좌 영장 양삼입니다. 라고 했대요. 양삼이 목소리 힘이 있고 두려워 떠는 빛이 없으니까 황육상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기 밑에 두고 참모장을 시켰지요. 나중에 사천 군대 뇌심이가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로즈를 습격했는데 면 앞에서 양삼한테 깨졌어요. 양삼이 그때부터 운남 군대에서 꽤 이름을 얻었지요. 그 점 조신 밑에 있었는데 조신들어 양삼은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사람이니 믿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군요. 나중에 운남 군벌이랑 사천 군벌 사이에도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양삼은 사천 군대 투항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 절친한 친구 이름으로 조우신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저는 사천 사람이라 사천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의 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두 군대가 싸우게 된다면 저는 공에게 입은 은혜를 헤아려서 싸움을 피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 나중에 그 약속은 지켰답니까? 지키기는 뭐. 양삼은 사천 군대로 가서 사장이 됐지요. 나중에 운남 군대고 싸우게 되는데 그쪽 빈틈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흘 동안 500리를 쫓아가 조우신의 군쥐부까지 쳐들어갔어요. 조우신은 한창 침대에 누워 앞에를 피우다가 종소리에 놀라서 다급히 밧줄을 메고 성벽을 내려오던 참에 발목을 삐었죠. 그래서 허위병의 부축을 받아가며 도망치게 되는데 얼마 못 가서 종소리와 함께 거꾸로 죽어 말았대요. 뒤따라온 양삼이 목숨이 간들간들 붙어있는 조우신을 보고 소리쳤다지요. 군장님, 죄송합니다. 조우신은 잠깐 그를 바라보고는 눈을 감았다고 하는군요. 백군 놈들 어느 하나 잔인하지 않은 놈이 없군요. 모 대동이 한참 이야기에 재미가 붙어 막 용문회 이야기로 넘어가려는데 설풍이 걸어와서 수경지 닿았다고 보고하였다.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 모든 것이 다시 얼음붙해지였다. 마을의 수탁들은 앞다투어 목청을 빼며 울어댔다. 해가 뜨기에는 이런 시간 멀리 지평선 위로 벌겋게 물든 하늘이 보이었다.

아직도 꺼지지 않은 서창의 불길 때문이었다. 누구나 역사를 통해 힘을 얻는다. 반동인물도 예외가 아니다. 한 영웅이 대도화에서 운하를 남긴 뒤로 72년이 지난 오늘 누군가 악명 높은 락병장이 되고 싶어한다.

0: 기선 한 척이 물결을 헤치며 넓은 민강을 거스러 올라간다. 양삼은 생각에 잠긴 채 뱃머리에 나와 서 있었다. 함지같이 우악스럽게 생긴 입이 보기 흉했지만은 위험은 있어 보이었다. 사실 그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욕을 좀 보기도 하였다. 운남 군대에서 조우신 밑에 있을 때 당계여가 조우신에게 일났다.
1: 나는 관상을 좀 보는 사람이야.
0: 양삼은 얼굴에 군살이 많고 눈빛이 흉악한 데다가 쥐처럼 앞니가 드러나 보이는군. 척 보면 속에 칼을 품은 놈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음험하고 잔인해. 절대 밑에 둬서는 안 되지. 뒤탈이 있을 테니 때를 골라 없애버리게.

0: 장편 소설 대장정 5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시간으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이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반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일환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의 수락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반소리 사철가를 또 네. 우리가 새롭게 배워보는 차원이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또 예전에 배웠던 사철가랑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배우는 느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1: 예. 조금 더 네. 난이도가 네. 높아진 거겠죠. 네. 그만큼 접수를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해도 될 것 같아서
0: 그럼요.
1: 이제는 또 뭐

0: 기가 많이 쌓인 상태라
1: 네.
0: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조금 더 남도째 목이나 식임새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좀 사철가를
1: 네.
0: 배워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사철가를 새롭게 또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0: 네.
1: 배우셔도 도전 가능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조금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충분히 네. 가능하십니다.
1: 그럼요.
0: 네. 전번에 이산재산 그 앞부분을 좀 하다가
1: 네.
0: 뒤에 가서 제절개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그래요.
0: 너무 목을 좀 너무 그 제절개라는 요 세 글자인데 소리 어떻게 그렇게 많은 목들이 들어있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오늘은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해가면서 가능하시면 진도를 좀 더 나가볼까 합니다.
1: 풀이를 하면서
0: 네,
1: 그렇죠. 제저 어허 어허 어.
0: 그렇죠.
1: 캐를에서도 또
0: 그렇죠.
1: 쭉 가잖아요.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그게 그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0: 네.
1: 우리 그 판소리의 그 매력을 네. 파헤치면 해칠수록
0: 네.
1: 전 뭔가 보물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파면 팔수록 네. 계속 뭔가 나오죠.
1: 그럼요.
0: 굉장한 보물들이 숨어 있다고 보면
1: 네.
0: 됩니다.
1: 자, 네. 그걸 제기하신 분은 참 그 많이 또 네. 방송을 명심해서 또 이 네. 소리를 배우려고 하시는 그 모습 노력이 네. 보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어제 또 어떤 또 공연장에 갔었는데
1: 네네.
0: 그렇게 하면서
1: 네.
0: 옆에 분한테 그렇게 저 너무 즐겨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매력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사철가에 대해서도 네. 많은 얘기를 또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일 궁금했던 게 제절개가 안 풀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제절개.
0: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
1: 네.
0: 조금 좀 그 소리가 컸지만
1: 네.
0: 그래도 또 따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집에 가서 연습은 좀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1: 또 맞아. 그런 기회에 예. 선생님을 또 탁 붙잡고 이거 1대1 잠깐 여드레스를 받았네요.
0: 제절개를 예. 아마 1대1로 받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아마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구나를 또 알았고
1: 그럼요.
0: 그리고 반소리가 어려운 것 같았는데 또 설명을 따라 해보다 보면은 너무 또 그렇게
1: 그렇죠.
0: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하면 할수록 매력 있고 좀 끈끈한 소리다
1: 네.
0: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네, 굉장히 힘을 얻고
1: 네네. 아유 그러네요. 그 또 그 판소리 우리 연변에서는 아직 판소리를 완창하신 분이 없잖아요.
0: 그렇죠. 아직은
1: 네, 그런
0: 없습니다.
1: 무대가 또 기대되기도 하네요.
0: 예,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1: 네.
0: 또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그럼요. 합니다.
1: 네네.
0: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저는 꿈이 있다면
1: 네.
0: 꼭 완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그 8시간을 네. 우리가 그 아침부터
0: 네.
1: 네, 쭉 시작 아유 얼마나 네. 힘들까요.
0: 그렇죠.
1: 그 체력을 먼저 키워야겠어요.
0: 그렇죠. 6시간 반짜리도
1: 네.
0: 있고
1: 네.
0: 그렇죠. 그런데 창자는 안 바뀌시지만
1: 소리
0: 고수분은 두 분에서 아주 세 분 정도를 바꾸셔야 될 듯합니다.
1: 그렇죠.
0: 굉장히 큰 일이고 저는 그렇게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능하다면 꼭 한 번은 그렇게 현장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볼까
1: 네네네.
0: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1: 그럼요.
0: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길이기는 합니다.
1: 야, 그걸 빨리 네. 또 우리가 또 기다려야죠.
0: 네, 알겠습니다.
1: 네, 화이팅입니다.
0: 아유,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이산저산부터 앞에 부분부터 한번
1: 네.
0: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산저산 옷 제비니자 이산저산 하나

0: 시모구나
1: 좋으세요.
0: 내 청춘도 날 버리고
1: 그렇죠.
0: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0: 그렇죠.
1: 굽히지 않는 방구 다른 풍도 어떤 거.
0: 그렇죠.
1: 가을이 가고
0: 하나 둘
1: 겨울이 돌아오면 악몽한 천찬 바람에.
0: 그렇죠.

0: 던지려니
1: 싫어.
0: 모두가 앞에 빠르시로구나.
1: 잘만 해오셨네요. 네. 너무 좋으신데요, 소리가.
2: 그래요.
1: 잘 이어가시는 것도 그렇고 박이 지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발음이 아직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제저헐게르인데 제저헐 이런 소리가 아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발음을 제저까지 자
0: 제저헐
1: 그렇죠. 허는 찍어서 낼게요. 제저허자

0: 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완성이 거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한번 짚어갈까요?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한 분씩. 그러면 한번 윤성우 학생부터 한번 해볼게요. 틀리면 제가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1: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2: 저
1: 분명코 봄이로구나.
2: 아시고
1: 봄은 찾아왔던 마는
0: 봄은 찾아가 아니라
2: 봄은 찾아
1: 봄은 찾아왔던 마는
2: 만원
1: 만원
0: 그렇죠.
1: 세상사
0: 새를 새 파는 것이 아니라 버려서 세상사
1: 세상사
0: 세상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사 물어서
1: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0: 그러죠.
1: 청춘이 일러니
0: 굵게 들어야 됩니다.
1: 청춘이
0: 아니라 청춘
1: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0: 그러죠.
1: 넷
0: 가든 게 것이 아니라 넷 청춘도 자 열어서
1: 넷
0: 그렇죠.
1: 청춘도 날 버리고
0: 열어주고
1: 속절업
0: 똑같은 범위죠. 속이 아니라
1: 속
0: 그렇죠.
1: 속절업 시 가버렸으니

0: 한둘 쓸 때자 한둘 쓸 때 힘나자
1: 고마웠다가
0: 버려주고
1: 하려거든 가거라
0: 쉬고
1: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0: 자
1: 조금 방초수
0: 방 아구성은 좋은데 응을 빨리 닫아야 되는데 녹음 방초
1: 방초
0: 그렇죠.
1: 승화시라가
0: 아니라 승화시라 그렇죠.
1: 옛이
0: 아니라 옛붓 더 일러 입고자
1: 옛붓더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0: 정확하게
1: 여름이 가고
0: 그렇죠.
1: 가을이 돌아오면
0: 한로삭풍 두 개로
1: 한로삭풍
0: 자
1: 유라흔에 또 대저할 개를 꼽히지 않는
0: 황국 찢어서
1: 황국 단풍도
0: 어떠헌곡 그렇죠.
1: 가을이 가고
0: 하나 둘
1: 겨울이 돌아오면 악무간 천찬바람에
0: 그렇죠.
1: 백설만
0: 불어서
1: 펄펄 휘날려 세계가
0: 자

0: 설배 설배 전집의 건니
1: 아니라
0: 전집의 건니 누가 백 빠르 버시로구나
1: 모두 아 백빠르 백빠르가 아니라 백빠르 버시로구나 자
0: 모두 아 백빠르 버시로구나
1: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2: 일대일로 일대일로
3: 받았어요
1: 예 네. 소리 이면을 조금 더 잘 그려낼 수 있게 방금 했던 그 부분들을 급하지 않게 지금 발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이 아직도 조금 급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천천히 풀어가면 더 좋은 또 소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박은지 학생 매볼까요? 자,
4: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악궁 저궁 영코 봄이로구나
1: 다
4: 검은 찾아왔건 만원
1: 다
4: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1: 그러지
4: 날 백발 한심하구나
1: 그렇죠 한심에서 가지 말고
4: 오구나.
1: 그렇죠. 점일수록 오히려 푼다고 해서 한심오구나. 자,
4: 한심오구나.
1: 그렇죠. 점 절대 누르는 게 아니고.
4: 내 청춘도 날 버리고.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자,
4: 내 청춘도

0: 그러죠.
1: 옥저럭 시 가버렸으니 확 나갈 줄 아는 버벌.
0: 아는 아니고 아는 버벌.
1: 아는 버벌.
0: 그러죠.
1: 반겨한 들쓸 때 있나
0: 시고
1: 포마 왔다가 가려고
0: 가려 전철이
1: 가.

승화시라 그러죠. 예쁜 더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자 둘 가을이 돌아오면 다 한로상 천천히 한로상 붕자

0: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겨울이 이렇게 다른 데 가지 않게 자 겨울이 돌아 아 돌아야죠
1: 겨울이 돌아오면
0: 그렇죠
1: 백설만 벗

0: 누구냐 그러죠.
1: 네.
0: 제대로 이 소리를 배우지 않아서 네. 뒷 부분을 아직 지금 저 입을 따라서 지금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은 아직은 배우지 못한 상태라서 조금 접근이긴 합니다. 아직도 똑같은 그 좀 문제가 있다면 발음 그렇죠. 아직도 둘 동시에 할로 할로가 아니라 할로 상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가서 좀 급하니까 빨리 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끈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 해볼까? 자,
1: 이사한 유정사 꽃이 피
0: 그러죠. 놀라 궁적
1: 구영포 범이로
0: 그러죠.
1: 범은 자
0: 범은 자저자
1: 범은 찾아왔건만은 세

0: 나 넓혀서 고마웠다가
1: 가려거든 가거라
0: 가려거든 가거라
1: 가려거든
0: 가 뒤로 가 가려가 앞으로
1: 가려거든 가거라
0: 그러죠
1: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0: 팔로상부 초라을에도 제자헐기를 쉬워 높이지 않는 황구 단풍도 돈곡
1: 그렇죠
0: 가을이 가고 하나 둘 겨울이 돌아오면

0: 거니 모두 다 백바르스 버시로
1: 아, 그러죠. 그래서 사철가가 네. 단각이 나지만 네. 어려워요.
2: 그렇죠. 어려워요.
1: 예, 차라리 자식머리 장단으로 된 빠른 장단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2: 네, 끼로 있어서.
1: 충분히 가능한데 속도를 조금만 늘어주게 하면은 호흡이나 발음이나 해서 무조건 달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진단이 되듯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 와서 지금 현장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율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 네.
1: 예. 한번 해보실까요?
0: 예.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3: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3: 잘하실 수 있어요.
1: 지금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거의 제가 같이 따라서
0: 들어보니까 나 막 떨린다
3: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예.
1: 전공하는 저기 학생들도 이 소리를 지금 이렇게
3: 어려워하잖아요.
1: 네. 예, 충분히 가능하세요. 제가 또 같이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0: 이 산 저 산
1: 하나 둘
0: 꽃이 피니
1: 그렇죠
0: 둘 합궁 저 분명 거품이로구나
1: 그렇죠
0: 봄은 타도 왔건만은
1: 그렇죠
0: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1: 그렇죠
0: 청춘이 일르니
1: 그렇죠
0: 오늘 백발한지 뭐구나
1: 좋으십니다
0: 내 청춘도 날 버리고
1: 아이고
0: 속

0: 아, 그렇죠. 부모 왔다가
1: 하나 둘
0: 가려거든 가거라. 그러죠. 네가 가도
1: 그렇죠.
0: 여름이 되면
1: 그러시고
0: 방초 승화신다.
1: 그렇죠.
0: 옛부터 일러 있고
1: 아시고.
0: 여름이 가고
1: 오, 하나 둘
0: 가을이 돌아오면
1: 그렇죠.
0: 발로 상풍 열한 해
1: 그렇죠.
0: 제조

0: 하고 하나 둘 겨울이 돌아오면
1: 그렇죠?
0: 강북한 천찬바람에
1: 아시고 네.

0: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천지 되고 보니 모두가 백발은 버시로구나.
1: 잘하셨어요.
2: 세상에. 네. 아유. 제일 잘하시는데요,
1: 그러니까요.
2: 지금? 아이고.
1: 잘하셨어요.
2: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을까요?
1: 네. 오늘 좀 긴장하셨어요.

0: 이제 소리 그 길이 성훈이 네. 가는 길을 이제 다 맞추시거든요. 네. 가다가 살짝 긴장하셔서 샤플는 경우는 있기는 하시는데 네. 소리를 어떻게 하실지를 너무 지금 잘 하셨고 아까 돌아 아 이런 소리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 나오셨어요.
1: 딸꾹질 뭐.
0: 네. 오 네. 세상에 아 정말
1: 잘하셨어요.
0: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0: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쉽지 않잖아요.
0: 아이고 그렇죠. 네. 쉬워 보여도 그러니까요. 절대 안 쉽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번 오미라 선생님께서 한번 안 쉬운 소리만 한번
1: 안 쉬운 소리를
0: 예예 예. 안 쉬운 소리를 한번 네. 해보실게요.
1: 네. 이 산 저 산
0: 쉬고
1: 꽃이 피니
0: 그렇죠. 놀라 궁적
1: 분명코 범이로 나
0: 그렇죠.
1: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보니 오날 백발 한시 보구나. 내 청춘

0: 나, 자, 둘. 엄마!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1: 그러죠?
0: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1: 얼씨구!
0: 옛부터 일러 있고.
1: 그렇죠!
0: 여름이 가고.
1: 하나, 둘.
0: 가을이 돌아오면.
1: 그렇죠!
0: 한로상부
1: 그러죠?
0: 요란해도 제절 배를 굽히지 않는 왕국 단풍도
1: 그렇죠.
0: 뜨는 곳
1: 아이씨가
0: 가을이 가고
1: 하나 둘
0: 겨울이 돌아 오면
1: 아.
0: 낙모 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날리어는 세계가 되고 보면
1: 멋있어.
0: 월백 설백 1700건이
1: 그렇죠.
0: 모두가 백발으버시로구나.
1: 아이
0: 소리가.
1: 아, 너무 잘하시네요.
0: 뭐가 지금 막혀 있어서.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정말 아우. 네. 목이 다 나오셨어요.
2: 선생님도 아니, 원래 사철가 즐기셨구만.
1: 아, 아 저, 정말
0: 저기 이 감기 나이
1: 예, 예.
0: 목소리가
1: 아니 근데 감기
0: 감기는
1: 감기인데
0: 감기 안
1: 감기인데 너무 소리를 잘 분명고범이로구나 구나 제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0: 아.
1: 근데 그걸 다 해주셨고 그리고 제일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어,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어제 이거는 거의 100% 안 되시는데 해오셨습니다.
0: 아, 아 그쪽이요.
1: 네, 쓸쓸했더라가 정말 쓸쓸했거든요.
0: 네.
1: 소리 이면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서 사실은 소리 이면을 표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대부분은 기교에 집착을 해서 내가 여기서 목을 얼마나 잘 감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소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 기교보다는 소리의 이면, 가사를 어떻게 내가 전달할 것인가,
0: 네.
1: 이 사람이 도대체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게 뭐였을까라는 거를 제대로 그대로 정말 전달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데
0: 네.
1: 많은 분들은 반소리에 그 목들이 너무 화려하다 해서 그 목을 너무 막 자꾸 흉내를 그렇게 가거든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목이 안 나와도 그 이면을 그리는 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이면 목이고 이면 이면대로 지금 잘 그려내셨거든요. 그때 하시던 사철가랑 또 완전히
0: 달라요.
1: 다르세요.
0: 아 이게 때 느낌이랑 그 저도 지금

0: 어제도 저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처음에 그 2020년이죠?
1: 그렇죠.
0: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렇죠. 그때 판소리를 제가 들어보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1: 다르죠.
0: 그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1: 아,
0: 그때도 이 판소리 이면에 대해서 왜 그때는 저렇게 못했지?
1: 예, 예.
0: 얼마나 박소연 선생님이 답답하셨을까?
1: 아니, 아니, 그때도 저는.
0: 그때는 1대1로. 그냥 선생님이랑 저랑 그 수업할 때잖아요. 그래서, 야, 그때 조금 왜 저렇게 따라 못했지?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때도 놀랐는데, 지금 이제 아예 뭐, 소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소리를 이제 끌고 가시는 소리의 성음의 길이라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이제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0: 아, 이제 판소리가, 좋습니다. 아, 이런. 목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1: 네.
0: 이때는 이런 목이 나왔구나. 이해를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사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듣고 또 판소리를 듣다 보면은 아 여기에서 이런 소리가
1: 맞습니다.
0: 이 소리가 항성이었구나. 이 소리가 딸
1: 그렇죠.
0: 소리였구나.
1: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해주시고 이가 가도 여름이 되면 이거는 정말 그 안에 소름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잘해주셨고 중간에 저는 하면서 소름이 막 그거를 조금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잘 학생들은 주셨어요.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열심히 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지금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이 부분이 선생님 저는 오늘 좀 감동을 좀 모았습니다.
0: 아유 그래요. 네,
1: 항상 그냥 이렇게만 마중을 하다가 오늘은 꼭 한번 제가 듣고 싶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두 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0: 열심히 아이고, 또 우리도 판소리를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전공생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저기 김학생은 지금 아마 그 학습열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1: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잘하셨습니다.
2: 아니 학습률이 높아지 않은 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조금 압력 있습니다.
0: 압력 있어요? 압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 다행히 많은 사람이 와서 배우면 좋겠는데
1: 네.
2: 오늘 같은 날에도 학생들 어중에 뭐 이분과 뭐 어떻게 무슨 이렇게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꼼짝마다 그저 내절로 그저 가만히
0: 괜찮아요.
2: 가만히 열었지.
0: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2: 그러니까 나 아무튼 이렇게 병원에 설 때 내 유전인이 이거 어떻게 대수할 때 이거 자꾸 하모할수록 자꾸 이게 모자라니까 자꾸 다 돌리는 것 같고 이 신심이 별로 없어지는
0: 아니 한 차원으로 지금 더 지금 다져가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벌써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빨리도 지나가네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매 사람마다 1대1 레슨을 그렇죠. 받는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자찰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 약과에 큰 글씨로 쓰여 있는데요. 지금 본 제품 자체는 치

0: 생명을 위주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된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열을 밑으로 눌러주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뜨는 약과 누르는 약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는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여러 개의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해결해 주는 천장내 이런 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이 공동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합니다.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경락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는데요.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심장병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전형적인 특점으로 놓고 말하면 기침을 잘 짓고 가슴이 침침하고 가래가 상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커처라 하죠. 구취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이 아프면서 점차적으로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주요한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서는 기침을 짓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는 이러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심장병이 아니고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로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그 주변의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이미 심장 주사를 한 지 한 20년 됐는데 3개나 했습니다. 큰 병원에 상해병원에 가서 했는데 지금 최근에 봄 그 갓을 잡으면서 내내 기침을 해도 모질게 했습니다. 계속 기침약을 뭐 담아두고 드셨는데 잘 말 듣지 않았습니다. 저의 방송을 듣고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벌써 기침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간에도 어쩌다 있고 기본으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모닝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네, 지금 이 처음 청소하는 거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뭔가 들어오는데 때부터 지금까 1층에서부터 2층 올라가서 대여수도 쉬셔야 합니다. 너무 숨이 차서.
0: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찬 겁니다. 예.
2: 예, 그 어떤 날 날씨는 이제 길을 가다가 막 정신 잃고 이랬습니다.
0: 그 정도였어요?
2: 예, 열링이 막 불려야 들어가고. 예. 또 뒷잔등이 어째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심장병으로 뒷잔등이까지 아파납니다. 예.
2: 예, 근데 지금 이 약 먹은 지 고통성이 다 없어졌어요.
0: 그래요? 큰 증상 개선 근본에서 해결받기 시작한다는 걸 말합니다.
2: 예, 예. 기르고 지금 거의 내 또 예, 내 줄기들이 너무 줄깁니다. 근데 뭐 대담 없게 지금 그거 이거 약 먹고 한 먹은지 한 반년 된데 지금 1분에 한 50개 정도 뜁니다.
0: 1분에 50개 돼요? 와, 예. 대단합니다. 예, 예. 네,
2: 제가 가서 보면 집에 분도 그런다. 아니요, 제 원래 주뚝이 뜰 줄 아, 이랬대요. 아, 그 오줌마가 원래 용 틀린다고, 그 안에 숨이 차고 이래서 먹겠지. 아까, 별일이다, 이러면서.
0: 별일이 나죠.
2: 그렇죠. 예, 우주에서도 예, 심장 나쁩니다. 그래, 자기도 잡숴봐. 그럼 조금 잡숴봐. 우리 분도 지금까지 예, 심장 나빠서. 그래서 심장 안 타고 회복 없습니다. 우리 남편도.
0: 예.
2: 근데 지금 꼭 혈압 조절도 됐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돼 있고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장 功能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좋아졌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그래서 내 지금 이게 우리 남편하고 내 둘이 같이 내 일견 길을 두 벌, 그, 두 벌, 그, 그러니까 살려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두 분이 복용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상이 거의 적거나 없지요. 실은 없고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니까 견제하기 바랍니다. 여기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입니다.
2: 예, 33-5번.
0: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실장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정신환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예, 예.
3: 예. 아이, 심장이 자꾸 이래 올리숨이 아예 올라오고 정말 가면 그 심장이 두두둥 떨립니다 자꾸.
0: 예예예.
3: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저는 심장약을 썼겠습니다. 이게 어째 모르겠어. 제가 알려서 나왔다 안 나는 게.
0: 예.
3: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저는 좋은 성심한 심장이 그리 좋다는데 그래서. 그 다른 친구들도 내가 말하는 게 그래서
0: 아하, 그렇죠. 입소문에서 모두 그렇게 전달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먹어보라는 게 그래서 내 저 저리고도 한 개로든 미치 쌌습니다.
0: 예. 예. 예. 아홉 가게 세각을 물어넣어주는 그걸 쌌겠죠.
3: 예. 예.
0: 예. 넉달입니다. 예.
3: 예.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그래도 거의 되나 한 쪽에 심장이 좋아지는 게 내 설 알겠지다 이거
0: 예.
3: 중약인지지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0: 예.
3: 그리고 또 이게 뭐 고요 중주호구의 값수도 저렴하고 아, 이게
0: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죠. 예예. 예. 예.
3: 효과를 2천만 20만 키로
0: 예.
3: 없습니다. 그래 내 주문가 뭐 그 식군 활동이 좋아 지기 또 저래도 한계병동 치료 주문하도
0: 예예 예, 주문 전화번호 33-5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이 좋은 약을 저 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네. 네.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참 조심하는 쪽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이 가슴이 이전에는 그것도 답답하면서 심하고 그것도 두근거리고 이랬습니다.
0: 예.
4: 근데 지금은 이 약 쓴 후에 답답하지도 않고 그것도 침침하지도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예, 이게 숨이 차서 예, 중계를 올라올 때마다 단양마다 앉아서 했습니다.
0: 아.
4: 그래.
0: 예.
4: 그래, 앉아 심이라는 게 저는 단숨에 집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전형적인 예. 증상이 숨이 찬 겁니다. 심장병인데, 예, 예.
4: 예. 숨이 차서 올라와서 또 집에서 한 달만 죽습니다. 지내고
0: 그렇죠. 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4: 예, 때문에 한 번도 그저 예, 숨이 찬 일이 없습니다. 단숨에.
0: 그래요? 예, 예. 대단하죠.
4: 그리고 예. 예. 예. 혈압이 높은 것도 더 성사이 됐고, 예.
0: 예.
4: 다음 못 따던 게 다음 잘 삽니다.
0: 그렇죠. 예, 예.
4: 예. 예. 그래서 약간 전화 소리도 놀라고, 예, 덧지문 소리도 놀라던 게 놀라지 않습니다.
0: 그럼요. 예.
4: 예. 선생님, 이 약이 심장병 약이 진짜 좋습니다.
0: 예. 인정합니다. 예. 사회적으로. 예, 예.
4: 예. 그 배달보다는 오랫동안 쓰자, 그랍니다.
0: 아, 이 제품 자체는 견제가 중요합니다.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월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네, 나도 처음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5: 네, 나는 신체에 좋지 못해서 저기 여러 가지가 많이 되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서 지금 처음 정신만 쓰기 시작했는데
1: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0: 조금 움직여서 말씀하세요.
1: 네.
5: 예.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0: 숨이 차지 않고 잠을 잘 주무시고 여러 번으로 좋아지셨다. 그렇죠. 예.
5: 예. 내가 좀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근데 앞으로도 계속

0: 쓸리고 이번에 또 사서 할 거랍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예. 우대생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게 한 각, 아홉 가게 세 각, 열여덟 가게 여섯 각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번호 33595번 혹은 식약닭방 본점 분점 여기에 가시게 되면 모두 똑같은 우대정책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좋은 정신만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이거 쓰기 전에는 항상 가슴이 불안하면서 정서가 불안하면서 가스팩이 여기 딱 매직 끝인데 딱딱하게 깎고 그 딱 또 바늘에 쏙쏙 찌르는 깎고
1: 예, 협심증인데
3: 그러면서 원리 예. 자꾸 숨 막더라만
1: 예.
3: 그래서 그 자연이 이게 무슨 거냐 그런 가래가 많이 생기더라만 합니다.
1: 그렇죠.
3: 그런데 이거 쓴 후부터는 그 저 무슨 거냐 이런 증세 가래 벌써 싸가지면서 가슴 편안하면서
1: 심폐혈이 심한 증세이죠.
3: 예. 예. 그게 없어지면서 이 편안하게 벌써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와도 근데 그것도 한 달나 써가지고 안 되면 한 달에 벌써 한 달 전에 효과 나오더라면 그래서 쓰기 점차적으로 올랐으니까 여섯 달 넘었었는데 지금이
1: 예.
3: 좋아졌대서 이게 낙심하면 계속 꾸준히 쓰니까 쓰면 스스로 벌써 자연적으로 아긴다만아
1: 그렇죠. 예,
3: 예. 예. 이게 나이 들고 하니 전제 병이라는 게 없던 병이 막 들어오고 이런데 지금 나는 이 병에 대해서 좀 중심이 안 나면 어떻게
1: 심장은 다른 기관과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3: 자꾸 다른 기관 넘다면 예.
1: 자동차의 발동기와 예. 마찬가지니까 예. 발동기 꺼지면 예. 자동차 못 가지 않습니까?
3: 예. 예. 이런 좋은 이야기만 하지 꾸준히 계속 쓰려야 된다. 나.
1: 예. 예. 그렇게 하셔. 열심히 복용하시게 되면 예. 심장병 치료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3: 예.
1: 그리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보조 제품은 기본으로 견지하는 걸로 예. 하면서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3: 예. 예.
1: 동장관님.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심장병이라 하게 되면 부정맥, 신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 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1분의 60부터 100 작가전의 정상 범위라 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60세 부서지면서부터 세계에서는 기본으로 60차가 부서지는 걸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7, 80차, 좌우 60차 부서지면 됩니다. 특별한 계층에서 전업운동원들은 1분의 50몇 차라도 됩니다. 뭐 때문에? 전업운동원들은 한 번의 심장이 콱콱 내보냈다 데려왔다 하는 이 힘이 아주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해도 보통 60, 70세 극에 달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60차가 벗어져야 합니다. 심장 주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베탈로그 라는 걸 병원에서 추천하게 되었을 겁니다. 주자하게 되면 평생 5가지 내지 7가지 약을 드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베탈로그라는 이 제품 자체는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차원에서 평생 드는 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약은 무슨 문제가 지금 보편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심장 박동을 40몇 차로 늦추는 이런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너무 이 40몇 차로 떨어진다면 베탈로그 알수를 줄이거나 그 약 대신에 이걸 드시게 되면 그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부정맥 여기에 정상 그 심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1분의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협심증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 룩골까지 아파라는 거 이거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중도로 막혔다 40 내지 70% 중막에 중도 두사이 할 때는 70 내지 90% 보통 중막에 막힌 경우에는 병원에 요울링에 불려가는 경우가 꽤나 생기게 되었는데 이때 병원에 가게 되면 주자를 권면받게 되었을 겁니다. 주자는 끝이 아닙니다. 일단 주자를 하게 되면 MRI 같은 뇌혈관 같은 것도 검사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심장 근육에 금속 그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보통 MRI 그 기계는 모진 그 자기마당을 형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신이 그 심장 근육 안에 금속 그 그물이 거기에 막발레 들어간 날이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에 이런 걸 MRI 할 때에 담고 의사한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원인은 뭔가 하면 좋기는 보수료법으로서 주자까지 가지 않게끔 치료하는 게 기본이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좋은 정심한 그러니까 정심치명 팔미안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기본상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장병 치료에서는 이 제품 자체를 많이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또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분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북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길림성 문명향풍대회가 연결해서 열렸습니다.
3: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훈춘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2: 조목축본소에서는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우리조를 대상으로 우량 여왕벌 및 양봉물자 집중 발급과 기술 하향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길림성 문명향풍대회가 25일 연결해서 열렸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조로보가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성농업 농촌청, 길림일보사 등 단위에서 전형 발언을 했습니다. 호가복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주는 동북아 농경문명의 중요한 발상지로서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경작하고 서로 도우며 융합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농경 지혜를 형성했으며 신시대 문명 향풍 건설을 위해 풍부한 문화 저력을 쌓았습니다. 최근 연간 연변주에서는 기층 문화 진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명 실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현대 문명 리념이 변강 민족 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했습니다. 연변주에서는 각지 선진 경험을 학습하고 참고해 문명 향풍 건설을 강화하고 향촌 문명 시대적 면모를 전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조로보가 전성 문명 향풍 건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포치했습니다. 조로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 성은 주거 환경, 이풍격속, 문화 공급 등 면에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지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문명 향풍 건설 10대 행동 계획을 총체적 출선으로 삼고 사업 책임을 명확히 하며 전역의 균형적인 추진과 상시화, 장기화된 치리를 견지함으로써 순박한 향풍, 문명한 민풍, 우수한 가풍을 지속적으로 함양해 신실의 길림 전면 진흥을 위해 강력한 정신적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문명 세기풍을 고양해 향촌 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하자를 주제로 성당위 선전부, 성농업 농촌청, 연변주 당위, 정부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성정신 문명 건설

0: 전문사업기재 성원 단위, 각 시, 주, 현시 관련 부문 책임자, 일부 향진, 시봉천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기간 2026년 길림성 문화, 과학기술, 위생 세 가지 하향 집중 시범 활동과 전성 문명 향품 건설 성과 전시 및 향촌지능 우수 제품 전시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1: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25일 훈춘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과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독특한 지역 우세를 잘 활용하고 플랫폼 집결 역할을 발휘하며 대상건설, 투자 유치 등 사업을 착실히 틀어주어 더 많은 중대 대상을 낙착 배치하고 건설을 다그쳐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추동함으로써 유효 투자 확대, 산업구조 최적화와 경제 안정 장성에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2년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대상은 알루미늄 재료 가공 생산 흐름선을 설치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에서 원료 공급원, 자금 조달, 자금 결산, 공사 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은 항공 우주, 자동차 제조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되며 시장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기업에서 대상 건설 일정표를 일층 명확히 하고 투자 강도를 높이며 시공 역량을 충분히 배치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와 기업은 대학교, 대형연구소, 대기업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연구개발과 성과 전화, 응용을 적극 전개하며 정밀가공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 산업사슬을 일층 확장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중성지회 청정에너지물류단지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을 살펴보면서 공사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요 에너지 수입 규모를 확충하고 대외무역 안정 장성을 추진하려면 중대 대상의 유력한 버팀목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시간대를 예의주시하고 시공 배치를 최적화하며 열의를 다해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척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하기 바랍니다. 길도 농업 풋옥수수 가공 생산 작업장을 찾은 호가복은 가공 기술, 품질 검사,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시장 수요와 소비 성격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제품을 더 많이 내와 상품 판매 경로를 꾸준히 넓히고 소비 시장을 적극 선점함으로써 기업 효익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라 클래스 개집산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건설 진척, 설비 설치 및 성능 시험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공사 진척을 예의주시하고 실내 장식, 설비 설치와 조정 등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조업하게 해야 합니다. 시정부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즉석 섭취, 해산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기존에 단순히 상품을 들여와 집산하고 처벌 가공해 판매하던 전통 모식을 바꿔 기업이 무효 유통으로부터 생산 가공 일체화로 전환 승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안지정단 온천휴가 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며 대상 진척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호텔 부분은 장기 미해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장식 작업을 서둘러 하는 동시에 경력 모식 전체 기획을 잘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부분은 유리

0: 완공돼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건설과 운영 일체화 기획을 견지해 우수한 상가, 특색 매장을 앞당겨 유치해 입주시키고 경영 모식 배치를 풍부히 하며 소비 전경을 확장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하고 다원화된 체험을 갖춘 도시 소비 새 지표로 구축해야 합니다. HD 블록 광장 대상은 주로 다국 상품 보세 체험점, 삼국 민속 장터 등 기능 구역을 건설합니다. 호가복은 전체 기획, 기능 분포와 운영 모식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효 자산을 활성화하는 것은 도시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산업구조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장식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상가와 미리 연결을 가져 러시아 풍정식당, 특색 주제 카페 등 이국 풍정이 짙은 경영 모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광장이 하루빨리 새 모습을 보이게 보장해야 합니다. 훈춘 울란호트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배치, 단계적 공사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투자가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상은 변강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 교통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 공사로서 흥변 부민과 변강 안정 공고, 대외 개방 우세를 다지고 확대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시공 단위에서는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공사 기한을 엄수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개통되도록 보장하길 바랍니다. 주시 량급 정부에서는 대상 시공 수요와 적극 연결해 인력, 에너지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고 대상 건설 난제를 제때 해결해서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고능률적으로 건설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3, 4분기는 한해 경제 운행의 관건 시기이자 대상 시공의 황금 건설기입니다. 훈춘시에서는 대상의 관건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견지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사업 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투자 유치가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대를 예의주시해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고 류형별로 대상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착공 대상은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조속한 착공을 보장하고 지연된 대상은 문제 원인을 찾아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계속 건설 대상은 요소 보장을 강화해 조속히 조업하도록 확보함으로써 투자량, 실물량, 자금량이 동시에 증가하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앞을 내다보면서 대상을 잘 기획 배치해야 합니다. 국가 중대 전략, 중대 기획을 예의주시하고 6가지 망 건설, 민생 개선, 통상구 통로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실행 가능성 론증을 착실히 전개하며 신청 재료를 세분화해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이 순조롭게 비준받고 더 많은 건설 자금을 쟁취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정밀하게 힘을 내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 투자 유치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훈춘 해양 경제 발전 시범구, 종합 보세구, 다국 전자산 거래 종합 시험구 등 플랫폼에 입각해 중점 투자 유치 지역을 확정하고 목표 기업을 정밀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 우세, 정책 우세와 발전 기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기업의 투자 의향, 자금 실력과 운영 능력을 깊이 고찰하며 백방으로 1년의 제조업 대상을 낙착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 추동에 강력한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길고 집단 당위석이며 리사장인 사충암, 주 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문금철, 주 직속 관련 부문과 훈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양봉산업은 우리 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특색 부민산업이자 향촌특색산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주 목축본소에서는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와 손잡고 훈춘, 도문, 화룡, 룡정, 안도 다섯 개 변경 현실을 대상으로 우량, 려왕벌 및 양봉물자 집중 발급과 기술 하향 봉사 활동을 펼쳐 우량 품종과 우수한 사양 방법으로 양봉산업의 표준화 발전에 힘을 부여하고 변경 주민들의 증수 치부를 지속적으로 이끄는 데 조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용정시 목축업발전촉진중심은 각 향진에서 온 양봉규모 호도

0: 말로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발급 현장에서 섭렵꾼들은 각종 물자 정보를 대조하고 서명 등록을 마친 뒤에 양봉 농가들의 약, 양봉 모자, 방호 앞치마, 양봉 지침서 등 물자를 배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술 일꾼들은 새 내왕벌 도입, 벌떼 일상 관리 보호, 우량 품종 순화 등 관건고리를 둘러싸고 현장 실습 지도를 하면서 양봉 농가들이 생산 과정에서 봉착한 난제에 상세히 대답했습니다. 이어 주목축 본소 기술 일꾼들은 룡정시 지신진 승지촌의 양봉 농가를 찾아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양봉 농가에 따르면 여왕벌을 배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해마다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가을철 번식 기간이며 새 여왕벌을 배치하면 이듬해 굴 생산량이 뚜렷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룡정시 지신진 승지촌 양봉업자 전국진입니다. 제가 양봉을 한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올해는 100여 통을 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에서도 발급하고 시에서도 발급하는데 올해는 가르파티아 내왕벌 두 통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내왕벌을 교체한 후에는 생산량도 좀 더 높아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우량 내왕벌 252마리를 무료로 발급했는데 원동 흑벌, 송단 2호, 가르파티아, 카니올라, 황환개, 동북 흑벌 등 6대 우량 계통을 아울렀습니다. 이 우량 품종들은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 육성한 것으로 우리 주 산간 지역의 사양 조건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품종은 일부 양봉 농가에 존재하는 품종 로화, 품질 퇴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전주 꿀벌 품종 자원 구조를 1층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주 농업농촌국 목축본소 부장 후련아입니다. 이번에 여왕벌을 보급하는 동시에 양봉 농가들의 표준화 벌통과 양봉 기구도 보내주고 관련 관리 보호 기술도 함께 양봉장에 내려보내 양봉 농가들이 표준화 생산을 전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줄곧 우량 여왕벌 보급 사업에 조력했습니다. 우량 품종 개량을 통해 불리한 환경에 대한 벌떼 저항 능력과 굴 생산 수준을 점차 높이고 변경 지역 양봉 농가들의 안정적인 종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1: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역이 8월 29일 활용시 인민경기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경기는 길림성체육구, 연변주 인민정부, 길림체육학원에서 주최하고 연변주 체육구, 활용시 인민정부에서 주관합니다. 현재 경기 관련 재반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18km 건강 달리기와 약 5km 즐겁게 달리기 두 개 종목이 설치됐으며 참가자는 총 8,148명입니다. 그중 건강 달리기 신청자는 1,325명이고 즐겁게 달리기 신청자는 6,823명입니다. 활용시 당위 선전부, 활용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체육사업과 책임자 구립지입니다. 수치로 볼 때 참가자들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최고령 참가자는 71세고 최연소 참가자는 6세로 경기에 전민 참여 즐거움 함께라는 개최 리듬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종목 설치가 더욱 간소화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달리기가 대중의 생활 속에 다가가도록 함으로써 전민 건강 체육 사업의 보급을 추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경기 코스는 활용시 인민경기장을 출발점으로 문화로, 인민거리, 334 국도 등 도시 주요 간선도로와 상징적 건축물들을 연결합니다. 참가자들은 달리는 과정에서 변경 소도시의 독특한 자연 풍광과 인문 풍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기 기간 다양한 문화 활동이 펼쳐집니다. 8월 28일 저녁 6시 30분 활용시 붉은해 광장에서 악대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달구게 됩니다. 8월 29일 오전 8시부터 8시 20분까지 활용인민체육운동중심 주회장에서 성대한 개막식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기 당일 즐겁게 달리기 코스 연선의 거리 린접 지점들에서도 다채로운 특색 민속 공연이 펼쳐져 참가자와 관중들이 짙은 변경 문화 분위기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0: 용암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2016년 전국 피서레저 관광 우수 사례가 그날 정식 발표된 가운데 우리성의 장백산 만달

0: 국제휴가구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중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피서 레저 관광 목적지 구축류에 입선됐습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최근 승격판 관광회수 제품인 관동정, 백산흑수 관광, 관광회수권을 정식으로 내왔는데 한 장에 표로 동북 삼성을 연결하며 할빈, 장춘, 심양, 연길 등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여객은 관광회수권을 구매한 후 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서 2개부터 10개 구간의 조합 여정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방안은 첫 승차일부터 15일간 유효합니다. 8월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월 1일 24시까지 연결시 정부에서는 200만 원을 투입해 신차 소비 보조 활동을 펼칩니다. 소비자들은 알리페이 APP 플랫폼의 코드 혜택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신차 소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소진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일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경만 작사 작곡의 생명에 대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피는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모릅니다. 꽃들이 필 때 그 진통을. 그 여린 잎에 기나긴 밤. 무거운 이슬 품고 해 뜨는 아침 반짝이는 어여쁜 생명아. 이렇게 보며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조금씩 그리 배웁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명에 대하여.

0: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략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략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리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예, 아웃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인데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입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예,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본약 3곽을 더 증성해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3곽을 본약 더 증성해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데 예, 후른 발 누이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성해 드리죠.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예. 예, 항균 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예, 이불이 중량이 두근대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서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죠. 예. 예,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 데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예.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또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야생 해삼입니다. 예. 이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시는데 일요일에는 저희가 쉬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예.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상약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약 효과가 특별히 빠릅니다. 예,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이고 홍경청 같은 거는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상에서 여는 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 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준다. 예. 주요하게는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혈도 보충 해주면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고 예. 이래기 때문에 또 관절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치료 효과가 좋죠. 예. 관상동맥경화가 있다거나 관심병 그리고 협심증 예. 이게 심교통 말합니다. 예. 그리고 혈액형 협심증 용형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폐심병 풍습성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중약입니다. 예. 특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게 아주 그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예시키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하고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면서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뱃마비가 왔다거나 한쪽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거나 또 언어장애가 왔고 입과 눈이 삐뚤어졌다거나 감각이 무딘 증상하고 음식을 넘기 곤란한 증상이랑 대소변 장애

0: 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해 준다에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 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이지요. 특히는 신경계통질병에서 나타나는 신경성 고혈압이거나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위병,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신경성으로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혹은 신경성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또 뇌위축이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장약 심내방을 써준다 할 때 치료에서 독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 지금 장약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예.
2: 예, 야, 이 약 먹었는데 이 약이 좀 다지.
0: 예.
2: 저는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한 20여 년 이 서양은 혈압약을 몇 가지씩 먹다 계속 먹다 살다가 맨발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 심해방 먹고 있는데 지금 한 일곱 달 다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사, 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면서 선생님이 알려준 한 가지 독자기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 잘 되니까 여덟 달 만에 지금 장약 신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영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잘 됩니다 원래.
2: 예. 또 거기다 나는 동맥경화에 녹음실 부수가 있어서 저 혈지가 그냥 놓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또 팔다리 저리고 어지름 쓰이 나고 머리가 그냥 허리 두번했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여전에는 많은 약을 썼는데도 별로 허전 못 받아가서니 선생님이 이 장약심예방 이 강의가 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머리가 어지름 쓰이나던 게 많이 없어지고 머리가 허리 두번하던 게 지금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답답하면 숨이 차던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났을 수 그래, 있습니다.
2: 예,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지 팔다리 저리던 게 저리지 않고 하니까 야 영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2: 예, 예. 그래 우리 남편도 당연히 병들어 손발이 그냥 저리고 눈도 뿌옇고 소변 차수가 많은데 야 이 약 쓴 다음부터 이면에서 지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예. 이 약 또 보니까 정말
0: 해발이 4,500m 이상, 5,400m 이상이 야생약재입니다.
2: 예, 그런 야생약재지, 서장약이지, 한금으로 들어간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가지.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면 바짝 치료를 해주니 치료 효과가 이렇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약 먹으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배달 받아왔는데 한 가지 뭐냐 거니
0: 예.
2: 이 장약 신예방 쓰면은 그러니까 위출혈이 뇌출혈이 올 수 있거나 이런 위험은 없는지 해야지 뭐냐 합니다 지금.
0: 예, 우리 장약 신예방이라 할 때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이 온 전문 이런 뇌출혈이 온 이런 후충풍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약과기 주치공론에 딱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좋죠.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그 서장에서 또 연황금으로 또 불리우는 설상고원지구이 또 이 야생약재에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이 이런 야생약재 홍경천이란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성분은 혈관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이 신진대사라는 것은 새로운 세포가 빠르면서 많이 자라나게 하고 죽은 세포가 빨리 자리를 떠가지고 나가게 하는 이런 순환을 시켜주는 것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준다고 하죠. 예. 그러면 혈관을 젊은 상태로 보존시켜주기 때문에 혈관 탄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 이 혈관 탄력이 좋아지면은 혈관이 쉽게 파괴되지 않죠. 예. 홍경천이라는 이 성분은 혈관이 탄력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혈관이 쉽게 발열되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가지고 기와 혈을 조화롭게 해주고 혈관이 탄성을 보호해주는 이런 그런 약이죠. 예. 에, 그리고 아,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또 4대 보물에 속하는 그 이 또 그 야생약재의 소홍화의 이 성분은 아, 이 성분이

0: 들어갔는데, 결국 또 황계라는 성분도 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결과는 황계에 들어있는 또 이 황계 사포닌 갑이라는 이 성분은 지질 물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면서 혈관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주죠. 예. 그리고 우슬이라는 이 성분이 성궁, 당귀라는 이 약종들도 혈관이 탄성을 확보해주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중풍이 올까봐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아주 이 안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그럼 경우에 오늘 받아
0: 시켰답니다. 예,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우선 오라잼 우리 이번에 우리 활동 끝이 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세요.
3: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장약신 예방을 먹는 환자인데야 예약 먹고 나는 지금 여름으로 좀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는 신경에서 신대를 받았습니다.
0: 예.
3: 신경에서 병을 치료했는데 치료를 아예 났지. 그리고 내 경색도 두 번 나왔지. 그래서 장약신 예방을 먹기 전에 1년에 몇 번씩 그저 알링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때는 입원 아예 맞은단 말입니다. 막 병이 심할 때는 신장이 막 통쇠 나고 막 어지럼증이 나고 뒷장둥이 막 아파나고 숨을 어째 그래서 사는지 그리고 땀 바박 흘리면서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막 관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신 예방을 먹은다면 지금은 입원을 모르고 병원이라는 건 모르고 삽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병원 아이가 하니까 한번 병원에 가면 일단 얼른 말씀을 듣던 전략 많이 했지.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지.
3: 지금 나는 예. 거의 고혈압 환자 되나서 혈압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서약을.
0: 예.
3: 장약을 먹은 뒤에는 선생님 지도하에서 장약을 몇 달 먹고서 선생님 지도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선생님이 또 한 가지만 먹고 아껴주더라 말입니다.
0: 네, 그게 리스터리 오빠입니다.
3: 열심히 네. 먹었는데 아홉더라만요. 장약신 예방만 먹은 게 혈압 조절이 그리 잘 되지 않나.
0: 예.
3: 이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보세요.
0: 그렇지.
3: 혈압 조절이 잘 알겠어. 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혈압이 너무 잘 되니까 좋은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0: 그 이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약은 없습니다.
3: 앞에 말한 그 병만 아니게 관절통이 있어서야 우리 집에 5층이 되는데 5층에 한 번씩 올라갈 때는 관절이 딱딱 맞추면 아프지 허리 아프지 뭐랄까 발목이 더 아프지 또 숨은 어찌 그렇게 사는지 그러는 게 고정사에 지금 약 먹는다면 발작 없어져서 지금은 그걸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올라가도 힘들 줄 모르고 그때는 올라갔는데 슬로트 말았다고 내 어떻게 쉬지도 않고 올라왔는가 하면 슬로트 했는데 장난 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바이트의 나이 들면서 심도세골 맥이 심도세골 병이 영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그냥 나지 그냥 숨이 차지 그래서 이게 이 약 먹고서 지금 효과를 연상을 봤어요.
0: 그런 증상 치료해냅니다.
3: 병이 아픈데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그래서 활동실에 댕기면 활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못 나가던 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먹고서 자고가나 우리 아바의 당물을 하나 사서 이렇게 요즘에 그 그분이 어제 그분이 근황에 어째서 그런 중풍 후유증으로 어느 장애가 있고 손발도 바른 못 쓰고 침부터 이렇게 흘리면서 여기 힘들어 하더란 말은 그래서 이랬지 야 어째 이렇게 바쁜데 우리 이 약을 알 잡수 이 약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서 밖에 무조건 이거 잡수라 한다 그러니까 그래 두 등이 이런데 야 그럼 먹어야 되지 하면서 이번에 하여튼 상가에서 싸먹겠다 우리는 이번에 하여튼 상가에 싸왔습니다.
0: 예, 그분이 지금
3: 하겠답니다.
0: 예, 그분이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느 장애도 있고 손발도 바로 못 쓰고 춤도 줄줄 흘린다는데 이 약을 드시라 하십시오. 이 약을 드시면은 꼭 그분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에는.
3: 예, 무조건
0: 우선
3: 이게 쓰겠답니다.
0: 예, 우리 이게 실천이 우선 증명하는데 저희가 5년 5개월을 지금 이거 강의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서 지금 중풍 후유증

0: 중에서 좋아진 분들이 그리 많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2417979번.
0: 네, 맞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 조절이 한 30년 넘어서야 혈압 고 살았습니다.
0: 예.
3: 아, 그러다 이게 선생님 장량 신입학 강의를 듣고 장량 신입학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예. 다른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또 너무 잘 됩니다.
0: 네.
3: 그러니까 나는 아들 딸에 말에 장량 신입학 먹게도 혈압 조절이 아 정말 잘 된다 이런
0: 거예요. 네, 잘 된다 원래.
3: 예, 그리고 저는 병원에가 검사는 결과에 경동맥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아, 이거는 흥건심했습니다. 예.
0: 네.
3: 그런데 예, 신내방 넉다바 먹고 검사를 해보니까 예, 방팔이 저 싹 없어졌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0: 빨리 없어진 게.
3: 그리고 예, 계속 나는 머리 아파 어지럽지 나고 아랫다리는 영 쓰리고 온몸은 또 열이 나고 심장도 앉아 특히 조범공화 들어가면 예, 숨 막히면 예, 숨이 마침에 연끌이었는데 이야 뭐 후부터 이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예, 좋죠. 예.
3: 그래 난 약이 하도 좋고 우리 집사람도 당뇨합병증으로 항상 머리 어지럽지 나고 아, 살이 저리고 혈압도 높고 이런 게 이야 먹으면서부터 어제는 몇 달 먹었는데 하나하나씩 조금 좋아져가지고 영 기뻐합니다. 이게.
0: 네.
3: 예. 그래 우리는 두 부부의 건강 챙겨서는 이 약을 또 오지 않습니다. 활동하다 그냥 쌉니다 우리는.
0: 활동할 때 싸면은 그거 그만큼 싸지 않습니까? 예, 객관화 예. 예, 경제상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예.
3: 그렇지 말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제 동생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 이게 심장도 안 좋고 또 항상 숨이 차고 어지럽지 않고 예. 식은땀 자고서 나면서 이래 고생한데 내 이야기 소개를 썼지만 이거 좀 써보내라는데 내 좀 다달바짝한데 오늘 서류를 썼다고.
0: 제 심장이 아주 좋소. 심장이 나쁜 사람 식은땀이 그렇게 잘 그렇게 난다. 예. 이분들이 네. 쉬하니 그렇게 식은땀이 많이 나죠. 그리고 어지럼증도 세게 나옵니다. 이 그 심장이 펌프 공능이 안 되니까나 피를 내뿜어주는 이런 양이 그렇게 도달 잘 못하기 때문에 머리끝이 올라가는 그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지럼증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아빠에 20~30년이 혈압약 먹었는데 끝내는 녹음 중풍이 걸려가지고서 리듬을 반신 못 썼댔습니다.
0: 예.
4: 정상적인 생활, 일상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은 많이 먹고 약이라는 건 다 썼는데 예, 그게 효과 없는 약을 쓰니까 나 그저 쓰는지 마는지 그저 그래다 말았습니다.
0: 아.
4: 예. 그래 방법이 없었대다. 어째 예. 사람이 예, 운이 나쁘게 그런지 어째 사람마다 다 그런지 모르긴 하겠지만 해도 예, 맨발에 우리 집에 우리 아빠이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막 속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예,
0: 그렇죠. 예. 아무래도 같이 예,
4: 그래, 있는 그래다가 그래 예, 뭐 병원은 더 말할 데 없이 당겨 그거는 시간 상관계로 뭐 별로 말하니까 우리 아빠이 또 거기다 정육수에 그려고 한약 마사지까지 다 마사지고 머리 어지럼지 나고 밤에 자지 못하고 소변은 빠지지 못해서 언제 화장실에 이해하고 밥을 먹을 때 결제 흘리고 누기 같이 밥 먹겠습니다.
0: 아,
4: 근데 흔들하고 걸고 제 몸을 건사를 못해내서 그랬습니다. 야 남자로서 제 몸 덩어리 하나도 건사를 못하고 이래고 살아서 뭐하는가 이 말까지 했댔습니다.
0: 아유
4: 사망 했으니까 예.
0: 그 어느 마이
4: 그래다가 그 선생님. 어느 때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0: 예.
4: 건강을 들으니까 이 공황수체 딱 쓰여있는다 그래서 예, 이 하고 예, 썼는데 예.
0: 쓰여있는 것만큼 설복력이 더 강한 건 없습니다. 예. 꼭 쓰여있는 거
4: 예,
0: 써야 됩니다.
4: 수체 딱 이래 예. 말 들어보니까 나 공황수체 딱 쓰여있는 약을 쓰니까
0: 그렇죠.
4: 그 전에는 망탕 그런 거 아이 쓰고 예. 의식이 예. 무게해가지고 이거
0: 의식이 뭐 해군치. 예.
4: 예, 이래서 여기 용고상 더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그 이 장량마 쓰기 시작하거나 이 혈압 엄청 잘 되고 이랬는데 거기다가 선생님 가르치는 예, 혈압 조절식이고 그 다음에 또 감량마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물리 그런 또 다른 한 가지
0: 방법 리스리 오빠입니다. 그게
4: 예.
0: 그게 리스리
4: 딱딱 쓰니까 나 예, 그렇게 잘 됩니다. 지금 얼마나 잘 됐는데 어제 놓은

0: 활동하면 됩니다. 밥도 영도 안 드신다 지금. 죽는다 생이 살아났습니다.
1: 에휴, 좋으니.
0: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래 나도 심장이 나쁘고 이래서 이마 내가 이래나 여기 죽기보다 못하다 이래 살아 뭐 하겠는가 이래더니 지금 나도 팔팔해서 어제는 이 죽는 게 아까운 감이 납니다.
1: 네. 아우 그렇죠. 사람이 한번 네. 낫다가 다 오래 살자지 어느 사람 난 빨리 죽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원래
0: 이거는 다 선생님이 약을 참고 우리에게 다 소개됐을까 왼발은 은
1: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주요하게는
0: 얼굴도 이뻐지고 맛도 창창하고 옆바라서 빨리 걸고 활동도 잘합니다.
1: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보면
0: 폭남다. 예 맥이 폭나버려서 기라기 같았던 게 예,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약 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약 먹겠습니다.
1: 아유,
0: 얼마나
1: 또 이제
0: 최고 약인데 예. 그래 그번에도 쌓았습니다. 근데 저기는 한국에 있는 내 그 둘째 남자 동생이 어전에 일이 지치고 나 있으니까 나 얼빠나고 머리 아프고 심장이 숨이 차고 막 같지 않답니다. 밤잠 못 자고 해가 벽돌에 아이들고 매겨고 이래 기래던 게 전문의 선생님과 물어보고 야 이게 그럼 써도 된다니까 나 한번 붙여다 썼는데 아이 정말이 좀 패득한답니다. 예.
1: 아 그렇게 심장이 좋습니다 원래.
0: 활동이 어선이 거의 끝난다고 오늘이 그러니까는 오늘이 전화를 하니까나 예 그런서 붙여달랍니다. 더 바짝 쓰겠답니다. 중풍 예방하기 위해서.
1: 예 그럼 좋죠. 예 예방이 차원에서도 써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예.
0: 아니 그까지 쓰려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예 저 이 배달 받아가지고 그 갚으셔주셔.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맞습니다. 이게 안심이 됩니다. 예.
1: 그렇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언은 아, 그 이 약과기 치료범위에 보면은 심교통을 치료해주는 이야기라고 딱 그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심교통이라는 거는 매우 짧은 시간 심장 부위로 해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아파나는 증상을 심교통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심교통이 심교통이란 이 관심병이 있는 이런 사람이 예,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거나 혹은 무슨 일로 해서 격동됐다거나 또 너무 춥거나 혹은 아, 심장 박동이 너무 빨리 뛰거나 이럴 때 심교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 나타나는 부위를 보면은 가슴뼈 중간에 와서 많이 아픕니다. 예. 예, 가슴뼈 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 데 단중시라는 게 있는데 인맥이 있는 경락이죠. 예. 혈점입니다. 예. 예, 여기가 아파서 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예. 이 혈점이 아파서 자꾸 그곳을 누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반사통으로 인해 가지고 왼쪽 어깨가 아프고 또 왼쪽 팔 안쪽안이 내 쪽이 아프다 합니다. 예. 심한 사람들은 왼쪽 팔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서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지에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째 이리 아픈가 하죠. 예. 심교통이 있는 이런 분들 반사통이라는 게 바로 아,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이 아파야 되겠는데 예, 왕청 같은 뺏기 손가락이나 무명지거나 왼쪽 팔 내쪽이 그런 아픕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심지어 뒷잔등에 와서 흉부하고 흉골이 맞먹는 그 부위 쪽에 척추 쪽에 와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잇몸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턱이 아프고 이런 반사통을 가지고 있죠. 예. 아픈 증상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악박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악박통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뭘 꽉 눌러놓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어딘가 바위돌이 찌운 것 같은 그런 감도 듭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바늘로 찔러놓는 것 같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이 아프다는 방식을 표현하는 이런 게 다릅니다. 예, 다종다양합니다. 예, 심교통 증상이 나타날 때 1분 혹은 길어봤자 5분을 초과 안 합니다. 예, 이래서 몇 초 동안 그렇게 가슴이 아플 때 있고 그때 혀 밑에다 쇼상가유나 아, 구시망 같은 걸 물고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예, 에, 그런데 이렇게 쇼상가유를 혀 밑에 놓고 한참 앉아 있는데도 아, 가슴이 뭘로 지들고 놓는 것처럼 아프다 이런 시간이 5분 10분도 넘어간다 이럴 때는 아, 꼭 심근경색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효 성분인 파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십니까.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금철입니다. 요즘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의 설렘을 안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참 행복함을 느끼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허리는 뽀근하고 다리는 붓고 귀는 먹먹해집니다. 기내는 생각보다 건조하고 좌석이 좁아 긴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행 시간이 짧으면 모르겠지만 장거리 비행은 몸과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준비와 작은 요령만으로도 훨씬 쾌적하고 건강하게 비행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기 안에서 편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준비부터 기내에서의 자세, 수면, 식사, 스트레칭, 그리고 시차 적응까지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개이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변서풍이 불겠고 내일 낮에는 2, 3급의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우리 주 최저 기온은 섭씨 11도, 최고 기온은 26도고요.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는 사실 공항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기내세의 쾌적함을 좌우합니다. 먼저 탑승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좌석 선택입니다. 장거리 비행이라면은 미리 좋은 좌석을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로석은 자주 일어나고 싶은 분에게 좋고 창가석은 기대어 잘 수 있고 창밖 경치를 즐기고 싶은 분에게 좋습니다. 비상구 좌석은 다리 공간이 높지만 좌석이 약간 좁을 수 있고 기내 압축 좌석은 소음이 적고 먼저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과 선호도에 맞는 좌석을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행기 안은 생각보다 시시때때로 온도가 변합니다. 리륙 직후에는 시원하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선선해지기도 합니다. 겹쳐 입을 수 있는 옷차림이 가장 좋습니다. 면이나 아마 같은 자연 소재의 편안한 옷을 선택하고

얇은 가디건이나 어깨 거리를 준비하면 온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꼬아 끼는 청바지나 정장보다는 운동복이나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 같은 여유로운 바지가 훨씬 좋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허리, 목, 다리에 많은 부담이 갑니다. 좌석이 아무리 좋아도 몇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은 몸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기내에서 취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려면은 먼저 등받이를 살짝 뒤로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기울이면 뒷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게 적당히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에는 접이식 베개나 작은 배낭을 받쳐주면은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 베개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 베개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목 근육이 긴장되고 잠이 들면 고개가 앞으로 쏠리거나 옆으로 기울어져 목에 무리가 갑니다. 목 베개를 사용하면 고개를 안정적으로 받쳐주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앉아있을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지면은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발목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등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몇 분간 서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리에서 앉은 상태로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면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고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굴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다리가 저리거나 붓는 느낌이 들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숙면입니다. 하지만 기내에서 편하게 자는 것은 지상에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소음, 좌석의 편안함, 주변 승객의 움직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고 잘 휴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 주의해야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눈 가리개와 귀마개는 필수입니다. 눈 가리개는 주변 불빛을 차단해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귀마개는 엔진 소음과 주변 소리를 차단해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귀마개는 단순한 소음 차단뿐만이 아니라 귀의 압력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목 베개와 함께 작은 담요나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면 기내 온도가 낮아질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항공사에서 담요를 제공하지만 자신이 익숙한 소재의 담요를 직접 준비하면 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수면을 돕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탈수를 유발합니다. 기내에서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좌석의 머리 받침대를 조절해 머리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항공사의 좌석에는 머리 받침대 양쪽을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고개가 옆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잠이 오지 않더라도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벼운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 안은 지상보다 훨씬 건조합니다. 기내 습도는 대개 10%에서 20% 수준으로 사막보다 건조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은 빠르게 수분을 잃게 됩니다. 기내식과 수분 섭취 면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데 커피나 탄산 음료보다는 생수나 허브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리뇨 작용을 해서 달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한 시간에 한 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식도 영양과 위생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기내식을 선호하지 않지만 장거리 비행에서는 적절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너무 적게 먹으면 허기 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간식이나 과일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식이 제공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레르기나 특별한 식사 제한이 있다면 미리 항공사에 특별 식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식, 저염식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항공사마다 제공하는 기내오라 서비스 시스템이 다양합니다. 기내오락과 시간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음악, 게임 등 선택의 폭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고 싶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영화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몰입해서 몇 시간씩 화면만 보면은 눈이 피로해질 수 있기에 중간중간 창밖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에 미리 읽고 싶었던 책이나 전자책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종이책은 기내에서 읽을 때 배터리 걱정이 없고 눈의 피로도 적습니다. 음악이나 음성방송 콘텐츠를 듣는 것도 훌륭한 시간 활용법입니다. 자신만의 음악 목록을 미리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여행 계획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고 싶은 장소를 미리 메모해 두거나 지난 여행의 추억을 글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장이라면 업무 관련 자료를 정리하거나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간다면 서로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비행기는 오히려 여러 가지 방해 요소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비행기를 타면은 귀가 먹먹해지는 감을 느꼈을 겁니다. 특히 리륙과 착륙 시 기압 변화로 인해 귀에 압력이 생기면서 이명이 발생합니다. 이명과 귀 압력 이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리륙과 착륙 시 껌을 씹거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침을 삼키면 귀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조절됩니다. 하품을 하거나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기나 비염이 있을 때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타야 한다면 코를 풀거나 코에 뿌리는 약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 심하게 아프다면 착륙 전에 항공 승무원에게 말씀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가 있는 경우 리륙과 착륙 시 젖병이나 끔을 주면은 아이의 귀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울음을 참지 못한다면 기압 변화로 인한 불편함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행기는 개인 공간이면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은 기내에서의 편안함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좌석 등받이를 기울일 때는 뒷사람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는 등받이를 세우는 것이 예의입니다. 팔걸이는 가운데 승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나 음악 감상 시에는 볼륨을 적당히 유지하고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화장실은 바르게 이용하고 오래 점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협조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쾌적한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도착했을 때도 몸 관리는 계속돼야 합니다. 특히 시차가 큰 국가로 여행을 갔다면 시차 적응이 중요합니다. 도착 후 시차 적응과 몸 관리에서는 아래와 같은 면에 주의해야 합니다. 도착 후에는 현지 시간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낮이라면 졸리더라도 억지로 일어나 있고 밤이라면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면 생체 리듬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 많이 마시지 못했던 물을 도착 후에라도 충분히 섭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에는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일정을 잡기보다는 여유롭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안에서 편하게 보내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비행 전에는 편안한 복장과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좌석을 미리 선택하고요. 기내에서는 적절한 자세와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고 충분한 수분과 적절한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고 숙면을 위해 눈 가리개와 귀 마개를 활용하고 리륵과 착륙 시 귀 압력을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내 분위기를 더욱 쾌적하게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고 현대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전국 각지 또는 연길시에도 병원이 많고 의사도 많지만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병들이 많고 많습니다.

0: 지금 의학 수준으로 해결 안 되는 병은 다만 증상을 공지하는 것을 위주로 할 뿐이지 신통한 치료 방법이 없어 환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길시 현대병원은 이같이 여러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 부강주사료법하고 면역각성료법, 이 두 가지 료법을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해 내므로 해서 지금까지 잘 낫지 않은 여러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 가지수, 이 두 가지 치료법이가 치료 범위가 우선 광범위합니다.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 노화성, 또는 면역성, 또는 여기에는 자가 면역성 질환, 과민성 질환, 많고 많은 병, 또 특별히 모든 골관절 질병 치료에 무릎관절염도 좋고 경추여츠병, 대퇴골 무혈괴사 등등 골관절병 치료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문인데 사계절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란 말이가 이게 영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1: 네.
0: 한국어로서 알레르기라 하는데 실제 한어로 과민을 가리킵니다.
1: 네.
0: 과민성 비염 환자. 아침에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심하면 또 재채기를 멈추지 못하고 코에다가 그 분무에 뿌리는 약을 쓰면 그때 당시는 조금 편해지다가도 또 끊으면 바로 코가 또 붓고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문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과민성 비염이라 하는 것은 실제 말해서 몸이 면역 기능이 너무 예민하게 지나치게 반응한다. 이 뜻입니다. 그 외부의 과민원이라고 할 때는 이게 꽃가루나 집 먼지도 좋고 진드기, 동물의 털, 뭐 이런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서 이 병을 일으키는 환자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일반 사람은 뭐 아무리 접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 지나치게 반응한다. 우리 몸의 면역은 외부의 나쁜 물질을 물리치는 작용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반응해서 과하게 싸우다 보니까 자기 몸의 조직을 손상 줍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누군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말씀하세요.
2: 우리 신우이 이 한국에서 왔는데 지금 무릎관절이 너무 아팠으리. 무릎관절이 그것도 식당일 하다나 그런데 무릎관절 그다음에 이 팔목관절 그저 어디나 이래 좀 불퉁불퉁하게 삐졌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리 지금 내 아무 약도 쓰지 말고 현대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그랬지만 그러겠다고 그래서 저기 내일 가다 그린다.
0: 네, 그분의 연세 어떻게 됩니까?
2: 올해 이제는 66입니다.
0: 뭐 이런 큰 뭐 일을 하지 않아도 2년 세면 이제는 관절염이 올 때는 됐는데 거기에다가 좀 많이 쓰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 그때 연골이 자꾸 더 많이 닿으니까 무릎도 좀 노동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이 손목이나 발목도 관절을 너무 쓰는 사람한테 당연히 이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에서도 치료했겠죠. 치료해도 별 방법이 없이 그죠.
2: 한국에서 치료해도 그죠. 신통이나 될 뿐이지 또 이튿날이면 또 아프고
0: 그렇죠.
2: 매일 그날 그날 그도 구급으로 그래 살았다.
0: 그거는 증상만 공지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병원의 부강주

0: 방사료법은 그와 완전히 성질이 다른 치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현대병원에 265-212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3: 아, 저는 허리는 너무나도 아파서 허리 구부려서 신시주의로 바쁩니다, 지금.
0: 허리 구부리기 바쁩니까?
3: 예, 딱 그래서 찌르면인데.
0: 네.
3: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한번 지금 치료를 한 게 영 효과 영 좋습니다.
0: 네.
3: 허리 아파서 지팽이 짓고도 다 걸어다니지 못하셨나, 구부리지 못하니까.
0: 네. 언제 여초간판 탈출 진단 받았습니까?
3: 예. 예. 조금 탈출로. 그래서 조금만 구부리면 세수할 때도
0: 예.
3: 조금만 안 서고 이렇게 하면 허리 아파서 아야 됩니다. 그거. 어쨌든 그래 안 가야 되지. 예. 그랬는데 지금 내가 한 번 한 게 아, 지금 언제는 이렇습니다. 효과용도 없습니다.
0: 언제 상한 적 있습니까? 허리 네, 상한 적.
3: 예, 한 번 이전에 마다리에다 힙주다.
0: 어, 예.
3: 상했습니다.
0: 예. 그런 저 위력이 갑자기 심하게 가해질 때 추간판이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척추 협착증보다 추간판 탈출 증상이 좀 위주입니다. 예.
3: 예, 그런 경우 한 번가 치료한 게 효과 좀 아닙니다.
0: 예.
3: 그래 가서 좀 더 치료하라 그런다.
0: 예, 한번 치료로서는 알릴 정도이고, 예. 제대로 치료하려면 적어도 한 세 번 치료가 소요됩니다. 세 번이라는 게 다 이게 연구를 거쳐 나온 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병원 세 번 치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세 번 받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1: 뭐 한 분이 좀 농내산인데 자꾸 안 아프신 경우나 가면 그 머리도 아프고 자꾸 눈도 통해나서 암이 담백지나 못쓰니 이래서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예약해 그 치료 좀 받자고 한다.
0: 완전 실명은 아니겠죠. 예, 완전 실명은 치료 못합니다. 어디 가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예, 예 아직 시력이 좀 있다면 265-2120에 연락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저 무릎 태안 관절염이라 가지고 예,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두 번 치료받았습니다.
0: 두 번, 예.
4: 예, 내가 여기는 한 7, 8년 됩니다. 이게 무릎 태안 관절염이라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서 전문의 기타 가서 금융원에가 검사하니까 나 그랬다 이게 안에 무슨 이런 그 뭐 이렇게
0: 연골이 다 다스려서
4: 연골 예. 다스려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수술해야 된다 그랬다
0: 맞습니다 예
4: 예 그런 거네 지금 수술 아이하고 어떻게 약을 누가 하는 방법 없니까 약간 거기서는 뭐 병원에서 딱히는 큰 방법이 없다 그랬다
0: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4: 예 그래서 내 이 방송을 다 들고 있다, 현대병원에서 이거, 부광수화료법을 딱 치료한다는 것 듣고 내가 치료도 지금 도움 받는데, 이거면은 많이 변한다. 내가 이게 그냥 원래 이게 자꾸만 걸고 조금만 이렇게 되면 이 무릎이가 완을 쏴나고 전화기 완을 통신하고 이랬습니다, 그럼.
0: 예.
4: 그런 게 지금 두 번 치료까지 받았거나, 예,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좀 많이 그래서 걸고 댕겨도 괜찮습니다. 많이 도와주십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지금 이사 그랬다. 조금 중하다고 그랬다. 이거.
0: 중하면 적어도 세 번, 예. 예. 좀 더 엄중하면 네 번도 수여될 수 있습니다.
4: 예, 그랬다. 그래, 세 번까지 맞아보고, 또 그래도 그렇게 그닥지 않으면, 그래, 아무래도 네 번, 다섯 번까지 맞은, 가고 해라 그랬대다.
0: 네.
4: 예. 그래서 내 지금 내일이 또 갈 날과 됐습니다. 내 11일 됐습니다. 이게 지금.
0: 아 예.
4: 예. 그래서 예약하려고 됩니다.
0: 예. 네 번 이상 치료가 소요될 때 병원에서는 그때부터는 돈도 받지 않고 예, 무료로 다 났을 때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4: 예. 그 얼마 좋습니까?
0: 네. 예.
4: 그래, 박수 안에 두 번 그 치료해볼까? 나도 이 신심이 완전히

0: 완전 이게 지금 기본 났다시피 하니까 얼마나 지금
1: 예, 치료에 신심이 생기죠. 예.
0: 예.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예약하려고 오늘은 전화
1: 오늘은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내일 아침 전화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1: 예.
2: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과민성 체질인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과민성 체질 돼서 예, 곧 화분이 날라도 그렇고 오늘은 마당 나가지도 못했어요.
1: 그래서
3: 예. 집에 있고 예, 그냥 콧물 찍지나고 눈물 질라고 예, 이래서 정말 무슨 약을 좋다는 약을 다 써왔는데 효과를 못 봐서 이제 현대병원에서 치료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치료합니까?
1: 예. 내가 들어도 벌써 예, 그 코가 좀 막힌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예. 어느 계절이나 다 그렇습니까?
3: 예.
1: 예. 어떤 사람은 계절과 관계돼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지금처럼 예, 어느 계절이든 관계없이 계속 이와 같이 면역 반응에 예,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그저
3: 무슨 약이나 둘째입니다.
1: 맞습니다. 코 안에다가 그저 뿌리는 약이 뭐 이런 거로 잠시 증상만 공지하는 예, 이런 치료 위주로 하는데 이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와 다른 치료로서 예, 이 호흡기 면역 조절 관리로서 이게 다 면역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말씀 주신 분은 몸에 면역 글로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가 특별히 그 IgE라는 이 항체가 과도하게 생성됨으로 해서 이 좀 심한 반응하는 게 바로 과민성 비염입니다. 심하면 어떤 분들은 또 천식도 올 수 있고, 예. 예, 빨리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그러면 미리 예약하고서 그냥 가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대선합니까?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내 외사촌 언니가 예, 저기 요초반 도서에 살짝 들어와서 허리 꼬부르고 예, 용신했습니다.
1: 예.
4: 많은 치료를 병원에 가서도 하고 많은 약을 먹었지만 효과를 못 봐서 예, 현대병원에서 부강주사요법을 한다니까 그거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1: 두 번 치료받았습니까? 예.
4: 기랭기 효과가 영 좋답니다.
1: 예.
4: 저 허리를 조금 펼 수 있고 예, 엉친데 내리서리던 게 그 증상이 없단다.
1: 예, 없어지기까지 했습니까? 예.
4: 예. 그러니까 걸음도 좀 걸을 수 있고 저기 뭔가 허리도 좀 펼 수 있고
1: 펼 수
4: 반대로
1: 있고.
4: 돌아는 볼 수 있단다.
1: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4: 예, 예. 이 관련 원장님이 심해서 네 번은 받아야 되겠다.
1: 네 번, 예.
4: 예, 기랜데 내리 세 번째 날이 돼서 내리 저기 예약하고 가다 오그랜다.
1: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제 완전히 낫은 환자입니다.
1: 예, 어디가 불편해 치료받았습니까?
5: 여쭈만 탈출 있고 대형성관절 있고 예, 뭐 아픈데 이 뼈란데는 다 아팠습니다.
1: 네.
5: 우리 딸이 다음 예육만 가지고 그 뭡니까 연병원에 가서 수술하자고 날 데려가자고 가서
1: 네.
5: 한 게 사진 다 찍어보고 무슨 것도 찍고 이러던 게 아니 10만 내란다. 걔네 10만 내고 약기를 깨면 나 이제는 얼마야 이러는데 그 돈이 잘 먹고 잘 살겠다. 내 지부받다만 다 하고 예.
1: 네.
5: 했는데 마침에 이 선생님이 강의하십니다. 이거 예.
1: 네.
5: 강의하는 거 듣고 소리 그다음에는 예, 그 현대병원과 치료받았습니다.
1: 네.
5: 10년 넘게 허리 꼬불들이고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그냥 좀 당겼습니다.
1: 아 예.
5: 그러던 게 못 나가고 그대로 계속 집에 있고 예. 아니 우리 집에서 밥해야 돼. 또 골상에 앉아 밥을 못 먹을까나 침대 어디다 갖다 주고 가져가고 계속 이랬습니다.
1: 예, 아주 좀 중했습니다. 예.
5: 예, 내 전중한 사람 둘이랍니다. 딱 도무니 아줌마에 한 내고 내 좋은 사람이 이거 알려 혼자 이랬대. 그게 날 치료

0: 때 저는 무슨 이렇게 비다산 영킨이 이래 뭡니까 그 고물줄 같은 그런 것도 씁니다. 이래 동네라 제가 자꾸 허리이고 엉신이고 이 다리고 동네라면 날 씁니다. 치료한다는 가서
1: 네.
0: 해란 대로 했단 말입니다.
1: 네.
0: 아, 그게 어디서 그렇게 걸지도 못하고 당기지도 못하던 사람이 만화에서는 허리를 배우서리에 시장에 가 오늘 옷도 싸고 이런 당기기 영수없습니다.
1: 아이고 예.
0: 해서도 싸고 앞도 싸가지고 예. 아, 집에 들어왔습니다.
1: 예.
0: 뭐, 그냥 이것도 뭐, 우리 1층 아줌마, 오, 밖으로 나가도 뭐, 어떤 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가죠. 그 1층 아줌마에도 예. 몸도 아파서, 그래. 가슴이 말아가, 예. 오, 김 나도 가졌다면 자기는 이 방송에서 못 듣는다, 그러니까.
1: 그렇죠.
0: 말이네, 예. 이래 해주자, 그래.
1: 예. 아, 아무래도 방송 못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예 우리 언니 이제 73세인데.
1: 네, 재발하거나 안녕하세요. 예, 예, 또 증상 있거나 하면 또 다시 병원에 오셔서 무료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3: 알았습니다. 예, 언제 좋습니까?
1: 네.
3: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이 무릎피가 저 퇴행성 관절로 이렇게 지내 아파서 검사해볼까 하는 퇴행성 그 뼈가 연골이 이렇게
1: 다다스러워서 예.
4: 예, 그래서 아, 뻥뻥비 주사를 맞고 무슨 제가 역시야 되는데 어째 나서 그 저러면 안 낫더라만.
1: 예.
4: 딱 그럴 때 뭐 아쉽겠다만 막. 그래서 저 머리 가서 맞고서 또 한 번 더 맞았는데 그 다음에 입으면 나서니까 또 동이 또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내일 요약하다
1: 네, 그분은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4: 그분도 이 다리가 통제한다.
1: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4: 예, 무릎입니다. 예.
1: 예.
4: 그분도 심하다만.
1: 예. 예. 바깥 활동하기 어렵다 합니까?
4: 어렵다 말이야. 바쁘다만.
1: 예.
4: 그래도 좀 바빠하지.
1: 예.
4: 예,
1: 그거
4: 효과 좋다고.
1: 예, 억지로 참지 말고 예, 하루라도 빨리 예, 현대병원 치료 받으면 어느 정도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또 운동도 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4: 그렇지만 예, 모르다 날까니 이제 어깨가 동의지가 아니래 생일에 가서 보고서 말해.
1: 네.
4: 생일에 가서.
1: 네,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오늘 좀 자문하자고 그래요.
1: 말씀하세요.
5: 변절성 비대해서 지금 이 소변 보는 게가 자꾸 이 보지 못해서 이 용심들 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치료되는가 좀 자문하자고.
1: 예, 이 방송 통해서 이미 얘기 드렸는데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예, 예 이것도 현대병원에서 치료해 드립니다.
5: 아.
1: 예.
5: 아,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몇 시 출근한다고요?
1: 8시부터 출근인데 저 예약은 오늘은 못하고 내일 해야 됩니다.
5: 아,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줄어들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0: 미남병도 보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결시 현대병원에서는 이같이 그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즉 과민성 비염, 예, 이 질환으로서 고생하는 분들, 이 과민성 비염은 단순히 고감기하고는 다릅니다. 가려움 증상이 뚜렷하고 장기간 반복하는 문제, 이 코 안에다가 분무제를 그 뿌리는, 예, 이런 방법은 바로 코 안에 점막에 옅은 층의 점막의 염증만 일시적으로 가라앉힐 뿐이지 비강 하부의 섬유화 조직과 호흡기 면역 개선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섬유화란 게 늘 하는 말인데 반복적으로 손상이나 염증이 생기면 그 조직 부위는 이미 기능을 잃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마치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서 회복된 후에 그 자리에 어쨌든 원래 피부와는 같지 않게,
0: 네, 그렇죠.
1: 예, 흉터가 남는, 예,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 섬유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부 조직도 이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섬유화 조직과 호흡기 면역, 이게 면역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독특한 면역, 지나친 반응.
0: 예. 네.
1: 딴 사람은 이런 그 외부의 면역원하고 접촉해도 문제 없는데 이 환자 자신이 면역이 지나친 반응. 지나치기 때문에 많이 더 크게 싸워야 됩니다.
0: 네.
1: 예, 전쟁터도 역시 비유하게 되면 크게 싸우면 아무래도 거기에 건물도 많이 파괴될 것이고,
0: 네, 그렇죠.
1: 예, 인명 피해도 많을 것이고, 예, 이것처럼, 예, 그 이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코 안도 그렇고, 예, 피부 점막도 그렇고, 예, 거기에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0: 네, 손상되는 부분이 크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다른 사람은 이름는데 왜 나만 그런가?
0: 네네.
1: 예, 이게 자신의 면역 문제입니다.
0: 네.
1: 예, 이런 사람은 그 면역 과민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후비강의 미세 혈관이 막힌 것입니다. 아, 미세 순환 이것도 예, 늘 하는 말인데 우리 인체의 각 그 기관 조직이가 정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미세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0: 네.
1: 예, 심장에서 나온 피는 큰 동맥, 중간 동맥, 가는 동맥, 예, 미세 혈관. 예.
0: 네.
1: 결국은 조직까지 가는 것이 미세 혈관. 예. 여기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대사노폐물은 다시 회수해서 예, 우리 인체 밖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이가 미세 순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미세 순환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는 바로 후비강 미세 혈관이 막힌 것을 개선해 주는 치료. 예, 이래서 환자로 하여금 그 점막의 민감도를 낮춰 주고 비강의 혈류를 개통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코 안에다 뿌리는 약으로의 분무제 이전도는 낮춰주고, 예, 그러면서 자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종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0: 습금형 조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과 이집트를 국빈 방문합니다.
1: 리강 총리가 흥룡강성과 길림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0: 미국 통화팽창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 보도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네팔 측에서 산사태 재해가 발생해 소장 자치구 시가제시 기롱현 기롱통상구에서 중대한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발생 후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깊은 총실 돌리고 종료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지시에서 당면 급소문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위험에 찬 주민들을 대피시키며 부상자를 신속히 치료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시와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구조작업을 과학적으로 전개해 2차 재해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습근평은 현재는 홍수 방지 관건적 시기로 각지와 관련 부문은 시종 극한적 사고와 최저선 사고를 견제하고 홍수 방지와 태풍 방지 재반 조치를 참답게 이행하며 각종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비하며 중대 특대 재해 사고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여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총리인 리강이 회시를 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실종자와 피해 인원수를 신속히 파악하고 구조 용량을 조직해 전력으로 구조 작업을 전개하며 위험에 처한 주민들을 제때 질서 있게 대피시키고 과학적인 구조 작업을 통해 2차 재해 발생을 철저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국가와의 소통과 조류를 강화해 상황을 제때 통보하며 공동으로 구조와 대응 사업을 원만히 수행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요 홍수기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국가홍수방지 가뭄대처 총지휘부 방공실과 국가재해방지감소구조위원회 방공실은 각지를 지독해 재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상황 감시와 조기 경보, 위험 제거와 재해 대피를 강화해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와 리강 총리의 요구에 따라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장국총이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인솔해 현장에 가 고조 대응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소장 자치구는 이미 인력을 동원해 현장 수색 등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1: 외교부 대변인이 8월 26일 발표한 데 따르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키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이집트 시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0: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원 총리 리강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간 흥룡강성과 길림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삼농사업에 대한 습근평 종속의 중요한 론술과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할 때 대한 습근평 종속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리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삼고 생산량과 생산 능력, 생산 생태, 수확고와 소득 증대를 함께 추진하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갈 곡물 풍작을 힘써 쟁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종합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흥룡강성 감옥사시에서 리강 총리는 북대황그룹 칠속농장을 찾아 한전 만무대지호 수선에서 콩과 옥수수, 벼 자람새를 살펴보았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라도 자체 수송에 꼭 잡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 곡물은 전년도 식량 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논밭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정책 지원을 확고히 하며

0: 갈 곡물과 전년도 식량 풍작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삼강 국가농업과학기술단지와 흥룡강 농업과학원 벼연구소 리강 총리는 종자 혁신과 흑토 보호 상황을 자세히 료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식량 증산의 길은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량 품종 육성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학과 간 기술 공략을 펼치고 고급 농기구 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응용과 지능 농업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락 농의 생물학적 조치를 채택해 흑토를 잘 보호하고 리용하며 량질 논박과 품종, 농기계 그리고 효과적 재배 방식의 직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흥룡강성 식량증산 중대수리공사 현장에서 리강 총리는 공사 진척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건설 진척을 다그치는 한편 홍수 방지와 관계, 생태 등 종합기능을 더 잘 발휘시키며 현대화 관계구 건설과 개조를 강화해 가뭄과 홍수가 발생해도 생산과 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길림성 성원시에서 리강 총리는 영강구 덕지 농업 전문 합작사를 찾아 경영 상황을 의뢰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다양한 형태의 적절한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키고 농업 사회화 봉사 체계를 보완하며 농민과 연계하고 농민을 이끄는 통로를 적극 확대하고 소농가와 현대 농업의 유기적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길림 우금 요지 요한 회사에서 리강 총리는 옥수수 기름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제품 판매 상황을 료해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농산물 정밀 가공을 힘껏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과 식품 가공, 농업과 공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며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특색 브랜드를 육성하고 산업사슬을 연장하며 가치사슬을 격상시키고 취업 유치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산업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식품 품질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소매, 가공, 유통 등 관건 고리를 엄격히 관리하며 밭에서 식탁까지 전사슬 감독 관리를 강화해 대중들의 건강식단을 보장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또 차 간호를 찾아 생태호흡 등 관련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대식량관을 실천하고 현대 생태 양식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농업, 림업, 목축업, 어업을 병행하고 생태 관광 등 다형태 경영 방식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오종룡이 조사 연구에 수행했습니다.
1: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재가 26일 오전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열석한 전국인대 대표들과 좌담하고 교류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삼농사업에 관한 습근평 정서기의 중요한 논술과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대중과 밀접히 연계하며 전문 특장을 발휘하고 대표 직책을 리행하면서 빈곤해탈 공략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장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대표들은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가 빈곤해탈 공략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장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할 때 관한 사업 상황 보고를 심의한 것을 둘러싸고 직무 수행과 결부해 발언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대표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대표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해 빈곤해탈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하고 세인이 주목하는 빈곤 감축의 기적을 창조했다고 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과도기를 두고

0: 인대 대표들은 본직의 차관에 책임을 지고 실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업농촌 일선에서 온 대표들은 본직에 진력하는 한편 대중들을 이끌고 현지 실정에 따라 생산을 발전시키며 소득 증대와 치부를 실현해야 합니다. 기타 업종과 분야의 대표들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관심하고 지지하며 농민이 부유하고 농업이 강대하며 농촌이 아름다워지도록 공동 추진해야 합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인대 대표들은 자각적으로 당과 국가와 인민 대중을 연계하는 교량이 되고 실정과 민심을 살피고 대중의 지혜를 응집하며 민생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농촌의 법치 선전 교양에 적극 참여하며 양호한 향풍과 민풍을 선양해야 합니다. 리홍충이 좌담회를 주재했습니다.
1: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연속회의가 26일 오후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회는 빈곤 해탈 공략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정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하게 추진할 때 관한 공원의 보고를 심의하고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0명 동지들이 전국 집단 경제의 현황과 발전 촉진 조치,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양로보험 제도 보완, 의료보험 종합지원 정책 최적화, 지원 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 추진, 빈곤 해탈 인구의 소득 증대 촉진, 동서부 협력 보완, 농촌 인구 고령화 대응 조치, 격지 이주 후속 지원 사업, 농업 정책성 보험 조치 보완 등 과제를 두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만부총리 류국종,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의료보장국 등 부문의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무효화 부위원장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8월 26일 오전 북경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집무실 미르지오예바 주임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습근평 주석과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은 전략적 신뢰를 다지고 실무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양국 관계는 신시대 전천후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관철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확고히 다지며 전방위적 호혜 협력을 심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포가 풍부하고 활력이 넘치는 양국 운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우즈베키스탄 립법기구와 함께 친선 교류를 강화하고 립법과 감독 분야의 사업 경험을 교류하며 각자의 국가 발전과 진흥을 추진할 것입니다. 미르지오예바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축하하고 우즈베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양국 입법기구의 우호적인 왕래를 강화하고 경제, 교통, 교육, 반테러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길 바랍니다.
1: 정엽 제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조논회의가 26일 오전 열렸습니다. 14명 전국 정엽 상무위원들이 민생보장과 개선 강화, 전체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을 주제로 대회 발언을 했습니다.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엽주석인 왕혼영이 참석했습니다. 서령희 상무위원은 고품질 발전을 공동부유 추진의 중점으로 삼아 지역격차, 도시농촌 격차, 소득격차 축소에 주력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광화 상무위원은 전국 공상업자연합회를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민영기업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고품질 완전 고용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손동생 상무위원은 민주건국회 조항을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노동자 권익 보상을 사후 국제 중심에서 원천 예방으로 전환시키고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성행 상무위원은 1차 분배를 바탕으로 재분배 기제를 보완하여 현대화 건설 성과가 전 재민에게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할

0: 것을 제기했습니다. 강승패 상무위원은 제3차 봄배 역할을 도우자를 발휘시키고 손행이 사회구조에 참여하는 경로를 원활히하여 공동부위에 일조하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진규원 상무위원은 국가교육 디지털화 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인공지능이 기초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설초 상무위원은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 사이버 공간 관리의 규범화, 조문화 수준을 높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리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종계 상무위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장과 발전 능력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여 장애인의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류효매 상무위원은 구사막사 조항을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농촌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여 향촌 전면지능의 민생 버팀목을 굳건히 다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왕로 상무위원은 농공당정을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건강하고 무명한 생활방식을 선도하고 중점계층의 건강 방어망을 촘촘히 짜며 건강중국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소매 상무위원은 환경, 아동, 양육 지원 보장을 보완하고 사회화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군승 상무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공공시설의 로인 친화적 무장애 개조를 강화하고 로인 친화형 사회를 함께 건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수근 상무위원은 기본 공공보건서비스의 균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의료보건 자원이 농촌과 기층으로 기울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성남화 상무위원은 무소속 인사계를 대표하여 발언하면서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자원 배치를 보완하고 교육 자원의 지역 배치와 구조적 배치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여 이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총협 양전 부주석이 회를 주재했습니다.
1: 정협 1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26일 오후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는 민생 보장과 개선 강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착실하게 추진을 의제로 협상 정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폐막회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중공 18차 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인류 사상 최대 규모의 빈곤해탈 공략전을 배치하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 도시주택보장체계를 건설함으로써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증강시켰습니다. 민생사업 발전에서 역사적 성취를 이룩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굳건한 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행해야 합니다. 인민을 위한 정협의 취지를 견지해 당과 정부를 적극 협조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가속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인심을 모으고 공감대를 모으며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목표이며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큰 과제라고 표했습니다. 인민정협은 습근평 총서기가 민생 보장과 개선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할 때 관해 내린 중요한 논술을 깊이 학습하고 터득해야 합니다. 중공 20기 4차 전원회의 건의와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관련 임무 배치에 초점을 맞춰 15차 5개는 시기 민생 건설 강화, 고품질 완전 고용 촉진, 소득 분배 제도 보완,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 운영, 사회보장 체계 보완, 건강 중국 건설 가속화 등 면의 문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정협 위원들을 조직해 인민에게 리로운 건의를 많이 제기하고 인민에게 혜택이 되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한편 당과 국가의 결체, 포치가 실제에 관철되어 효과를 거두게 하고

0: 현대화 건설 성과가 전체 인민에게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정협의 연간 업무 과제를 고품질로 완수하고 협상, 정치협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며 중요한 기념행사, 단결 친목 활동을 참답게 조직해야 합니다. 표결을 거쳐 회의는 부교를 제14기 전국정협위원 문화문사학습위원회 부주임으로 추가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종기의 제14기 전국정협상무위원 민족종교위원회 부주임 직무를 면직하고 그의 위원 자격 박탈에 관한 결정을 통과했습니다. 장작화의 제14기 전국정협상무위원 직무를 면직하고 그의 위원 자격 박탈에 관한 결정을 통과했으며 장리의 제14기 전국정협위원 사임 수락에 관한 결정을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고학명, 하경, 신보안, 리화약의 제14기 전국정협위원 자격 박탈에 관한 결정을 추인했습니다. 폐막회 후 중국 공정원 원사이며 북경화공대학 교장인 담천위가 초청을 받아 중국 생물제조산업의 발전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학습특강을 진행했습니다.
1: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정설상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안위합비에서 재정과학관리 시범자담에 참석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정의 결책과 보치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전반적 발전 구도의 착안해 재정 업무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담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당정과 공무원은 재정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에는 재정은 국가관리의 기초이자 중요한 기둥이라고 강조하며 재정관리 주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것을 당정 책임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각지 관련 부문은 이를 진지하게 관찰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재정과 경제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함량 거시적 세부담 수준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영 형태에 어울리는 조세 제도를 연구하고 건조리 해야 합니다. 사무권과 지출 책임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보완하며 재정 지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최적화하고 국가 중대 전략 과제와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은폐성 채무 유형 부담을 단호히 해소하고 재정안전과 지속가능 발전의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재정경제 규율을 엄격히 하고 재정자금이 규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하반기 재정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관련 자금 사용 진척을 다그치며 재정통화정책 간 협력과 배합을 강화하고 기층의 세 가지 보장 마지노선을 수호함으로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완 출발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안위성에서 조사연구를 할 때 정설상 부총리는 비소현 재정국과 중국과학기술대학 과학진흥물질혁신센터를 시찰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안위성은 습금평 정석이 당부를 명기하고 여러 국가 발전 전략의 중첩 우세를 발휘하고 중국식 현대화 안위장을 힘써 엮어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0: 서장 시가제시 기룡현에서 26일 산사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기자가 전방지휘부에서 확인한 초보적 집계에 따르면 26일 오후 8시 기준 이번 산사태로 3명이 사망하고 26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각 측은 구조 역량을 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6일 저녁 8시 기준 국가종합소방구조대는 차량 113대, 소방구조인원 601명을 투입해 수색견, 생명탐지기, 돌격정 등 구조장비를 지니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했습니다. 비상관리부와 국가소방구조국은 중국구조대 소속 소방구조장병 111명을 파견했습니다. 장병들은 성도 쌍류국제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재난현장으로 향발했습니다. 중국구조대 첫진 전세기가 27일 오전 6시에 시가제 팅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0: 산사태 재해가 발생한 후 각 구조 역량은 기룡현 통산구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서장 소방구조총대의 차량 72대, 소방구조대원 431명이 수색견, 생명탐지기, 돌격정 등을 지니고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기룡현 통산구 주둔 구조대는 26일 오후 1시 무렵 국경문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라싸 소방 구조 기동 지대는 당일 인력 155명, 차량 38대를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이외에 서장 공안 기관은 자치구, 시, 현의 경찰 257명을 현장에 증파했습니다. 26일 오후 5시 기준 시가제시 공안국, 기룡현 통산구 분국 소속 경찰 8명이 피해가 심각한 국문 지역에 도착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무장경찰 시가제 지대 선발 구조대도 기룡현 사로 향해 도착했습니다. 피해가 심각한 고바촌에서 선발 구조대는 지방 역량과 함께 도로 소통, 인원 구조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장 시가제 군분구 소속 구조병력 158명과 각종 지휘 보장 차량, 공정 기계 등이 명령에 따라 출동했으며 26일 오후 8시 35분 기룡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의 식수, 전기, 통신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이미 기본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자연자원부는 지질재해 방어 2급 대응을 가동하고 전문가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와 재생 지질재해 방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리부는 중대 홍수 가뭄 재해 사건 조절 지휘 기재를 가동하고 산사태 발생 원인 분석, 하류 인구 분포, 잠재적 위험 부담 판단 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조항의 자연재해 구조자금 1억 2천만 원을 긴급 조달해 서장 기룡현 산사태 응급 구조와 피해 주민 구호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1: 공무원포도 판공실이 8월 26일 15차 5개는 전망계획 량완 출발 계열주제 소식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소식 발표회에서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15차 5개는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일련의 조문 행동을 통해 선진 제조업을 골간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제조강국, 인터넷강국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 제조부가가치는 국내 생산 총액의 2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타월급 지능공장 504개를 건설했으며 국가록세공장 생산액이 제조업 생산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은 9%에서 22%로 상승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업 발전을 다그친 한편 전통산업 승격 행동을 조직 실시하게 됩니다. 집적회로 항공우주, 생물의학 등 신흥 주도산업을 다그쳐 구축하고 2035년까지 신흥산업 발전 시범단지 100여 개, 시범기업 전역 개소를 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량자과학,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자율형 체화지능 등 미래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은 활력이 넘치고 하이라이트가 많았습니다. 기반면에서 컴퓨팅 중추를 둘러싸고 컴퓨팅 대통로 70여 개를 건설하고 응용면에서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설계, 생산제조, 품질 점검과 보수 등 좋은 사슬을 기본적으로 관통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리면에서 인공지능 핵심 표준 근 200건을 성공적으로 연구 제정했습니다. 올해 공업정보화부는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 플러스, 공업 인터넷 플러스 등 응용 장면을 다그쳐 육성해 산업 승격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여러 중점 분야에서 일련의 맞춤형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지능화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15차 5개년 전망계획, 중소기업 발전 촉진, 15차 5개년 전망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통신업 면에서 6세대 모바일 통신을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핵심 기술 공략, 기술 시험, 표준 연구 재정을 다그쳐 6세대 모바일 통신의 상용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0: 미국 상무부가 26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와 핵심 개인 소비

소비지출 물가 지수의 동기 대비 성장폭이 지난달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제기한 2% 목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더라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향촌 발전과 문화 전승을 공동 발전시킨 서장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폭락한 일본 쌀값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과 험준한 길은 철옹성 같더라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강진 선생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4월 15일 습근평 총서기는 18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초로 총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는 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민의 안전을 취지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초심이자 사명입니다. 전에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한 여성이 미국의 어느 사이트에 글을 올려 저녁에 혼자 상해 길거리를 거닐어도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 왔었던 많은 네티즌들이 긍정적인 회답을 주었습니다. 안전감은 이미 당대 중국을 알아가는 새로운 창구로 되었고 중국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새로운 명함장으로 되었습니다. 둘째, 정치 안전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 안전의 핵심은 정권 안전과 제도 안전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탄생 일부터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았습니다. 셋째, 경제 안전을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 안전은 국가 안보의 토대입니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나라 발전의 요건입니다. 변화무쌍한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나라 경제의 이 거대한 선박을 잘 인솔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대한 시험으로 됩니다. 개혁개방 4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우리나라는 대활보로 시대와 보조를 맞춰 세계 제2의 경제체로 부상했고 전대미문의 경제 쾌속 발전이라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 방식을 전변하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 동력을 전환시키는 공략기에 처해 있고 구조성, 체제성, 주기성 문제가 엇갈려 경제의 하행 암벽이 커지고 불안정, 불확실 요인이 많다는 점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정을

0: 최우선으로 삼고 국가 사무 예비안을 잘 제정해야 합니다. 넷째, 군사와 과학기술, 문화, 사회 안전을 보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국가를 강대하게 건설하려면 반드시 군을 강대하게 만들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만 나라가 안전합니다.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사 안보를 제고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직면한 도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최저선 사유를 강화하며 국가 안보의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리하며 잘 대처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 안보 추진을 의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글로벌 관리의 정세로 볼 때 당면 세계는 태평하지 못하며 나라 사이에는 모순과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국제 안보 정세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한 토대에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새로운 국제 안보 리념을 제기하며 협력 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의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여 국제 안보 협력과 공동 안보 추진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조건과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글로벌 위협과 도전에는 글로벌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안보 문제는 언영 국경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의 안보 취약점이든 다 외부 위험 부담에 대량 침입을 유발하고 안보 위험 부담에 저지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든 안보 문제가 일정하게 쌓이면 모두 외부로 확장되어 지역성, 나아가 세계적인 안보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통합체이고 지구는 삶의 터전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출로는 바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체적 국가 안보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지 총서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 原思维与之忧乱我们党在内忧外患诞生在磨难挫折中成长在战争中间壮大始终有着强烈的忧患意识浮现党的十八大以来我多次强调坚持底线思维就是要告诫全党十个牢记安而不忘危存而不忘亡失而不忘乱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과거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향촌 발전과 문화 전승을 공동 발전시킨 서장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지구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있는 서장은 유구한 문화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진하는 신시대의 흐름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장 향촌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문화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내생 동력으로 전환시켜 농촌 발전과 문화 계승의 심층 융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농촌 지역의 풍부한 우수 전통 문화 자원이 활성화된 후 이는 다시 한번 계승과 혁신의 새로운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장은 농촌 발전과 문화 계승이 모두 리익을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우선 서장은 정책 지원과 질적 향상을 통해 농촌 경제 발전의 내생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지닌 변강민족 지역인 서장 전통마을의 발전은 국가의 향촌진흥과 변방부흥전략구도에 포함되었습니다. 각급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제공하고 보완조치를 완비화해 문화재보호정책체계와 무형문화유산보호정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의 심층 융합을

0: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장은 계승과 혁신 발전을 통해 우수 전통 문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서장은 문화 계승과 향촌의 과학적 계획을 통해 박물관, 문화광장 등 시설을 건설하여 우수 전통 문화의 계승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매체 형식을 포함한 디지털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촌의 역사, 전통기술, 향토이야기, 방언과 민요, 노래와 춤 등을 정리하고 디지털화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록 원고, 낡은 오디오 테이프, 영상 자료, 사진 기록 등 문화 자원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산발적 보존에서 집중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서장은 자원 개발과 문화 관광 융합을 통해 역사 문화 자원 기반의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서장은 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합리적인 활용에 착안해 농업 관광 플러스 생태 체험, 휴양 휴가 플러스 서장 전통 의학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적 특색을 지닌 문화 체험 상품을 만들어 상업, 관광, 문화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장은 인재 양성과 공동 리익을 통해 고원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서장은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자 대우를 양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했습니다. 또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문화자질과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문화계승과 향촌 관광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락한 일본 쌀값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스시, 주먹밥, 카레라이스, 장어덮밥, 쌀은 일본 국민의 하루 세끼 식단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일본의 쌀값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한때 쌀 부족 사태로까지 이어졌고, 올해 초부터는 재고 증가와 새쌀 출시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일부 산지 농민들은 쌀을 팔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소비자들이 살 수 없는데 로부터 경영자들이 팔지 못하는데 로 이어진 현상의 배후에는 일본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쌀값이 계속 하락한다면 농민들의 재배 의욕이 꺾여 일본 농업 생산 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일본의 쌀값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국 곳곳의 마트에서 구매를 제한하거나 품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비축미를 방출했으나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2025년 일본의 쌀 관련 상품 가격 상승률은 67.5%에 달해 197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5kg짜리

쌀의 평균 소매가는 한때 4,416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들어 쌀값은 점차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5kg짜리 쌀의 평균 소매가는 3,191엔이었습니다. 새 쌀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쌀값 하락 압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농가에 지급하는 선불금은 새 쌀 가격의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일본 각지의 데이터를 보면 주요 산지의 선불금이 대폭 인하되어 새 쌀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대 쌀 산지인 니가타현은 2026년산 보통 고시이까리의 선불금을 전년 대비 38% 하락한 60kg당 18,500엔으로 정했고, 홋카이도는 주력 품종의 선불금을 전년 대비 41% 하락한 60kg당 17,000엔으로 정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마트에는 이미 2026년산 새 쌀이 진열되었으나 새 쌀 가격이 묵은 쌀보다 낮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스노 미야대한 농학부 마츠다이라 나오야 조교수는 새 쌀과 묵은 쌀의 가격 역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쌀값이 급등했든 지금 쌀값이 급락했든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수급 불균형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2025년도 농업백서에서 쌀 부족 사태를 반성하면서 일본 정부가 쌀 수요 감소를 오판하여 재배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게다가 고온 등 요인으로 생산량과 품질이 떨어져 공급이 긴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지진경보 등이 소비자들의 쌀 비축을 부추겨 수급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시장 공급 상황 판단 지연과 비축리 방출 시기 지연도 공급 부족 현상을 지속시킨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일본 쌀 시장은 또 다른 불균형의 직면에 있습니다. 공급은 눈에 띄게 증가했으나 수요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전농 진주미 야마모토 사다로 사장은 현재 수급 불균형이 최악의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쌀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일본의 민간 쌀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243만 톤으로 역사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적정하다고 평가되는 180만 내지 200만 톤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재고의 급격한 증가는 앞서 일본 정부의 수요 증가 예상과 농가의 재배 확대, 그리고 정부의 비축리 방출과 쌀 수입 증가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쌀값 고공행진이 소비자의 선택을 바꿔놓았습니다. 노무라증권 투자정보부 고급전략가 야마구치 마사아키는 쌀값 급등과 함께 지난해 다시 한번 쌀 소비량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쌀유통안정공급지원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25회 개년도 일본의 1인당 월평균 쌀 소비량은 전 회계년도 대비 6.1% 감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쌀값 상승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일본 가정이 쌀보다 저렴한 국수와 빵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의 사설은 현재 쌀값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쌀 부족 사태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아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쌀값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쌀값 하락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었지만 쌀 생산과 유통 단계에는 새로운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쌀값이 장시기 침체할 경우 일부 농민이 농업 생산에서 리탈하여 일본의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쌀은 풍작을 실현했지만 일본 농민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영향으로 농약, 비료 등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일본의 농업 생산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니가타대학 농학부 이토료지 조교수는 니가타현의 경우 쌀 60kg당 2만엔 내지 24,000엔에 팔지 못하면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공경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가타현 벼농사 농민 다카하시 요이치는 농업기계 구입 시 60kg당 약 24,000엔의 가격을 기준으로 경영 계산을 세웠는데 지금 쌀값이 하락하면서 소득이 약 1,000만엔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가가 지속될 경우 현지에서 쌀 재배를 포기하는 농민이 더 늘어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신노우 스케이토는 쌀값이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벼농사를 짓기에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감로장약을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서장의 맑은 기운과 오랜 전통의학의 지혜가 담긴 감로장약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열선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감로장약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괄이 대리점인 연길시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요하게 우리 인체 내부에서 7가지 순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 할 때에는 우리 몸에 이 7가지 순환이 막히면서 길이 막혔다는 이런 신호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 순환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 할 때에는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전문가들은 건강의 열쇠는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혀가고 있는 체내 7가지 순환을 통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7가지 순환이 막히면은 인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병들면서 수많은 병들이 발생합니다. 예, 바로 우리 7가지 순환에 보면은 첫 번째 순환이 기순환입니다. 예, 기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하고 림프순환, 신경순환하고 뇌적수액순환, 예, 신진대사순환, 생체정류순환, 예,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전문가들은 또 여기에다가 대변통하고 소변통, 예, 이렇게 9가지로 또 통계

0: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의학에서는 순환불통을 황상활통시키면은 무병장수할 수 있고 불로장생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불통하면은 죽고 활통하면은 산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혈액순환이 제대로 활동하면은 백병이 소멸되고 혈액순환이 막혀가고 불통하면은 100가지 병이 저절로 생긴다. 이 힘이가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질병을 예방하려 한다 할 때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인 순환의 힘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예, 바로 7가지가 순환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자연적인 힘이 생기면서 백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방으로도 치료해서 안 되는 병들은 병소 부위하고 전신적으로 7가지 순환 장애가 막혀가는 순환 불통을 활통시켜준다 할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 살려가면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가 7가지 순환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순환의 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입니다. 예, 우리나라 고전 이학서적에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적인 힘이가 예, 강한 사람일수록 무병장수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2: 이수의 전주 아래다 하선 커브를 지금 쓰는데 야, 정말 좋습니다. 한 달 넘었으니까 예. 이 손발이 저리던 것도 이 화성거부에가 용효과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그리고 이 심자에 붙이고 그다음에 후두루두 떨리고 어떤 때는 또 때로는 큰 돌 지들고 놓은 것 같고 이랬던 게 그것도 지금 까다롭습니다.
0: 네.
2: 이러면 숨이 맥혀 올라와요. 이러고 내 한 2년 전에 이 녹골 왔다가서리 그냥 그 후에는 그 후인들이 남아가지고서리 얼굴에서 부들부들거리고 입에서 어떤 때는 때론 숨이 나가도 그거 잘 몰랐단 말입니다. 예.
0: 네.
2: 그러니까 이번에 이 두 가지를 썼는데 까딱 이렇습니다. 그게.
0: 네. 맞습니다.
2: 예, 부들부들거리던 게 지금 까딱 이렇습니다. 오, 용 좋습니다. 겨우 해라 떠돌이 잘 되지. 머리 아예 아프지. 어지럼증 아예 하지. 오, 용 이런 면으로 이 화성커프하고 두 가지가 배합이 잘 되는 것 같은데.
0: 예? 맞습니다. 그건 지금 예, 우리 림상에서 그 배합한 이런 림상 실천 경험이가 예, 이미 다 인증받은 약입니다. 예.
2: 용 좋습니다. 그래요. 저녁에 잠 푹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용 냅도 나고 정신이 난다.
0: 예.
2: 네, 이번에 이 두 가지에서 예, 용 이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하던 게 지금 예, 뭐 암만 참을지라도 시리지지 않고 용 좋습니다. 어쩌든지 약은 좋은 약입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이거 선생님 네 이제는 한 50일 거의 되는데 어쩐가 어느 거 하나 끊어도 아이든가
0: 아직은 예, 우리 이 화신코프위가 한계료정이 두 달입니다. 예. 그 지금 예, 노건까지 있는 분들은 두 계료정까지 쓴다. 예, 그래서 예, 쓰시면서 그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2: 예, 예. 예. 제가 두려워졌다는 게 두 달입니다. 예.
0: 넉 달이죠. 두 달씩 넉 달이죠. 예.
2: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2: 예. 그냥 쓰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우리 그 동생이 60여 살인데 한국에서 이빨 분리를 한 다음부터 이상하게 우울증이 왔는지 여기 중국에 와서 지금 머리하고 어깨가 들썩들썩거렸댔습니다. 그래서 염려병에서 장충 가봐라 장충병원에 가서 그래도 그 어깨하고 머리는 들썩들썩하던 그건 여러분들 지금 해가 자꾸만 나와서 밥을 이렇게 무슨 김치 같은 거 씹어 먹고 갈아서 겨우 갈아서 먹는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이거

0: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떤 돈은 많이 써준다 이 연기를 봐서.
1: 예.
0: 그래서 그래서 한 15만 원 거의 쓸 수 있겠다.
1: 예.
0: 그런데 지금 해가 자꾸만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거슬러 나온단 말이야 해가.
1: 예.
0: 우리하고 어깨는 들쑥거리던 게 그거는 이런 거.

0: 머리 수술하고 머리로 이뻤지만 저기 수술한 후에 계속 그 인연이 한국 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들리로 몽땅 이뻐서 들리를 했습니다.
1: 예.
0: 들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 전화 주면 전화를 아예 받고 내가 우리 그걸 얽혀 주면 피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이 그다음에 연기를 왔습니다. 그래 코로나 시기에.
1: 예.
0: 코로나 시기인게라 저기 그때 검사할 때
1: 예.
0: 그래 왔는데 잠깐만 이렇게 사람 피 이게 와서도 말 누나가 또 말 따고 자꾸 피하더란 말이다.
1: 네.
0: 이게 기린병원에 와서 또 약 쓰고 기린병원에서 어디가 돌아다녀도 좋다는데 다 약 썼는데 그런 게 지금 해 나옵니다.
1: 예. 그래서 이 그 환자분이 병정왕 보면은 지금 이 외상으로 인한 이런 후유증입니다. 예? 외상으로 예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고 또 수술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병증이 복잡한데 그리고 또 68, 75 노화도 겸하고 예 기능 저하도 있고 예 이런 신경 손상도 있고 용 이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은 예 우리 지금 장약이라는 만성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들입니다. 이런 네. 질병은 치료하면 지금 환자분에게 받는 약은 치수의 전주환하고 알수오의 쌍후환입니다. 예, 그런데 그 약이가 이 어떤 효과를 보겠는가 하는 것 딱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써보겠으면 예, 그 덕길 장약방 찾아오셔 환자를 모시고 예. 이 단순히 정신질환도 아니고 뇌신경질환도 아니고 이게 용 복잡합니다. 그래서 써보겠으면 와서 예, 그 두 가지로 와서 써보셔.
0: 예, 처음에는 우리 집도 이렇게 몰라 모아서 지금은 정신이 좋아서 우리 집도 혼자 막 다니고.
1: 아, 그래 회복되는 과정이죠. 예?
0: 예, 지금 마누라한테 이번에도 그 제대로 혼자 그 저기 그런 저 밥도 날가도 주고 저 수산시장 가서 무슨 또 맛있는 걸 싸다 주고 정신이 이렇습니다.
1: 아, 그래 예, 얘기 들어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와서 예, 잘 장 대표하고 상담하고 예, 잘 배합해서 약을 쓰셔.
0: 예, 예, 예.
1: 지금이 예, 회복되는 또 과정이고 예, 예, 예. 본인도 또 노력하고 이래면은 예, 또 좋은 효과도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0: 예.
1: 그래 오십시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중염이 돼가지고.
1: 예.
3: 망비 조작진 쓰고 있습니다 제가.
1: 네.
3: 약이 혹시 우리 밤이 밤맛 없고.
1: 네.
3: 우리 울다며 이렇게 밤맛 생겼고 자꾸 먹은 듯 말한 듯 많아서만 한다.
1: 네.
3: 이제 사람 맥주 떨어지고.
1: 네.
3: 그래서 내주님을 제가 지금 선택에 들어간지 지금 한 40년 왔었습니다.
1: 네.
3: 제가 저도 사람이 밥맛 떨어지는 것도 속이 많이 나고
1: 네.
3: 그 사람이 밥맛 되니까 한 맥주 나고 좀 정신이 난다.
1: 네.
3: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거 오래 계속 써야 됩니까 이거?
1: 창조에 망조에 그다 어느 것 쓴단가?
3: 다시.
1: 네, 조주 다시?
3: 예.
1: 예, 그래서 3개월은 쓰셔. 예? 3개월은 쓰고 그다음 3개월 후부터는 이, 또, 상담하고, 또, 그 다른 약을 조합하든지, 그, 하나씩 끊어도 됩니다.
3: 예.
1: 예, 그렇게 세 가지 쓰면 몸이 회복되는데, 용 빠릅니다.
3: 예,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이 장약이 하도 좋다는데, 문인 해보시기시오.
1: 예.
4: 그, 아, 저는 어찌 그런도 위가 계속 이렇게, 이전에는 아프지 않고, 그것도 먹으면 위가 짱하고, 막 한 숟갈 먹어도 그것도 위 짱하네, 이런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영 아프단 말입니다, 위.
1: 네.
4: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새벽에 한 시나 두 시에, 뭐, 저절로 깨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1: 네.
4: 깨어나면 위 막, 이 별로 쓰린 것 같으면, 그러면 위 영 아프단 말입니다. 야, 빵에 댕기면 자꾸 싸 먹어도 어때?
1: 네.
4: 무슨 아이 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게 뭐 어째 그렇습니까?
1: 예. 한다분은 예, 지금 약을 시작 아예 했죠. 예?
4: 예.
1: 예. 그러면은 원래 쓰던 약품이라든가 예, 그 검사한 예. 검사 따위란 다 가지고 예, 듣길 예. 장약방 오셔. 예. 와서 예.
4: 하니까 위주성이요?

0: 위축성이라 하더라 말이.
1: 위축성 위험만 있는 게 같지 않습니다. 그 궤양도 있고 염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를 한 거 다 가지고 와서 이 상담받고 그 다음에 조합하십시오. 예?
0: 그 어디
1: 장례편대 오십시오.
0: 어떻게 있습니까 병원? 병원이
1: 그 덕길 장양방이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50m 가세요. 예? 그리고 508-9929번입니다.
0: 예, 예, 거기 이 사람 계시겠지요?
1: 가보면 다 정황 압니다. 예.
0: 네. 그렇습니까?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아, 저는요, 지금 심장이 원래 많이 나쁘거든요. 근데 요새 지금 많이 조금 그 심장이 나쁘다고 조금 걸을 때만은 다리도 지금 아프 이래 중계를 올라 못 가겠습니다. 너무 또 숨이 차서.
1: 네.
3: 심장이 자꾸 이래 제 짜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진짜.
1: 심장마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지 오랍니까?
3: 심장 원래부터 있었는데 원래 내 혈압 높은 데다가 심장도 같이 높단 말입니다.
1: 예, 그래 장야가 아 있었습니까?
3: 예, 장약 지금 못 쓰고 또 병원에서 밴딜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1: 예, 그 환자분도 예, 심장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도 문제 있고 예, 소화도 잘 안 되고 예, 여러 가지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이 그 덕길 장약방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50m 가면 덕길 장약방이라고 썼습니다. 거기로 오십시오. 예.
3: 예. 예, 예. 그래서 나도 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또 당검사를 또 했더만이 뭐 그것도 거저 그렇고
1: 예, 그 다 같이 나빠집니다. 심장이 나빠지면 콩팥이 나빠지고 예, 심장과 콩팥이 통하지 않으면 비장과 위도 나빠지고 네. 이렇습니다.
3: 내일 저 그런 거기 가보려고요.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두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제가 어제 전화했는가 하면은요, 그 저희 남편 친구 여동생이 있는데, 예, 선생님.
1: 예.
4: 간경화랍니다, 예. 예. 간경화인데, 사처에 다니며 약을 쓰고, 입원도 해봤고 해도 지금 잘 되지 않아가지고, 영권 심하더랍니다.
1: 예.
4: 근데 그 저희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그 아주머니 한 분이 있는데,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우리 그 저기 노친이 소개를 해서 그 덕길 장약방에 가서 저기 약을 선생님 보이고 썼는데 지금 세계를 좀 다 쓰고 완전히 모서 나서기나 한 가지 돼서 이전에 어떤 사람 같지 않고 영 이렇게 역바르게 달아다니고 밥도 잘 먹고 힘도 잘 쓰고 그런다고 알려줬답니다. 예. 그러니까나 그 우리 그 나그네 남편 누구 동무가 그러더랍니다. 그럼 우리 각시도 그냥 거기를 보내봐야 되겠다고 소리. 그래 찾아가니까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니까 그 선생님 매그 집에 가던 게 그러더랍니다. 아, 이 강경화도 있고 좀 심하다고. 예? 근데 이 환자는 배도 붓고 예? 옆구리도 아프고 뒷잔등도 아프고
1: 예.
4: 그다음에 밥을 한 도술만 먹어도 배가 막 장하고 예? 그다음에 한 막 그 1시나 11시나 그때부터는 또 잠에서 밖에 안 와요. 바빠서 막 힘내고 그랬단다. 예? 그래서 그 이사 선생님 보이니까 선생님이 그 수관 전환하고 런칭 창제하고 런칭 망제를 주더란다. 예?
1: 예.
4: 이 세 가지를 처방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한 달 반 먹었답니다. 지금.
1: 예.
4: 한 달 반 먹었는데 그렇게 막 이 배가 붓고 예, 막 옆구리가 거의 펴오고 막 잔등이 아프고 이러던 게 이게 소실되고 예. 그다음에 막 기사하지 않고 잠을 못 자니까 매겨고 이튿날에는 정신을 안 하고 이러던 게 이렇게 정신 좀 나고 예, 영 맥이 좀 난단다. 예.
1: 예.
4: 그래서 이렇게 써오니까 이제 금방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배달을 받겠는데 배달 전화번호를 알려달랍니다.
1: 예, 508-9929번입니다.
4: 예, 508-9929번이라. 예,
2: 선생님. 9929번입니다.
4: 예, 9929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소개했다가 이 환자가 감사하다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

0: 독특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와서 장약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예, 직접 덕길 장약방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은 자기 병증왕을 예, 우리 이론적으로나 림상 증상이나 이게 맞지 않게도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 때문에 예, 우리 판단하기도 좀 힘듭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을 찾아가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이 7가지 순환 중에서도 이 순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환 중에서도 하나라도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런 세포가 병들면서 여러 가지 망가지병, 예, 바로 잡병이 생기고 노화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순환 불통이 생기면은 자연 치유력하고 면역력이 약화되고 우리 몸이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하면은 예, 통증도 나타나고 질병하고 노화가 찾아옵니다.
1: 네.
2: 예, 때문에 순환 불통은 망가지병이 근원이자 뿌리가 되면서 모든 병을 일으킵니다. 예,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에서 치수의 전주완이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양리적 효능이라 할 땐 바로 이런 7가지 순환을 통하게 해서 인체가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이학으로 본다 할 때에는 순환 불통이 생기면은 모든 인체 조직에 로폐물이 쌓입니다. 예, 로폐물이 쌓이다 보면은 또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있으면은 통증도 나타나고 제대로 장기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발생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병이 좀 잘 낫지 않거나 예, 약을 아무리 써도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치수의 전주완부터 먼저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이 순환 불통의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라 할 때에는 이런 순환 에너지를 이 저항력이 나누어 가집니다. 예, 바로 저항력이가 순환하고 에너지 평균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순환 불통에 걸리고 순환 불통에 걸리면은 몸속에 각종 독소라든가 로폐물, 염증, 양성 종양하고 암 예, 이런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1: 네.
2: 예, 즉 다시 말하면 순환 불통을 정리하게 되면은 어떤 병이든지 불문하고 우리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순환 불통으로 인한 병든 세포라고 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 세포가 건강해야 에너지도 만들고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1: 네.
2: 예, 바로 이런 효능을 피치수의 전주완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생명이 살아있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병조 부위하고 전신이 순환 불통을 개선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순환이 막히면 병들고 순환이 통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감로 장약에서 보면은 이 치수의 전주완은 인체의 모든 순환을 통하게 하고 몸속의 독소도 배출시키고 세포를 살려서 병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몸을 양생복원하면서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지금 우리 치수의 전주와는 보물급 장약에서도 첫 번째로 가는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그리고 순환이 원활해야만이 체내 모든 생리적 기능이 균형을 이루고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 치유력이 예, 자연 치유력의 힘이가 또 강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완이라 할 때는 이 보물급 장약에서도 예,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이런 아주 보기한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써야 될 약은 바로 런칭 창제입니다. 예, 우리 런칭 창제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각종 만성 질병하고 이난병, 예, 일체 다병하고 매독이라든가 종양, 암증 등 이런 엄중한 질병 치료에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예,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열독도 제거하고 또 몸에 로폐물을 배출시키면서 기와 혈, 음과 양을 조화롭게 하면서 인체를 자양해서 건강한 몸으로 개선시켜줍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런칭 창제는 예, 면역력을 높여주는 약이다 이렇게 대하셔도 됩니다. 노화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저하된 신체 각 기능도 높여주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예, 그리고 음과 양을 편향시키고 기혈을 충족하게 하면서 이 죽은 조직 세포를 제거하고 염증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피부에 이 나쁜 이런 상처까지 깨끗하게 아물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 위에도 우리 런칭 창제로 보면은 예, 장의학 이론 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인 인체의 이 3인 요소, 바로 이 3인 요소를 균형을 잡아서 병이 에너지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이 에너지를 충족하게 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질병의 근본적인 뿌리를 철저하게 개선시켜주고 우리 중의학에서 말하는 비위는 후천지번이라 하죠. 이 후천지번을 강화시켜서 기혈이 생화 자원으로서 비위부터 건강하게 해주면서 오장육부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보양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4: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연이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연이에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연이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줄 동화, 일상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유용한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자신감과 의지력, 희망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주변에서 자주 보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민들레에 관한 상식을 함께 배워볼게요.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의 진솔한 고민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소통 능력을 키우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여름에 개구리가 많이 울어대는 이유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다정한 동물을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작은 물방울의 높은 산 등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골 계곡에 작은 물방울이 살고 있었어요. 매년 여름마다 구름으로 올라가 높은 산 정상까지 여행하는 물방울 친구들이 많았지만 방울은 자신이 너무 작고 약하다고 생각하며 도전을 피했어요. 큰 물방울 친구들은 산바람이 강해서 작은 넌 금방 흩어질 거야 라며 걱정했고 방울은 더욱 자신감을 잃고 계곡 바위 뒤에 숨어 지냈어요. 어느 날 바위돌 할아버지가 방울을 불러 말했어요. 작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천천히 조금씩 흘러가며 힘을 기르면 누구든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단다. 방울은 바위돌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품고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면 천천히 증기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고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구름 속 다른 물방울들과 힘을 합쳐 버텼어요.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꿈을 떠올리며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 방울은 드디어 눈부신 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넓은 세상과 푸른 숲, 아래로 흐르는 계곡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큰 기쁨을 느꼈어요. 방울은 그때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죠. 우리 친구들도 수학시험, 발표, 운동 등 도전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자신이 못할 거라고 미리 겁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물방울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세요. 처음에는 부족해 보여도 조금씩 힘을 기르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제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상식은 길가에서

더 쉽게 만나는 민들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민들레에 관한 신기한 사실을 알아볼게요. 민들레는 꽃이 지고 나면 하얀 솜털공으로 변하는데 이 솜털 하나하나에 씨앗이 달려있어요. 바람이 불면 씨앗이 먼 거리까지 날아가 새로운 땅에서 자라나죠. 또 민들레의 잎은 깨끗한 곳에서 자라면 먹을 수 있고 꽃은 벌들에게 달콤한 꿀을 선사해요. 친구들, 민들레를 보게 되면 함부로 밟거나 뽑지 말고 조용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민들레 씨앗이 멀리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민들레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민들레 씨앗을 멀리 날려주는 것은 바로 하얀 솜털입니다. 네, 바람을 타고 세상 곳곳으로 여행하는 모습 정말 신기하죠?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선미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에 다니는 선미예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미술 시간에 제 그림을 친구들이 보고 그림이 별로야 라고 말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 뒤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게 두렵고 친구들 앞에서 제 작품을 보여주기가 싫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을까요? 네, 선미 친구의 편지를 읽으니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남에게 부정당했을 때 그 서러움은 정말 큽니다. 별이 언니도 어린 시절 글쓰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친구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한동안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서 선미 친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요. 사실 친구들의 한마디가 선미 친구의 실력 전부를 말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의 취향과 선미 친구의 그림이 맞지 않을 뿐이에요. 그 말을 모든 사람의 평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 이 자체를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래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친구들의 부정적인 말 대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선생님이나 그림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 부모님께 작품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따뜻한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림 실력은 매일 조금씩 연습할수록 자라나니까요. 꾸준히 그리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미 친구의 그림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작품이기에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별연이가 선미 친구를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배짱이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여름에 개구리가 많이 울어대는 자연과학 원리예요. 친구들, 따뜻한 여름밤 시골이나 연못가에 가면 개구리들이 우르르 울어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죠. 왜 유독 여름밤에 개구리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릴까요? 오늘 꼬마 탐정이 돼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볼게요. 먼저 개구리는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항상 물가 근처에서 살아야 해요. 봄부터 여름은 개구리의 짝짓기 시기로 수컷 개구리만 특별한 울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발에 부드러운 주머니를 공기로 부풀렸다 줄였다 하며 큰 소리를 내는 건 암컷 개구리를 부르기 위한 신호랍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여름밤은 개구리가 활동하기 최적의 환경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연못 돌틈이나 수초 속에 숨어있지만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모두 밖으로 나와 울기 시작하죠. 또 비가 내린 뒤에는 공기 중 습도가 높아져서 피부가 마르지 않아 더욱 활발하게 울어대요. 만약 가을이 오고 기온이 떨어지면 개구리는 활동량이 줄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겨울에는 땅속에 숨어 동면에 들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됩니다. 네, 오늘 배운 원리를 기억하면 여름밤 개구리 소리를 들을 때 자연의 신비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부모님께 왜 개구리가 여름에 많이 우는지 설명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개구리 우네요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호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꽃과 나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 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0: 疾病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 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회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7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록현의 산사태와 토성류 재해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중공중앙교류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중공길림성교류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배치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주 집중정돈 사업 진척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 주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사업 진척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일생을 감회 깊게 돌이켜보고 강택민 동지가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바 아주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이 있습니다. 전조 각급 당위 당조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강택민 동지의 확고한 정치 신앙, 깊은 위민 정감,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혁신 정신, 원대한 안목의 전략 사유, 굳세고 과감하며 비범한 담력을 깊이 학습하면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 두뢰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더 확고하고도 자각적으로 분발 정진하며 더 효과적으로 연변의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일을 잘 해내 연변 도약 추월을 힘써 추동함으로써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 제시 기롱현 산사태와 토성류 재해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문제 향도, 위험의식,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1층 강화하며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여러 민족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질재해 우한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강대류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산사태, 토성류 등 각종 지질재해에 초점을 맞추고 우한지점 플러스 위험구역 이중통제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산홍수재해 위험지점과 지질재해 우한지점마다 경고표식을 설치하고 위험제거, 보강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산비탈을 깎아 집을 지은 곳, 절벽이나 비탈과 린접한 주택 등 고위험 지점의 안전 경계를 두드러지게 다잡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응급 대응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대응, 순찰 조사, 대중 이전, 긴급 구조, 물자 배치 등 전 사슬, 전 과정 처리 규범을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위성 원격 감지, 무인기, 자동화 감측 등 기술 경계 수단을 강화해 홍수 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주동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응급 구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고리의 구조 역량과 물자 배치를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장마철에 지도 간부가 일터에 나와 인솔하고 전담 인원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과 교류검사감찰기관에서는 중공중앙교류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길림성교류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포치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비상한 강도와 조치로 집중정돈 난관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중점 분야 정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경작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정돈 항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험 우환과 문제 단서를 1층 깊이 파헤치고 대중리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강력히 정돈하며 중점 업종과 분야의 고질적인 병폐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속치리를 단단히 다잡아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분명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겨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도 간부의 사건 책임제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대책을 견제해 해결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신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손을 떼지 말아야 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행위는 엄숙히 처리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 관건 일터를 예의주시하고 자금 흐름, 입찰, 공사 대상에 초점을 맞춰 리익 사슬을 깊이 파헤치고 문제 단서를 조사해 영향력이 있고 진성력이 있는 일련의 난제 사건, 고질 사건을 돌파해야 합니다. 제도 울타리를 더 촘촘하고 견고하게 짜야 합니다.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 과정의 박약고리를 깊이 찾아내고 제도 결여, 감독 관리 부재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해 정돈 사업이 집중 난관 돌파에서 상시화, 규범화, 장기 효과화로 전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사업 추진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0: 투쟁을 심화하려는 결심과 조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문 투쟁에서 과감히 나서고 난관 돌파에 능한 일련의 선진 전형을 깊이 발굴 선전 보도함으로써 전민이 알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국가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 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성주시 3급 공업 분야의 녹색 저탄소 전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계식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탄소 감축 효익 증대, 연계시 탄소 제로 근접 본보기 공장 참관 및 포장업종 공급 수요 협력 추진회의가 26일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회사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25개 공업기업의 생산, 기술, 환경보호, 구매 부문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선전 격려하는 동시에 포장기업과 전시, 중점 공업기업 간 생산 수요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하단 소통 장벽을 뚫어 현지 공급사설 협력 상생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참가 기업 대표들은 연변 아리랑 포장유한 책임회사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저탄소 진흥 생산 흐름선과 녹색 공급사슬 운영 모식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에서 지난해 180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태양광 발전 대상은 이미 정식 전력망에 연결돼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 대상의 연간 발전량은 81만 킬로와트시, 연간 발전 수익은 약 48만 6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생산형 전력의 근 40%가 녹색 태양광 에너지에서 공급되면서 이 기업은 연변 포장업종 녹색 전환의 선행자로 됐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 운영 총감독 뇌천우입니다. 우리는 저탄소 생산, 태양광 발전 등 면에서 쌓은 성숙된 실천 경험을 부가가치 봉사의 연장으로 삼아 상하단 협력 동반자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경험 공유와 상호 교류, 공동 진보를 통해 전 산업 사슬의 협동 탄소 감축과 품질 효율 향상에 조력하겠습니다. 저탄소 전문가팀에서는 또 참가 기업의 생산 실제에 비추어

0: 연기시에서는 공업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길림 연초 연길 담배 공장, 장백산 인쇄, 버드와이저 맥주 등 기업이 성급 녹색 공장 인정을 받았습니다. 연기시 공업 및 정보화국 1급 주임과원 리국철입니다. 향후 우리는 생산 수요 연결, 기업 방문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점 기업과 생산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예의주시하여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연결 봉사를 잘하겠습니다. 동시에 탄소 제로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시범 인솔 역할이 강한 일련의 녹색 제조 본보기 기업을 구축해 공업기업 녹색 저탄소 발전의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줌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과 각 현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제13회 길림성 주민문화시즌 연변주 계렬활동 가동식 및 제5회 전주 광장무 대회가 26일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 단계 선발을 거쳐 이날 전주 각 현시에서 온 13개 팀 근 500명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혼천시 문화관 광장무팀이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어 각 참가팀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라 힘찬 춤사위로 위대한 시대를 참여했습니다. 성주 무용 전문가들은 편성 창의, 완성도 등 여러 면에서 현장 채점을 했습니다. 최종 혼천시 문화관 군중예술단 광장무팀의 나의 당 나의 조국과 연계시 진학가도 청도 남천예술단의 즐거운 양거리 제5회 전주 광장무대회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1: 29일에 열리는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렬 경기 활용력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시 각 직능 부문에서는 재반 사업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기 관련 교통안전보장, 시정시설, 자원봉사 등 재반 준비 사업이 전면 완료돼 최상의 상태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재반 교통안전보장 사업을 착실히 했습니다. 교통관리대대에서는 경기 코스를 여러 번 답사하고 전문 안전보장과 응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전에 공식 경로를 통해 교통관제, 우회 통행, 주차 안내를 발포해 주민들의 시간대를 피해 출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중의 일상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활용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도시구역중대 지도원 리영환입니다. 경기 당일 전체 근무 민경과 경무 보조일꾼이 일터에서 경기 코스 봉쇄 통제, 차량 흐름 소통, 질서 관리 통제, 응급 처리 사업을 엄격히 하고 각종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며 돌발적인 도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엄격하고 실속있는 작품으로 경기 전 과정을 수호해 이번 변경 달리기가 안전하고 평온하며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활용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도시구역 인민거리, 활용거리, 룡흥거리 등 중점 도로 구간의 시정시설 정돈을 전개해 더 좋은 도시 환경으로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활용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행정판공실 주임 안풍위입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 횡단보도, 통행금지선, 방향화살표 등 교통표식선을 루계로 980평방미터 보충 도색하고 아스팔트도로 3,300평방미터를 보수했으며 인도 포장대리석 1,700평방미터를 보수했습니다. 정밀한 건설과 관리를 줄선으로 경계 순조로운 개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검사구역 당직, 출발점 안내와 종착점 인원 분산, 건강 달리기 및 즐겁게 달리기 참가자 등록 등 임무를 맡아 경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홍어택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교육국, 시 직속기관, 변경경제합작구 등 24개 단위와 사회 각계에서 자원봉사자 총 270명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분공이 전부 끝났고 부문별 전문 양성 사업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융아매체간 주리 뉴스입니다. 훈천 방천 풍경구 관광관리위원회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8월 28일부터 풍경구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풍경구의 입장권 판매 시간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동시에 개방하고 오후 5시부터 입장권 판매

0: 시간을 중지합니다. 이와 함께 풍경구 입장과 폐원 시간도 조정돼 매일 오후 5시 10분부터 관광객 입장을 중지하고 오후 6시에 정식 폐원합니다. 도나시 박물관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홍수재 영향으로 临시 닫았던 발해각 2층 전시관에 대한 청결 소독, 우환 조사, 시설 검수를 전면 완료하고 안전 개방 표준에 부합됨에 따라 8월 27일부터 정식 대외 개방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의 정상 개방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며 오후 3시 30분부터 관람객 입장을 중지합니다. 월요일은 정기 휴관하며 법정 명절은 례외입니다.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이 형성되는 관건기입니다.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근일 무인기 통일 방제 작업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연일 10여 명의 전문 조종수들이 약재를 가득 실은 무인기를 조종해 농경지 상공을 오가면서 살포 작업을 해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어리나 윤일이었습니다.
1: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결을 만들어 갑시다.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0: 고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기를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 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보통의 하루, 평범한 순간,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한테 주는 선물임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또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내일,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인간관계에 도움되는 조언들, 연애 스타일과 유전자의 관계, 등산 시 주의점, 모기에게 물린 후 정확한 처리 방법, 단백질이 많이 든 의외의 식품, 오이에서 쓴맛 나는 진짜 이유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함께 즐거운 시간 시작해볼까요?

인간관계를 잘 처리하는 방법은 현대에서만 중요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그들의 지혜로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조언들을 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충고하는 일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일 테니까요. 험담하는 이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분명 당신 험담도 하고 다닐 테니까요. 칭찬하는 이는 멀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필히 당신이 배울 점이 있을 테니까요. 불평하는 이와 약속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땐 부탁을 거절할 테니까요. 삶이 바쁜 이와 절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훗날 특별한 시간을 선물할 테니까요. 돈 못 버는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성공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나이 적은 이는 싫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잠재력은 당신보다 더 높을 테니까요. 떠나가는 이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행복한 모습만 바라볼 테니까요. 핑계 많은 이와 여행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위험에 빠지면 모른 채 할 테니까요. 허세 떠는 이와 함께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이용하려 할 테니까요. 실패당한 일을 아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큰 교훈을 얻어서 더 커갈 테니까요. 곤경당한 일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꼭 기억하고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요. 좋아하는 이와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분명히 다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추억은 소중할 테니까요. 끝으로 나태하지 마세요. 모든 이가 당신을 응원하고 성공하길 바라니까요. 네, 구절마다 잘 곱씹어 생각해보면 정말 큰 도리가 들어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한 번씩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오래 이어갈지 아니면 중간에 헤어질지는 성격이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이 사람의 행동과 성향에 영향을 주고 이런 특성이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 루스에바 요르겐신 연구팀은 유전적 특성과 연인,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소시오로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최대 규모 가족건강 연구 중 하나인 노르웨이 부모, 자녀,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수천 명의 유전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특정한 연애 유전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과 삶의 만족도, 흡연, 위험을 즐기는 성향 등 여러 특성과 관련된 수천 개의 유전 변이를 종합해 개인의 유전적 성향을 계산한 뒤 실제 관계 유지 여부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큰 유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관계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자녀를 비교적 늦게 갖는 성향과 관련된 유전적 특성도 관계 유지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흡연 성향이나 위험을 즐기는 성향과 관련된 유전적 특성이 높은 사람은 이별 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안하고 예민한 성향인 신경증이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오히려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조금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불안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주는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성장 환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같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자매도 함께 비교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유전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결과에서는 같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유전적 성향이 다른 형제자매는 관계 유지 가능성에도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전자의 영향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마다 관계가 오래가는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가운데 유전적 영향은 여성은 약 9%, 남성은 약 3%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유전자가 연애나 결혼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전자는 사람의 성향에 일부 영향을 줄 뿐이며 관계의 성패는 성장 과정과 생활 환경, 삶의 경험,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등산이라고 하면 맑은 공기와 시야가 확 트이는 전망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시간 선택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 전문가들은 일제히 오후 2시 이후에는 등산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오전에 등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서운 속도로 찾아오는 산속의 어둠, 산속은 해가 일찍 지는데 오후 2시에

출발하면 의외의 사고로 지체될 경우 쉽게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밤에는 산속에서 길을 잃기 쉽고 도시보다 훨씬 어두워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후는 산간 지역의 소나기와 급격한 기상 변화가 잦은 시간대입니다. 날씨가 10여 분 만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가 되면 사람의 활력은 오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체력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능한 오전에 출발하고 왕복 및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넉넉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전에 하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정식 관광지와 개발된 코스를 이용하고 미개방 지역이나 야산의 무단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물, 간식, 조명, 보온용품, 상비약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력에 맞게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기 참 귀찮죠. 모기가 출몰할 때는 생활 쓰레기와 주변의 각종 고이물을 제때 치우는 등 개인과 가정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기장을 사용하고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 모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경우에는 정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린 후 자꾸 긁지 않음으로써 피부가 손상돼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벼운 가려움증은 냉찜질을 통해 불편함을 완화하거나 비누물로 헹구어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이용해 모기의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심하면 로감석제를 발라 가려움을 멎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린이는 풍류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물질은 자극성이 강하여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린 후에는 냉찜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외용약들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사용 전 꼭 설명서를 잘 확인해 부작용을 체크한 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집안 곳곳에 벌레들이 있으면 골치가 아프죠. 특히 초파리와 모기, 개미 등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질수록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최근에는 화학 살충제 대신 천연향을 활용해 벌레를 쫓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계피로 벌레를 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에는 특유의 향을 내는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달콤하고 따뜻한 향으로 느껴지지만 일부 곤충에게는 강한 자극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계피 성분은 모기와 개미, 찐득이 등 여러 해충의 접근을 줄이는 천연 기피 소재로 연구되어 왔으며 일부 천연 방충 제품에도 활용됩니다. 계피가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집안에 대량으로 번식한 벌레를 제거하기보다는 실내 유입을 줄이고 특정 공간 접근을 억제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계피만 놓아둔다고 모든 벌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습기, 오염된 배수구 같은 벌레 서식 환경이 그대로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피는 생활환경 관리와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 스틱을 창틀이나 현관문 주변, 싱크대 근처, 음식물 쓰레기 보관 장소 등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망사 주머니나 면 주머니에 계피를 담아 걸어두는 방법도 널리 활용됩니다. 계피를 우린 물을 분무게 담아 베란다 창틀이나 방충망 주변에 가볍게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은 시간이 지

하면서 약해짐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새로 우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계피향은 비교적 강한 편이어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두통이나 코 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모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사용량에 신경 써야 합니다. 고양이는 특정 방향성 식물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거나 고농도로 사용하기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적당량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천연 계피제를 활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벌레가 좋아하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초파리는 과일 껍질이나 음료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만 있어도 빠르게 번식할 수 있으며 개미 역시 작은 음식 부스러기만 남아있어도 집안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은 즉시 처리하고 쓰레기통 뚜껑을 자주 닫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싱크대 배수구와 욕실 배수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습기가 많은 공간은 각종 곤충의 번식 장소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밤에는 불빛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커튼을 활용하는 것도 벌레 유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천연 계피제보다 중요한 것은 청결과 습도를 관리해 벌레가 머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중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할 때 닭가슴살만 먹으면 쉽게 질려 견제하기 바쁜데요. 닭가슴살을 제외하고 식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고단백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새우입니다. 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15.6g, 지방이 0.8g 들어있습니다. 셀리늄과 비타민 B12, 아스타잔틴도 풍부해 다이어트 중에도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로티노이드계 색소의 하나인 아스타잔틴은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뉴트리언츠 저널에는 아스타잔틴을 보충했을 때 근육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크레아틴 키나아제와 젖산 탈수소 효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됐습니다. 아스타잔틴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수분 유지나 탄력 개선 결과 콩을 섭취한 사람은 대조군에 비해 공복혈당, 인슐린 같은 혈당 지표가 효과적으로 개선됐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다만 콩을 과다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복부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피면서 식단에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명태 100g에는 약 1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 약 23g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명태의 미오신 성분은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명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근육량 유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65세 이상 여성에게 3개월간 명태살 4.5g이 들어간 음식을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참가자 모두 골격 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명태 섭취가 근육 감소를 예방하고 하지 근력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금이나 양념 사용을 줄이고 튀기는 조리법을 피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한입 배염은 오이에서 예상치 못한 쓴맛이 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선해 보이는데도 텁텁하고 거친 맛이 느껴지면 상한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쓴맛은 유독 꼭지 부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쓴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먹어도 괜찮을까요?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오이를 생으로 먹으면 수분을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오이에 풍부한 비타민C는 몸에 활력을 주고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이를 채 썰어 얼음을 띄워 새콤달콤한 냉국을 만들면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오이에서 쓴맛이 강하게 나면 입안이 텁텁해지고 입맛이 떨어집니다. 상한 것도 아닌데 쓴맛이 나는 이유는 바로 쿠쿠르비타신이 원인입니다. 쿠쿠르비타신은 밭과 식물인 오이, 호박, 멜론 등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꼭지 근처에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오이 끝부분이 더 쓰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쿠쿠르비타신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오이는 품종이 개량되면서 쓴맛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배될 때 햇빛이 강하거나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면 쿠쿠르비타신이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 더위가 심한 시기에

수확한 오이는 유난히 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양의 산도가 낮거나 건조함이 심해도 쓴맛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쓴맛이 나도 섭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맛에 민감하거나 불쾌할 정도로 쓴맛이 난다면 오이의 꼭지 부분을 넉넉하게 자르면 됩니다. 이후 소금에 절이거나 식초나 설탕 등으로 무치면 쓴맛이 더욱 중화됩니다. 한편 신선한 오이는 굵기가 일정하고 단단합니다. 지나치게 휘지 않고 탄력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오이가 무르거나 색이 노랗게 변했다면 신선도가 떨어진 것일 수 있고 지나치게 큰 오이는 씨가 많고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이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통증 부위로 알아보는 건강 적신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몸이 아래의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우선은 심장인데요. 왼쪽 가슴 부분이나 팔이 이유 없이 저리거나 아프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척추에도 통증이 반복된다면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폐와 횡경막인데요. 왼쪽 목 부위 또는 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기관지가 좋지 않다는 징후입니다. 마사지 치료사들은 해당 부위가 계속 아플 경우 호흡을 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간과 담낭인데요. 간이나 담낭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슴의 아랫부분이나 어깨 쪽이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오른쪽 목 부위가 뻣뻣하게 굳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위와 췌장입니다. 소화가 어렵거나 계속해서 아프다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급성 췌장염 환자의 50%가 해당 부위에 지속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꼽 주변의 통증은 소장에 염증이나 경련이 생겼다는 징후입니다. 증상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소화, 배변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맹장염은 수술을 통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지만 만약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부위가 심하게 아프다면 당장 병원으로 가길 바랍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갈비뼈 밑으로 모든 부위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잦은 수분 섭취와 적절한 하체 운동이 신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 방광은 물론 골반의 통증은 뇨도와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징후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염증으로 인해 소변을 볼 때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난소는 여성들이 꼭 신경 써야 할 부위입니다. 해당 부위가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든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난소암의 증상일 수도 있으니 서울이 하면 안 됩니다. 네, 신체 각 부위의 통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순간들을 늘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시간들이 모여서 찬란한 과거, 기적적인 현재, 그리고 확실한 미래가 됩니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새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학 동안 느슨했던 생활 리듬을 다시 학교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매번 이때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겁고 아이들도 낯선 긴장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하여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잔뜩 긴장이 된 주부님들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새학기를 맞아 아이에게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를 강조해주라고 합니다. 아래 이 다섯 가지 부탁을 다섯 가지 선물로 꾸리미를 만들어 우리 주부클럽 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할까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선물이 아이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심어주고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 따뜻한 오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바로 건강제일 체육단련 강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신체에는 모든 성장의 초석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강한 체력을 키워야 지식을 탐구하고 꿈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근시 저령화와 중증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판 근시방지 지침에 따르면요. 항경전기 아동부터 정기적인 시력검사와 안축길이 측정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특히 취약 전 0세부터 6세 사이에 굴건 기록을 작성해 아이 시력의 성장 경로를 추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근시 예방을 위해 매일 2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강조하는데요. 야외에서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시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무속재일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아이들은 성취감을 맛보고 친구들과 협동하는 법을 배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요. 주부님들께서는 이제 개학하면 매주 주말 아이와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등 가족 운동 시간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번째 선물입니다. 지식은 인생에 더 많은 가능성 선사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 배운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미래의 길 위에 고스란히 남는데요. 지식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죠.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방학 동안 쇼폼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장기간 무절제한 쇼폼 시청이 기억력 저하, 주의력 분산, 정서 불안정 등 인지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뇌 부패라고 부릅니다.

중남대학교 신경외과 전문가 리학군 교수는 오랜 시간 쇼폼을 보면 뇌를 자극해 자기 통제와 결정을 책임지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쇼폼 시청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고요. 기억 저장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일단 자신부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이의 하루 쇼폼 시청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대신 종이책 읽기, 야외 활동, 가족과의 대화로 여가 시간을 채워주시길 권합니다. 지식은 천천히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데요. 주부님들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쇼폼의 유혹에서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번째 선물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허용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죠. 모든 일들이 순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일시적인 성패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가짐인데요. 그런데 일부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학학습에서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수학장애라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는데요. 국제질병분류에서는 수학장애, 읽기장애, 쓰기장애 등을 모두 학습장애로 분류하는 신경발달성 장애로 봅니다.

청각장애의 특징으로는 숫자 감각이 약하고 숫자를 인식하거나 세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계산이 어렵고요. 추상적 개념 혹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공간적인 사고능력이 결여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학습장애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의 실패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숫자 감각이 낮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 물건 세기, 시계 읽기, 숫자 장식 활용 등 게임 형태의 학습을 추천하는데요. 공간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은 7교판, 퍼즐, 블록 쌓기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부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아이에게 실패를 허용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넌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때 그 끈기가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번째 선물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라고 하는데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담담하게 마주하고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는 것이죠. 새학기가 다가오면 많은 아이들이 개학 불안을 경험합니다. 주의력 부족, 기억력 감퇴, 감정 저하, 불안과 초조 등으로 나타나고요. 일부는 복통, 두통, 구토 등 신체적인 반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이 아이 몸에 병이 난 것도 또 게으름 때문도 아닌 불안한 감정으로 인한 신체적인 반응이라고 설명을 하죠.

영양불안은 식사와 수면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밥을 먹고 싶지 않아 하거나 밤새 잠을 자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자해 같은 극단적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부모님께 안정, 유도, 내려놓음 이 세 가지 비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안종입니다. 계약 일주일 전부터 하루 15분 내지 30분씩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생체 리듬을 서서히 학교 모드로 전환하세요. 둘째는 유도입니다.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비판하지 말고 왜 학교에 가기 싫은지 그 이유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겁니다. 셋째는 내려놓음인데요. 아이가 스스로 책가방을 정리하고 학용품을 고르게 하며 내 계약은 내가 만든다는 주체성을 키워주세요. 네, 주부님들의 평온한 마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다섯 번째 선물입니다. 언제나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하는데요. 남을 도울 때는 린색하지 말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정작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법은 점점 서툴어가고 있어요. 주부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 배우거든요. 또한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아이의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먼저 나는 내 생각이 정말 궁금해 라고 표현하고 귀로만 듣지 말고 눈을 맞추며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으로 자란 아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새학기를 맞아 주부님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했으면 하는 다섯 가지 선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건강 제일, 체육 단련 강화하기, 지식은 인생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함을 깨닫기, 너 자신의 실패를 허용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기, 그리고 언제나 고마움을 알고 착한 사람이 되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부님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경력 아니에요. 아이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내정표입니다. 우리 가족의 자녀들마다 용기와 사랑을 품고 새학기에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랄게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믿음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이 다섯 가지 선물 중 한 가지라도 진심을 담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였습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촌이,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8월도 어느새 거의 끝나갑니다. 살같이 흐르는 세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살아온 시간은 없었나요? 문득 들여다본 거울 속엔 조금 지친 자신의 모습이 비출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자려왔다고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무거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씩 천천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한 모습보다는 자신을 위해 먼저 웃어주면서 오늘도 일상의 작은 행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0: 오늘은 요시화의 글, 엄마의 김치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퇴근을 앞둔 시간, 병동은 고요에 잠겨있다.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길게 드리웠고 그 빗줄기 사이로 작은 먼지 한 점이 조용히 춤추듯 떠다니고 있다. 그때 불현듯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떴다. 예, 아직 퇴근 전이지? 잠깐 들려도 되겠니? 조심스러운 엄마의 말투였다. 이 시간에 차서 오겠다는 건 십중팔구 몸이 편찮은 토였다. 그러면서도 딸한테 누가 될까 망설이며 전화를 한 게 분명했다. 통화가 끝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아마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전화를 거신 모양이었다. 바로 앞까지 오셨으면 그냥 들어오시지 웬 전화를. 나는 혼자 주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엄마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다. 왼쪽으로 몸을 자꾸 기울이는 것이 이상했다. 걸음걸이가 왜래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나의 물음에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가디건 단추를 풀었다. 그런데 웬걸. 왼쪽 어깨부터 목덜미, 등까지 시퍼렇게 멍든 부항 자국으로 가득했다.
1: 어제부터 아팠는데 부항을 뜨고 안마를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
0: 엄마는 내 눈치를 보며 띄엄띄엄 말을 이어가시는데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혼자 수습하려다 들킨 아이 같았다. 나는 급히 가까운 의사한테 연락했지만 이미 퇴근한 뒤라 하는 수 없이 그날 밤은 진통제로 버티기로 했다. 다음날 출근길에 엄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엄마가 계신 진료실로 올라갔다. 엄마는 이미 진료를 마친 상태였다. 의사는 나를 들으라는 듯 엄마 연세에 무거운 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엄마의 오랜 고질병인 경추통증으로만 생각했었다.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전혀

일으켜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표정을 본 의사는 눈치를 챘는지 엄마가 김치독을 옮기다 어깨 신경을 다치셨다고 설명해 주었다. 김치독이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왜 이런 얘기를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야 하는지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어느덧 내 시선을 피해 창밖으로 눈길을 돌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계셨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엄마의 은빛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그 불안한 마음을 헤아릴 틈도 없이 화만 잔뜩 치밀어 올랐다. 엄마! 내 목소리가 진료실에 작게 퍼졌다. 엄마는 놀란 듯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금세 고개를 숙여버렸다. 대체 왜 그 김치독을 아직도 못 버리고 사고까지 치신 거예요? 김치는 이제 그만하랬잖아요. 상해에서 병원까지 오시면 그 치료비로 1년치 김치를 사먹고도 남아요.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고 아픈데요. 화가 나니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엄마의 아픔이 내 가슴을 찢었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날이상 원망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엄마를 나무라고 말았다. 엄마가 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는 건 아니다. 워낙 내 입맛이 까다로워 가게에서 파는 김치를 잘 먹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걸 모를 리 없다만.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엄마는 분주히 시장을 오갔다. 배추를 고를 때도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만져보며 단단한 것으로 골랐고 양념을 버무릴 때도 여러 재료들을 잘 어우러지도록 손목이 아프게 주걱을 돌렸다. 그렇게 담근 김치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배추, 영채, 마늘, 파까지 7~8가지는 좋게 되었다. 아파트에 김치움이 없는지라 배추김치는 냉장고에 넣는다 치고 나머지 김치들은 전부 베란다부터 복도까지 기다랗게 줄을 세워두었다. 겨울이면 줄 지은 김치뚝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봄이면 김치뚝 표면에 물기가 번졌다. 김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는 나는 매는 엄마를 말렸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엄마는 매년 같은 대담만 반복하셨다. 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슴 한켠에 찔리듯 뜨끔했다. 살기 어렵던 그 시절 엄마는 매끼마다 다른 김치를 밥상에 올리며 내가 밥맛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다.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부엌에 계셨다. 가을이면 엄마는 직접 햇볕에 말린 고추로 김치 양념을 해두었다가 추운 겨울에도 빨간 고무 장갑을 끼고 배추를 씻어 김치를 담그곤 했다. 그때의 근검절약이 몸에 밴 탓에 지금도 여러 가지 반찬들을 직접 만들어 놓으신다. 가끔 내가 고기나 색다른 반찬을 사다 드리면 은근히 반가워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한 번도 사는 일이 없다. 엄마의 밥상에 늘 국과 김치뿐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은 꼭 만들어 나한테 가져다 준다. 가끔은 김치 국물이 새어나와 내 가방을 적시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두들거리기에 바빴다. 그 두들거림이 얼마나 엄마를 조바심나게 했을까.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본 영상이 떠오른다. 왜서 부모님들은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저축이 없느냐는 질문에 달린 답글이 인상적이었다. 부모님은 배고프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시지만 우리는 귀찮다는 이유로 식당에 가거나 배달을 시켜 끼니를 해결한다. 부모님은 목마르면 물을 마시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음료수나 커피로 대신한다. 아이스크림 하나에 20원이라는 말에 부모님은 혀를 내두드리지만 우리는 왜 비싼지 궁금해서라도 먹어봐야 한다. 계절이 바뀌어도 부모님은 수십 년 전 입던 옷을 돌려입지만 우리는 유행을 따라 새 옷을 산다. 우리가 입지 않은 옷들이 부모님 옷장으로 건너가기에 그들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이상한 스타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입으신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힘들었던 그 길을 자식들이 다시 걷지 않기를 바라서다. 이 시각 엄마를 떠올리니 그 말의 의미가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딸을 위해 고된 헌신을 하고도 죄라도 지은 듯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 마음. 내 고가운 행실이 엄마를 죄인으로 만든 것이다. 주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가끔씩 나는

0: 아직도 철없는 딸이었다. 그렇게 모진 잔소리를 듣고도 엄마는 집으로 가면서 나지막히 말씀하셨다.
1: 전번에 삼촌네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보니 너 파김치에만 젓가락이 가더라.
0: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1: 그래서 아침에 실파를 좀 사다가 파김치를 담그려고 했는데 어떡하냐?
0: 사실 나는 그날 내가 어떤 반찬에 젓가락이 더 갔는지 기억도 없다. 그리고 삼촌의 밥상에 어떤 반찬이 올랐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러나 엄마는 그걸 보고 다 기억하셨다.
1: 엄마,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요. 제발 급하, 그냥 버려요.
0: 그런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슴에 몸만 박다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긴 복도를 향해 어정어정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왼쪽 어깨를 각별히 아끼는 탓인지 걸음걸이가 매우 힘겨워 보였다. 퇴근 후 엄마 집에 들렸더니 현관에서부터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로 파김치 냄새였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김치도 뚜껑을 열어보니 파란 실파 김치가 곱게 누워있었다.
1: 하루만 더 익혔다가 먹어라.
0: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지난 날이 떠올랐다. 나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파김치를 좋아했다. 밥상에 파김치가 없으면 시큰둥했고 김치가 씌어지면 투정을 부렸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다음에 꼭 새김치 담급게 라며 달래곤 했다. 그 다음이 지금까지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실파를 깨끗이 다듬어 씻고 양념을 버무렸을 엄마를 생각하니 울컥해지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와중에도 하루 더 익혀 먹으라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나는 김치떡을 열어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다. 새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볼을 적셨다. 며칠 뒤에 다시 엄마 집으로 갔다. 베란다 한켠에는 의연히 크고 작은 독들이 옹기종기 놓여있었다. 엄마의 손때가 무대는 통마대는 해마다 반복됐던 김장의 기억들이 생생히 살아있었다. 그때마다 엄마가 흘린 땀, 시린 손가락, 거칠게 쉬었을 숨소리. 그 속에서 늘 나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배어있었다. 이제는 김치떡을 버리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 그건 엄마의 사랑을 버리라는 말과 다름없으니까. 어쩌면 엄마의 김치떡이 내 아이한테까지 물려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 김치떡을 꼭 안고 그 안에 사랑과 효도를 꽉 채워 넣어야겠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가야겠다. 그날 밤 나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파김치 너무 맛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엄마의 석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는 더 맛있게 담가줄게.
0: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엄마가 나지막하게 말씀했다.
1: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그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0: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숨소리에 모든 신경을 도사렸다. 엄마의 숨결은 가늘고 길게 이어지며 이른을 넘어선 세월이 내는 고요한 소리였다. 나 또한 그 숨결을 따라 함께 숨쉬고 있음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라는 말 속에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숨길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자식의 마음 또한 감동으로 다가오죠. 소중한 사람의 숨결에 스며는 사랑과 관심. 오늘은 그런 소중함을 놓치지 않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 555번입니다. 네,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추관, 복사삼 이런 진기, 희귀약재 조합으로 된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의 OTC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과 근본에서 치료가를 거두게 되어 있으면서 그 특점 자체는 효과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할 정도로서 효과가 이렇게 빠르니까 자기 생각한테는 치료 끝이 아닌가. 그런데 치료는 료정을 따라서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개 료정은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본 제품을 드셔서 기본 심장병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면서 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서 다른 부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이 공농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경락은 폐경락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심폐리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왕왕 많이 범하는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폐리 심한 구체 증상은 무엇인가?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정 증상에 관한 한계 학설입니다. 체계적인 이론 체계자 림상 표현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심폐리 심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이런 점을 범하게 되어 있죠.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리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지켜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증상이 많이 심장병 환자들한테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는 심장병 환자가 기침을 잘하고 가래가 성합니다. 이거 지켜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호흡계통의 문제로만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심 폐열이 심하기 때문에 심장 치료를 동반하지 않으면 단순 호흡기통의 문제만 가지고서는 임신은 해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다시피 입이 마르게 되면 내가 당뇨병인가 소갈증인가 그리고 입이 많이 쓰게 되면 내 단순 담낭에 이상이 있는가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진한 냄새가 납니다. 진한 냄새가 나게 되면 이게 내 구강 청소에 문제가 있는가 위에 문제 있는가 이럴 수 있는데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심폐열이 심한 상술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치료 가격은 넉 달러 되어 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때면 한 달 반 자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무료로 받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넉 달 복용할 수 있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후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초원 청심환 같은 이런 제품은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며 기본 생명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청심환은 심장이 좀 좋지 않아서 안고 듣고서는 전 청심환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 넉 달 넘어 먹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2: 예. 그러니까 뭐 한 저 두 달 전부터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1: 예.
2: 심율이 빠르고 그다음에 신조 로냉증 신조통도 있었어요.
1: 아, 협심증입니다. 예, 맞습니다.
2: 예, 협심증이라 하는 조선말로.
1: 예.
2: 예, 그러던 게 요즘 말이 나사지고서는 그 저 신조통이 나사지니까 내 우선은 전화기 잠도 잘 잔다. 신자의 아이 아픈.
1: 아, 그럼요.
2: 예, 그전에 돌아놓기도 그런데, 바쁠 때가.
1: 예, 예, 예.
2: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면 내, 그, 요지간에 활동이 좋을 적에 또, 아홉 가구 주문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2: 예, 그냥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1: 아, 그럼 잘 기억하셨네요. 예.
2: 예.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 청심환은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1년 넘어 잘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많이 좋아지고 이 특히 입이 고쳐가던 게 그게 옛날이니까 다른 것보다도 중 차던 것보다도 그게 앤 좋습니다. 무슨가 모두 그저 냄새 나고 예, 무슨가 먹을 생각도 차 없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거기다가 이빨이 아파가 야 눈물이 아이 나고 고통스럽대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예.
3: 내가 이래 놓거나 얘 좋아지니까 우리 이모가 또 얘 나 이번에 감기 온 게 얘 독감을 걸린 게 지네 홀떡홀떡하고 얘 그저 하고 숨 쉬지 못해서 그저 눈물로 세월 보낸다. 그래 이런 예. 사람은 어떤 거 안에서 앉는 것도 꼼짝 못하고 걷는 것도 병전한 걸음 걷는 것도 얘 홀떡홀떡하고 아무리 내처럼 얘 심장이 나빠서 그런 것 같더랍니다. 모재 비료도 못 눕는답니다.
1: 애들
3: 자기도 못 눕고
1: 지금 연세가 어느 계단에 계세요?
3: 80이 넘었습니다.
1: 아, 그러게 되면 전형적인 심장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빨리 시작하게 되면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 숨이 헐떡거리고 맥이 없어 걸지 못하고 이런 증상이 자연적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빨리 오늘이라도 시작하라 하시오.
3: 예, 그랬네. 빨리 전화하느라 오늘 전화드렸어요.
1: 그렇게 하시오. 예, 어제는 예, 잘 열심히 견제하며 기본으로 맥이 나고 숨이 차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진짜 수고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4: 네, 그러니까 저는 방심하는 거 끝나는 건 너무 매력 없어서 숨이 차고 매력 없어서 이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1: 그래요.
4: 한번 그런 야, 어째 이렇게 바빠니? 야, 약은 먹어봐라. 그래 먹어보겠지. 어서 먹어서 이제 난 섰다 그래야 된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그러니까 지금 맥이 난다. 주로 이제 다리 맥이 용신난다. 예, 걸어다니기.
1: 그렇죠. 예, 심장에서 신경 말쳐 발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영양 공급이 따라가는데 다리가 맥이 있을 수밖에요. 예.
4: 그래서 이제 매 계속 있으니까 지금 나 심장통이 심했습니다.
1: 그래요? 예.
4: 예, 심장통 어찌 온몸이 막 억울하던 밤이 났대요.
1: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 예.
4: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증상도 없어지고 내 지금 그 좁게 있으니까 밭에 가서

0: 보셔야 됩니다.
1: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창문 열 수밖에요. 그렇죠.
0: 네, 숨이 차세요. 그런 게 이번에 날씨 흐린 날에 또는 오늘 오늘에 모르는 아이 열어놨구나.
1: 그 정도예요.
0: 예, 그중에서 지금 다 오셔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가.
1: 이 제품 자체는 기버전은 몇십 년 동안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해내서 제 생명 새로운 건강을 찾았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기록을 참고, 예, 정말 소화가 안 됐습니다. 계속 소화해도 입에서 냄새 나고, 가래도 많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어 그런지, 내주도 전에, 뭐, 이 약 먹기 전에 아무 약도 안 쓴데, 지금, 그, 소화도 잘 되고, 입에서도 냄새 안 나고, 내 지금, 비유해 했는데, 이 약을 먹어 그런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1: 바로 그렇습니다. 소화 잘 되는 건, 심장병 자체가, 직접 소화공능 장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 위 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소화가 되지 않은 내리 깨지 못하고 계속 위 안에 그득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화공능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 맥이 떨어지고 발끝이 시리고 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래서 내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이제 한 석달 먹은 게 이래가 지금 떠나서 지금 너무 좋아하시지 않고 지금 이제 그 활동들 좋은 활동이 제가 저를 아홉과 더 살려고 그랬어요.
1: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저기 좋은 척지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나는 신조에 좋지 못해서 저녁 이게 다 뭐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예.
3: 근데 이것은 가면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
1: 예, 예. 깊은 잠 좀 쉴 수 있게.
3: 심률도 100이 넘던 게인데 지금 심률도 80으로 정상이 됐어.
1: 아이고, 너무 리상적인 심률로 오셨네. 예.
3: 그 다음에 내 면자 가슴이 아프고 뒷단당에 기어든 것도 많이 났고요.
1: 예.
3: 약간 이해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층계를 오르내릴 중에도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이것은 간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장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지. 나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료정을 따라서 견지하시게 되면 노년에 들어서서 제일 큰 문제가 심장병으로서 100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됐는데 심장병 네. 치료하니까 이제 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종합적으로 여기저기가 다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이 점을 굳게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료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2: 네.
1: 예, 안녕하세요.
4: 네, 그 집에 로인이 좋은 정신만 잡수는데 몸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아홉통 더 배달해달라고.
1: 아, 그래요? 예예. 예. 자녀분들이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본 제품을 이렇게 그 사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 가운데 몇 가지로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부정맥,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률이 1분에 60부터 100 차까지는 정상 범위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60차 벗어지면 다 정상, 아주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허 범위가 60부터 100차라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100, 20, 30차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주 위험한 심률입니다. 어떤 분들은 40m 가까워 금방 40차를 벗어난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는 위험한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운동원들은 50m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운동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에 그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콱, 콕, 콕, 우리는 콕콕콕콕콕 이렇게 하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운동원들은 한 번에 나가는 게 많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률이 50m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행계에 들어서 중논행계에 들어서서는 기본으로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60차 밑으로는 어느 순간에 40m 떨어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벌써 90차가 60부터 100차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90차가 벗어질 때게 되면 가슴이 좀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균 심률을 이야기한 그 자음엔 됩니다.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느끼다시피 왼쪽 앞가슴에 심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파나는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자가진단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걸까지 아파납니다. 이게 바로 협심증, 신조통이 반사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두어서 협심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룩골이 아픈가? 때때로는 룩골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서는 룩골신경통이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기술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 70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협심증이 일종 구체 증상이 심장은 룩골이 싸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심근경색 세 번째는 신지경스러하게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로 놓고 말하면 100분제 40 내지 70 막힌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막혀도 100분제 40이 막힌 걸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70까지 그 중도로 막혔다 하는데 우리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제일 낮아서 40% 막혔을 때입니다. 보통 4, 50, 60, 70 이때고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증상, 가슴이 침침하네, 뭐 자기 힘들어지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심률을 고르지 않네.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이제 오늘 0으로부터 1, 2 이렇게 올라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절반 그 이상으로 막혔을 때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내지 92 좌우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100%를 중하게 막혔다 하지 않은가? 100%는 100%로 따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막히게 되면 주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카이슝은 가슴을 가르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중하게 막힌 경우를 하게 되면 100분제 70 내지 90 이 정도 막혔다 하면 병원에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실려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서 주자를 먼저 구급하는 방법 해야 되니까 그 어느 부분이 심장 관상동맥은 왕자형으로 심장 근육 안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왕자형으로 배치된 관상동맥이 어느 부분이 막히게 되면 어느 심장 근육의 부분에는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자를 하라 하게 주자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오해 가운데는 주자를 하면 심장병 치료의 끝 어서는 내가 심장병 치료에서는 시름 넣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심장 주자를 하게 되면 평생 약을 드시는 약이 5가지 내지 7가지를 병원에서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하게 되면 이 약 부담도 쉽지 않죠. 방법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때문에 주자를 했는데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가? 내가 막힌 그 딱 부분만 거기다 금속구물을 이어서 늙어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상동맥에는 금속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주자를 하신 분들은 MRI 같은 거 절대 못합니다.
물론 심장뿐만 아니라 내 신체의 어느 부위에 뭐 철사가 들어갔다 하게 되면

0: MRI 같은 걸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RI 하는 거는 허수공전해서 MRI 하는 것은 기술은 뭐 심장병 치료에서의 끝, 이게 절대 아닙니다. 좋기는 뭐 저자까지 가지 않도록 보수료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사람이 살을 다 보게 되면 넘어져 질상해서 거기 철사를 받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MRI 같은 거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초음 청심환이다. 평소에 벌써 50대 초반,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보조 제품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이 기본으로서 정상적으로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한 알 100mg짜리, 혹은 그게 좀 민감한 분들 가운데서는 아타바 타등이라든지 루시바 타등 가운데서 그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Q10 오메가3, 이거는 뭐 20년 30년 그보다 더 긴 시간도 문제없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혈압이 정상, 그리고 모든 공능이, 심장 공능이 정상, 이렇게 되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초음 청심환은 실험 놓고 복용하시면 기타 부작용이 없게 되어 있고 후유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토파 타등, 루시바 타등이 가운데는 뭐 깡구이 높아지거나 성구이 높아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지창하는 거는 아스피린 장용편 100mg짜리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나는 위가 안 좋은데,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 1시간 전에 복용하며 장도에서 용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기본으로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심장병 증상은 기본으로 해결받게 되었는데요. 비만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을 부르기 쉽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뇨하고 심장병은 아주 친척입니다. 사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심장병을 기본으로 쉽게 범하게 되어 있고, 갑상선 기능 항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항진이 있는 분들은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분비합니다. 목 밑에 나비 모양으로 된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호르몬이라면 격소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 격소라면 깜짝 놀랐는데, 이 격소는 우리 몸의 전반 대사 평형을 일으키는데, 면역계통을 개선해주는데 너무너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런 그 물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분비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분비하면 마지막에 눈방울이 튀어나오거나 목이 부어나거나, 이건 갑상선 기능 항진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면 너무 적게 분비하게 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기억이 잘 안 되고 맥이 떨어지고 자기만 하고 뚱뚱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갑상선하고 심장병은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기 바라면서, 특히 지금 백분제 92가 심장병이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을 쓰시고 적재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은 고혈압약을 끊었다, 가지수를 줄였다, 기본 뭐 차수를 줄였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심장병은 정상으로 수축이완, 수축이완, 심장근육이 이 정도를 하게 되어 있다면 바로 그 과정이 고혈압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그게 정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다음 수축이완 하지 못할 때,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고혈압약을 대체하는 이런 제품으로까지 어떤 분들한테는 사용되게 되어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고관절 상해서 뭐 운동하다가 어쩌다가 걸다 넘어져서 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전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수혜를 요구합니다. 수혜를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가 하면, 지금 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충분한 혈액이 있어야 혈액을 따라서 면역계통 개선을 하면서 빨리 암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래서 병원에서 권하는 것은 바로 수혜를 권하는데, 혈액이 생명주기는 뭐 제일 길은 120일 그리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가운데서 백혈구 혈소판은 8일 내지 11일 밖에 되지 않거든요. 적혈구만 120일인데 무엇 때문에 수혈을 필요하는가. 그때 당시에는 이 혈액이 꼭 면역계통을 개선하는 데는 보충이 되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청단백 도타이라는 거 이거 견제해서 복용하세요. 그러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를 뜨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손을 뜨는 데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 질병 초기에 혹은 간질병이 있는 분들 많게는 심장병으로서 손을 떠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뭘 드시면 되는가? 백자 양시환을 함께 드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현에 들어서서는 청단백 도타에 백자 양시환 같은 것은 손을 떠는 분들이 같이 견제하시는 것을 적절히 권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한개 치료 과정은 넉 달로 되어 있으니까 치료 과정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것을 기본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2: 라디오 극장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8번째 시간입니다.

0: 조각다른 어느새 구름 속을 빠져나왔다. 안녕한 물은 은빛으로 반짝이었고 길가의 나무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채 서 있었다. 오랜 행군에 지친 몸으로 폭격에 부서진 마음을 지나는 길이지만은 그것마저 대낮에 비하면은 멋지게 보이는 밤이었다. 자정이 넘자 대오에는 조우는 사람이 더 늘었다. 밤이 깊을수록 제대로 눈을 뜨고 있는 전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말머리를 나란히 한 채 걷는 두 사람은 바로 모태똥과 주덕이었다. 짙은 사천 사투리와 호남 사투리가 끊이지 않고 우갔다. 정사령, 당신이 언제 이 길을 걸은 적 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13년 전 일이지요. 그때 운남의 작은 황제 당계요가 군명으로 다시 쳐들어왔거든요. 나는 황급히 도망을 쳤어요. 숨가쁜 순간이었지요. 내가 작은 배에 앉아 금생강을 건너자마자 기병들이 강가로 뒤쫓아왔는데 강을 채 건너지 못한 여섯 사람이 다 죽었어요. 림중이 한밤에 달아나는 격이로군. 뭐 림중이 야밤 도주보다 더 굉장했지요.
0: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1: 그때는 이 길이 그렇게 좋았나요?
2: 좋을 리가 없지요. 높은 산과 밀린 분이라 산적들이 많았어요.
1: 그럼 대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2: 다행히 마음 좋은 농림호구를 만나는데 가로회 형제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데려다 줬어요. 내가 고마워서 아끼는 말 한 필이랑 권총을 주었더니 나중에 그걸 아내한테 다시 보내왔더군요. 군벌의 견주면은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1: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열세나 지나서 다시 이 길을 그리려고는 생각 못했겠지요. 어쨌거나 당신이 우리 홍군의 길잡이가 된 셈이로군요. 그래요. 정말 생각 바뀌지요. 그 사이 자그만 마을을 지났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었다. 이족들이 사는 땅은 아직 멀었습니까? 멀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면령에 도착할 것 같은데 거길 지나 조금만 더 가면 이족 지역이에요. 총사령, 석달계가 대도하에서 왜 전멸했는지 깊이 연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족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 것도 원인이 아닙니까? 연구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은 사천에 있을 때 자료는 좀 봤어요. 뭐 자료에서는 석달계가 제발로 궁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전멸하지 않았을 테고 궁지에 들어갔다 해도 이족 병사들이 사방에서 조여오지만은 않았더라면은 전멸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석달계도 자수설에서 즈타라는 곳에 이르러 병사들과 오랑캐에게 패했다고 적었으니까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태평군의 처지가 상당히 위험했지요. 청나라 군대가 이족 도사들을 싹 매수했거든요. 그들이 각 민족들을 부추겨서 마을을 비우고 들판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바람에 태평군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죄다 도망을 가서 어디 가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태평군은 하는 수 없이 풀뿌리를 캐먹고 말을 잡아먹어야 했는데 이질이 발병을 해서 군대가 그만 전투력을 잃고 말았지요. 그때 서쪽에 있던 이적토사 왕응원이 노종교로 가는 길을 막고 태평군 수천 명을 죽였어요. 동남쪽의 토사 령승은 늦은 밤 만산을 점령하고 태평군을 좁은 협곡에 몰아넣고 공격을 했지요. 태평군은 그 길로 전멸을 했어요. 석달계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아마 잘못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별 대책이 없었겠지요. 석달계가 왕응원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길을 내주면 백금천냥에 좋은 말 두피를 주고 안 내주면은 개고 달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헌데 그때는 그게 아무 위협도 안 되는 말이었지요. 두 사람은 모두 생각에 잠긴 듯 하였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모 대통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교훈이 크군요. 우리는 고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곳 한족 통치자들은 졸고 소수민족들한테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숱한 세금을 더 안기고 사람들 제멋대로 죽이고 인질을 잡아 감옥에 가뒀으니까요. 우리 홍군은 이제 이곳에 막 들어서는 참인데 우리가 어떤 군대인가를 무슨 방법으로 잘 알려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 외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도를 건너려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면령을 거쳐 대량산 이족구역에서 안순장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월서를 거쳐 대수보로 가는 길이죠. 주력부대가 어느 길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연재, 당신이 말해봐요. 나는 총사령의 생각이 궁금하다니까요. 대수보로 강을 건너 부림에 이르면 거긴 성도로 통하는 큰 길이 있으니 걷기는 좋겠지. 하지만 양삼의 부대가 지금 여기로 오고 있고 병력이 비교적 두터워요. 게다가 적들은 우리가 그 길로 올 거라고 짐작하고 있을 테고요. 면령을 거쳐 안순장으로 가려면은 오솔길을 지나야 하는데 바로 석달계의 주력부대가 갔던 길이죠. 그곳은 류문휘의 병력이 적은 편이라 우리한테 유리하지만은 이족 지역을 지나야 해요. 만약 우리가 이족들을 잘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안순장으로 가는 게 낫겠지요. 나도
안순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수보 쪽은 거짓 진군 방향으로 삼되 제법 그럴듯하게 해야 합니다. 이족들이 사는 땅을 지날 때에는 계획을 곰곰이 세워서 구호를 잘 정해야겠죠. 정책을 집행을 하고 규례를 지키는데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감옥 얘기는 뭐고 인질 얘기는 또 뭡니까? 그거 한족 관리가 오면은 이족 가문에 어른을 잡아가두고 자손들을 차례로 감옥에서 지내게 했다더군요. 이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부대 들어 감옥문을 열고 같이 있는 이족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해야겠네요. 몇 명이는 이족들이 있겠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이족, 한족이 뒤섞여 사는 지역이니까요. 좋아요. 그곳에 이르면은 이족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드려야겠군요. 그 사람들이 술을 좋아한다던데 정말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술도 같이 마시면 좋겠군요. 갑자기 대우에서 커다란 외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불이다! 불이다! 큰 불이다! 모태똥과 주덕이 고개를 들고 보니 멀리 지평선에서 불길이 훨훨 타오르며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졸면서 걷던 사람들도 눈을 부스스 뜨고 수군거리었다. 주덕이 작전부장을 찾아 물으려는데 설풍이 앞에서 달려왔다. 모태똥과 주덕은 말에서 내렸었다. 저기가 어디지? 서장인가? 주덕이 서북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맞습니다. 적들이 성문 가까이서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불이 난 거죠? 설풍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안 그래도 정찰병을 보내는데 방금 돌아왔습니다. 저 변방사령 류원장과 려장 류원종의 지시랍니다. 놈들은 홍군이 성벽에 접근할까봐 서쪽 문에 불을 지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역 유지들을 모아서 회의를 열고는 누군가 불을 질러달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리고 나서야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답니다. 그 불 때문에 3리나 되는 번화한 거리가 불탔다. 또 불을 피해 성 밖으로 나간 백성들을 성 안으로 다시 못 들어오게 막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성 밖 빈터에서 묵고 잔다고 하였다. 모태똥이 물었다. 여기서 서창에 얼마나 멀지요? 30미쯤 됩니다. 백성들이 그러는데 적들이 이래저래 걱정이 많답니다. 불 내기 전에는 우리가 성을 공격할까봐 겁을 먹더니 이제는 우리가 아니요. 주덕이 혀를 찼다. 주덕과 모태똥은 다시 말이 올라 계속 대우를 따라 걸었다. 조총사님께서는 운남 군벌에 대해 잘 알겠네요. 물론이죠. 우리는 귀주에서 유상하고 싸웠지요. 양삼이랑도 맞붙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양삼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삼의 군대에서 당대표를 지냈으니 당신만큼 양삼을 잘 아는 사람도 드물 텐데요. 양삼은 투기꾼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놈인데 변덕스럽기가 크지 없지요. 오패부랑 가까운 사이였는데 북벌군이 무안에 들이닥칠 무렵에 오패부가 위험해지니까 여기저기 사람을 보내 자기는 혁명을 지지한다고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북벌군 본부에서는 그를 국민혁명군 20군 군장으로 임명을 하고 나를 당대표로 보냈지요. 하지만 내가 만연에 도착을 해 나의 위임장이며 관직 증명서 원본을 넘겨주었는데도 안 받았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자꾸 취임을 미루더라고요. 내가 화가 나서 정치 간부들 데리고 떠나버리게 되니까 곧장 북양군벌이랑 손을 잡고 무한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때 양삼이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허겁지겁 만인으로 도망쳐 나와서야 사람을 무안에 보내 나를 데려오고 군장으로 취임한다고 공개전보를 쳤어요. 놈은 온 거리며

골목에 혁명을 지지하는 표를 잔뜩 써붙이고 사천 동부에는 17개의 현에다가 청천 100기를 만들라고 했지요. 그래놓고 또 오페부한테는 지금 역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부를 보내다니깐요. 그런데 거길 어떻게 떠나게 됐습니까? 그 뒤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 늘 경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양삼의 한 참모한테서 놈이 오페부가 보낸 사람이랑 짜고 나하고 정치 간부들 모두 죽인 다음 다시 무안으로 진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견학단을 꾸린다는 핑계를 대고 정치 간부들 데리고 빠져나왔죠. 양삼은 원래 운남 군대가 아닙니까? 어떻게 사천 군대가 됐답니까? 아니, 양삼은 본디 사천 사람이에요. 사천 군대였는데 운남 군대랑 싸우다가 사로잡혔지요. 하루는 운남 군대 여장 황육성이 포로용을 둘러보다가 포로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 군관이 있으면은 앞으로 다섯 걸음 나오라 라고 했대요. 포로들은 겁에 질려 나서는 놈이 없었지요. 하지만은 양삼이 척척척 다섯 걸음을 나서면서 보고 드립니다. 사령관님, 저는 소좌 영장 양삼입니다 라고 했대요. 양삼이 목소리 힘이 있고 두려워 떠는 빛이 없으니까 황육상의 마음에 드러나 봐요. 자기 밑에 두고 참모장을 시켰지요. 나중에 사천군대 뇌심이가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로즈를 습격했는데 면 앞에서 양삼한테 깨졌어요. 양삼이 그때부터 운남군대에서 꽤 이름을 얻었지요. 그쯤 조신 밑에 있었는데 조신들어 양삼은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사람이니 믿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군요. 나중에 운남 군벌이랑 사천 군벌 사이에도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양삼은 사천 군대 투항하고 말았어요. 그 뒤에 절친한 친구 이름으로 조우신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저는 사천 사람이라 사천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의 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두 군대가 싸우게 된다면 저는 공에게 입은 은혜를 헤아려서 싸움을 피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 나중에 그 약속은 지켰답니까? 지키기는 뭐. 양삼은 사천 군대로 가서 사장이 됐지요. 나중에 운남 군대고 싸우게 되는데 그쪽 빈틈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흘 동안 500리를 쫓아가 조우신의 군쥐부까지 쳐들어갔어요. 조우신은 한창 침대에 누워 앞에를 피우다가 종소리에 놀라서 다급히 밧줄을 메고 성벽을 내려오던 참에 발목을 비었죠. 그래서 허위병의 부축을 받아가며 도망치게 되는데 얼마 못 가서 종소리와 함께 거꾸로 죽어 말았대요. 뒤따라온 양삼이 목숨이 간들간들 붙어있는 조우신을 보고 소리쳤다지요. 군장님, 죄송합니다. 조우신은 잠깐 그를 바라보고는 눈을 감았다고 하는군요. 백군 놈들 어느 하나 잔인하지 않은 놈이 없군요. 모 대동이 한참 이야기의 재미가 붙어 막 유문회 이야기로 넘어가려는데 설풍이 걸어와서 수경지 닿았다고 보고하였다.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 모든 것이 다시 어렴풋해지었다. 마을의 수탁들은 앞다투어 목청을 빼며 울어댔다. 해가 뜨기에는 이런 시간, 멀리 지평선 위로 벌겋게 물든 하늘이 보이었다. 아직도 꺼지지 않은 서창의 불길 때문이었다. 누구나 역사를 통해 힘을 얻는다. 반동인물도 예외가 아니다. 한 영웅이 대도화에서 운안을 남긴 뒤로 72년이 지난 오늘 누군가 악명 높은 락병장이 되고 싶어한다.

0: 지선 한 척이 물결을 헤치며 넓은 민강을 거스러 올라간다. 양삼은 생각에 잠긴 채 뱃머리에 나와 서 있었다. 함지같이 우악스럽게 생긴 입이 보기 흉했지만은 위험은 있어 보였다. 사실 그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욕을 좀 보기도 하였다. 운남 군대에서 조우신 밑에 있을 때 당계요가 조우신에게 일렀다.
1: 나는 관상을 좀 보는 사람이야.
0: 양삼은 얼굴에 군살이 많고 눈빛이 흉악한 데다가 쥐처럼 앞니가 드러나 보이는군. 척 보면 속에 칼을 품은 놈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음험하고 잔인해. 절대 밑에 둬서는 안 되지. 뒤탈이 있을 테니 때를 골라 없애버리게.

장편 소설 대장정 5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

0: 우락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누구에게나 고향은 나서자란 동년의 추억에 짙은 곳이고 언제든지 달래가 안겨보고 싶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네, 허나 추억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정이 넘쳤던 고향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횡댕그리한 모습만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제날 아무런 근심도 없이 고향에서 즐기던 추억을 그려보는 수필과 또다시 고향에 돌아와 고향 건설에 몸 다 바치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는 수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용훈 씨의 수필, 아, 그 시절 삼복 염천여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 시절 삼복 염천이야. 현룡문.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1970년대 여름 7월이 시작되기도 전에 뙤약볕은 마을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대낮의 태양은 마치 하늘에서 불덩이를 던지듯 쉼없이 강렬한 빛을 머리 위로 내리고자 했다. 삼복이라 불리우는 혹독한 더위는 단순한 여름의 더위가 아니었다. 농촌의 여름은 말 그대로 뜨거운 시련의 계절이었다. 그러나 정추를 막고 피우던 우리들은 그 더위마저 삶의 일부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도시에는 선풍기라도 있었겠지만은 그때 우리 시골에서는 손부채조차 쓸 겨를도 없었다.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낮에는

두 손 모두 일을 해야 했기에 부채질을 할 틈조차 없었다. 집치 후에는 공룡 벽시계도 없었고 새벽이면은 뒷집 수탉이 울음소리에 눈을 뜨곤 했다. 생산대 부녀대장 천혜가 집치 후 출입문을 열며 남녀 숙소 양쪽을 향하여 노동 배치 선나발 방송을 해댔다. 오늘은 남자들은 중전 벼밭에 가서 재초기를 밀고 여자들은 담벼밭 정리해요.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야 되는데 해 뜨면 그때는 지옥이 돼요. 그 지옥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밭에 나서면은 뜨겁게 달아오른 흙먼지가 무릎까지 일고 발등은 검게 다 들어갔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다 보면은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고 이름 모를 벌레떼가 달라붙었다. 허리를 펴면은 부러질 듯 아파났고 다시 굽히면은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옆 고랑의 처녀들과 눈이 마주치면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초보 농구를 살펴주는 그 고마움 속에 우리는 줄지어 어깨에 나란히 김을 메고 또 재촉이를 밀었다. 재촉이 밀기는 겉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두 시간 정도 지나면 팔이 천근 만근처럼 풀리고 허기가 몰려왔다. 또 삼복철 한낮에 단독으로 논밭에 살충 농약을 분무하는 일도 참으로 괴로웠다. 농약은 햇빛이 강한 한낮에 채야 벌레가 잘 죽는다고 해서 가장 더운 시간에 해야 했다. 단독 작업이었지만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다. 땀이 물이 되고 농약 냄새는 온몸에 스며들었다. 또한 삼복도의 속에서도 마을에서 시월이 떨어진 작방령 아래 산속 뒷골에 들어가 입담배 건조용 화목을 재벌해 와야 했다. 도시락도 없이 나무 수레를 끌고 오후 서너 시쯤에야 마을로 돌아왔고 화목을 부리고 나면 모두 녹초가 됐다. 우리 동네는 석탄이 없었기에 참나무 즉 꼬리 깨끼를 화목으로 써야 했고 야산의 나무는 푸장이라 불렸다. 삼복철 고된 노동 후에는 먹는 음식이 꿀맛이었다. 그 시절에는 당뇨니 고혈압이니 하는 말조차 듣지도 못했고 비만은 더욱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오가 너무 더우면 아예 일선을 멈추고 여럿이 함께 도만강 여울로 떨쳐나가 홀딱 벗고 강물에 몸을 담갔다. 정오의 무더위를 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뒷산 넘어간 햇님을 저주하면서 집치호에 돌아와 저녁을 급히 먹고는 생산대 우삭한 옆 회의실에 가서 회의에 참가해야 했다. 하루 일에 지친 소들은 여물을 씹으며 몰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격동기에 정치학습으로 또 지루한 저녁을 보내야 했다. 담배 연기 부위원 회의실에서는 담배 삼재가 돌아다녔고 선우들은 약혼, 결혼, 설계 돌아 불리던 손뜨개 뜨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이든 부녀들은 지쳐 눈을 지그시 감고 정치 대장의 말을 듣는 동 마는 동 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삼복도에는 순도 높은 청정 에너지였다. 그 열기 속에서 우리도 더 익었고 단단해지었다. 지식 청년들의 뼈는 그 더위 속에서 굳었고 근육은 물론 정신마저 강철처럼 단련되었다. 그 시절 농촌 노동은 속임을 부릴 수 없는 고된 수양이었다. 같은 동작을 하루 종일 반복을 하며 체력을 키워야 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1년 농사가 끝나서야 손에 쥘 수 있었던 분홍 봉투, 지금으로 치면 면봉과도 같았다. 일당도 주급도 월급도 없이 연말 정산을 통해서 분홍이라는 것을 받던 세월이었다. 하늘과 땅을 상대로 생산대장의 지휘하에 묵묵히 시골 산지 사방으로 걸어간 3분이었다. 7, 8월은 땅과 오곡백과가 인간의 피땀으로 걸음으로 요구하는 계절이었다. 그게 어느 생산대 사원이 말하기를 7, 8월의 곡식을 임신 7, 8월 개월인 부녀자인 셈이라며 추비도 잘해줘야 한다고 했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벼나 옥수수 등 모든 작물도 나무 열매마저도 암수와 분이 만나야 열매가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벽꽃은 삼복철 8월 초가 지나면 핀다. 담배꽃이 피면 여름도 저물어가고 참외며 수박도 맛있게 익어간다.

7월 초면은 집집마다 울바자에는 호박꽃, 박꽃, 나리꽃이 아침마다 노랗고 하얗게 피어 밭일 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농꾼들의 자료지에 심어진 옥수수들도 중복이 지나 말복을 앞두고 무르익기 시작했다. 옥수수는 중복이 지나면서 숯꽃이 경쟁하듯 올라오고 수염이 피어나는 모습을 거쳐 말복을 앞두고 여물기 시작했다. 내가 내려갔던 용년이라는 시골에서는 중복이 지나 말복 즈음이면은 한해 농사의 흉풍판도가 얼추 가려졌다. 말복 전후 이른 새벽 전간을 둘러보며 돌아오시는 생산대장의 얼굴에는 풍년을 예감한 웃음기가 감춰지지 않았다. 말복 전에 벼 이삭이 피어나오면 그해 논농사는 풍년이라고 했다. 생산대장은 땅의 심리를 꿰뚫어 본 듯 자연의 섭리를 터득한 도사 같은 분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보다 더 깊은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었나 싶다. 그때 그 시절에도 여러 가지 부업을 조직을 하며 농사도 잘 되어 1973년 연말 정산에 한 자금 양당 2원 92전이라는 수입 분배 기록을 세웠다. 억척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호랑이 같기도 하고 또한 부모 같은 농촌 책임자였다. 어떤 동네에서는 한 자금 양당 10전도 못 갔던 시절이었다. 나도 그에 열심히 일을 하여 연말에 400원이라는 거금의 분홍봉투를 받아 아버님께 송부했다. 아버지는 400원이라는 현금을 처음으로 받아보신 셈이었다. 8월 중순 대자인은 1년 농사의 흉풍을 조용히 알려준다. 점점 하늘이 높아지고 물고기들이 살이 올라 통발이나 주나기에 걸리며 도만 강가에는 물오리떼가 날아들고 산비둘기들이 들판을 오가며 먹이를 찾았다. 여름방학을 맞은 동네 개구쟁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개구리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계절이었다. 8월 말이면 마을에는 또 다른 열기가 감돌았다. 해마다 9월 상순쯤에 열리는 촌운동대회를 앞두고 각 생산대별로 선수들을 뽑는다고 하면서 큰 소란들이었다. 그때면은 어른들도 바짓가랭이를 걷어 올리고는 축구 배구 연습한답시고 나섰다. 3집 아이들이 모이면은 배구팀이, 5집 남자들이 모이면은 축구팀이 만들어지는 도만강역 특유의 문화체육 단련역이었다. 누군가는 씨름 연습을, 누군가는 뛰어넘기를 하며 논두렁에서 흙을 날렸다. 그 열기와 단결력은 요즘에 웬만한 시현급 체육팀보다 앞섰다고 자부할 수가 있었다.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 삼복 염전 고생이 오히려 그리워진다. 그때 그 삼복 염전 아래에서 흘렸던 땀 냄새,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화장기 하나 없이 순박했던 처녀들의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목마르다며 논두렁 물을 그대로 퍼마시던 장정들, 그들의 말투와 웃음소리, 땅을 일구던 어깨 모습까지도 눈에 어른거린다. 그 시절 연변 황소는 최고의 노동력이었다. 애비 없이 살 수 있어도 소 없이는 못 산다고 할 정도였다. 생산대 우삭한의 불임소 배당이 없이는 힘든 일은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운 것은 그 시절 시골의 인심이다. 룡이 큰 늪에서 솟아올라 용년이라 부르는 두만강을 끼고 살던 마을들, 상년, 하연, 남전동 마을, 어느 집이나 자물쇠를 잠그지 않던 동네였다. 부지런하고 평화롭게 농산일만 하던 강약 사람들 정말 그리워난다. 산골 밭일이 끝나면 마당가에 둘러앉아서 먹던 찬밥에 된장 찍은 고추와 대파잎 보쌈, 텁텁한 도장국에 오이 썰어놓고 풋고추를 띄운 냉국, 그 보얀 샘물 맛은 지금은 어디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소박한 음식에 깃든 정과 마음,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립다. 시골 농사 삼복처럼 무척 힘들었지만 그 시절에는 땀 흘리는 것이 청춘의 증거였고 자랑이었다. 그 무더위조차 우리는 청춘의 이름으로 이겨냈다. 그런 여름을 용년이나 견뎌낸 나에게 이제는

된 추억 속 풍경으로 됐지만 내 마음 속 들판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여름의 기억이 남아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하는 애가 나약해진 것 같다. 그 시절 그 삼복 염천이 그립다.

무더운 산복철에 땀 흘리며 일하던 추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청춘 시절을 고스란히 농촌 건설에 바친 잊지 못할 그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 홍순경 씨의 수필, 살구꽃이 필 때면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면, 홍순경. 누구나 고향을 잊고 산다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계절의 어느 갈피마다의 승배인 향수도 나름대로일 것이다. 나의 경우라면 사계절 모두 향수를 자아내는 사연들이 깃들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살구꽃이 필 때가 제일 향수를 들먹이게 하고 있다. 내가 살던 고향은 시골이었고 그 시골 이름은 행인평이라 부르고 있다. 이름 그대로 살구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데서 불려지게 된 이름이다. 마을 근처의 산과들에는 물론 도만강가의 벼랑에도 살구나무가 수없이 많았고 마을의 집집마다에도 살구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산과들 또는 벼랑에서 제멋대로 자라나는 살구는 다 개살구라 불리웠지만 마을의 집집마다에 자라는 살구의 이름은 다양했는데 이를테면 참살구요, 떡살구요, 백살구요 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집 앞드락에 자리 잡고 자라나는 살구마는 보리살구라 이름했다. 말 그대로 마을에서는 제일 먼저 익는 살구여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됐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맛도 좋아서 자랑거리기도 했다. 보리살구라고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시대의 가난의 대명사인 하나인 보리고개라는 눈물겨운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 짐작된다. 살구꽃이 피는 계절이면 나는 무작정 기분이 좋았다. 아직 정감세계란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나이였지만 희미하게나마 꽃피는 계절 앞에서는 그저 기분이 좋았다. 우선 무엇보다 추위에 떨던 계절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제 뭔가 달라져서 더는 배고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슴 한구석에 숨어 있어서 들뜬 기분이었다. 아무튼 살구꽃이 피어 이제 살구가 땅콩만큼도 채 되기 전부터 그걸 따먹는 것이 나에겐 하나의 재미였다. 살구꽃이 피는 걸 보고 누구보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올해에도 살구가 많이 열려야겠는데 하고 혼자 소리를 하신다. 살구가 익기 전부터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에게 살구를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그러건 말건 세월은 흘러 살구가 막 익기 시작했고 나 또한 나름대로 어머니 몰래 조금씩 불그스레해지는 살구를 골라서 따먹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내가 따먹는 그 살구는 색상뿐이었지 덜 익은 살구여서 맛이 좋을 리가 없었다. 드디어 살구는 먹기 좋게 익어갔고 어머니는 때를 놓칠세라 우리 형제들을 불러서 살구를 따게 해서는 서둘러 장마당으로 가시는 것이다. 장보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고 장보자기를 풀어 연필이며 공책 따위를 우리 앞에 내놓으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살구를 함부로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 보자기에는 소금이거나 성냥 따위도 들어있었겠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는 철부지였던 나였다. 예나 지금이나 애들을 공부시키자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세월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해야 했는데 바로 우리 집들에게는 별로 큰 공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살구나무가 있었으니 참 소중한 존재였다. 아버지는 될수록 돈이 될 만한 채소 따위를 심으려고 여러모로 고안했지만 그런 것이 허용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우리 집 보리살구나무는 보배둥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후로부터 나는 살구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있다가 매번 어머니가 장보러 가시면서 남겨놓은 조금 흠이 있는 것들만 먹어야 하는 줄로 알았다. 수학생이었던 나는 살구가 없으면 내 학잡비도 없는 줄로 알았기 때문이다. 뭐나 모자랐던 그 세월에 우리 형제들을 모두 출세시키려고 고심하셨던 부모님이 항상 눈물겹게 고마웠지만 그보다 그 은정에 보답해 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죄스럽기만 하다. 나는 지금도 꽃 중에서 살구꽃을 제일 편애하는 편이다. 살구꽃이 나의 천진했던 동심을 너무 일찍 말살해 버린 것 같아 야속하면서도 때로는 착각같이 살구꽃 속에서 미소 짓는 어머니의 모습을 또렷하게 보는 것 같다. 또한 그럴 때마다 나는 살구꽃을 우러르며 어머니 하며 불러보기도 한다. 살구꽃은 예나 지금이나 계절을 어기지 않고 마냥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옛날에 비꼈던 어둠의 그림자도 구김살도 다 사라지고 순진한 소녀인 양 때로는 수줍어하는 듯 그러나 스스럼 없이 맑고 찬란하게 웃고 있는 것이 천연스럽기만 하다.

네, 작자는 그래서 가난했던 동년 시절 뜰락에서 자란 살구나무가 자기 형제들의 공부 밑천으로 됐다면서 그런 살구나무를 추억하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오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0: 네. 이어서 김해옥 씨의 수필 고향을 감상하겠습니다.
1: 시간이 아삭한 추억은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다. 시간이란 자는 속절 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시간의 날개 위에서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게 나아가고 있던 나는 대학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 고향을 느꼈다. 고향이란 단어는 시간의 잔해다. 못 모르고 헤매던 어린 시절을 지나 무섭도록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라면 겪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무렵에 나는 20살. 변화와 성장사의 끝없는 심연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내 머릿속에 고향을 무조건 떠나야 하는 마을이었다. 연변이란 단어가 이상하게 많지 촌스럽게 들렸고 용정이란 단어가

가 부끄러울 정도로 실어놨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금이 환행의 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가고 첫 번째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작은 도서관에 앉아서 고통을 느꼈고 사랑을 배웠고 존경을 길러나갔다. 그게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의 첫 피어나였다. 작은 도서관에 가득했던 회상과 노력과 피곤이 내게는 교훈으로 다가왔다. 이미 3살 떠나버린 친구를 그리워하며 나는 어르신들의 대화소리, 온갖 시험 준비에 힘들고 지친 어른들의 낯선 모습들이 나는 신기하기만 했다.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게 해탈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한때였다. 그렇게 21살의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은 짙은 노력의 냄새와 강한 변화의 향기를 머금고 있던 잠재적인 고장이었다. 두 번째 1년이 흘러 또 한 번의 길고도 긴 여름의 코끝을 간지나 피었다. 사회조사라는 명목으로 항주 도시를 누비고 그로 인해서 처음 겪는 홀대들에 당황하기도 했다. 찜통동이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란 걸 처음 느끼고 돌아온 이곳은 마치 가을이 온 듯 청량한 공기만이 맴돌고 있었다. 대도시의 빠른 템포와 거친 거절의 어조들의 상처받은 이방인의 용모는 공기립자마다 선배에 있던 더위가 한순간 사라져버린 시원함과 친근하고 차분한 고향의 따뜻함의 조금은 치유된 듯하였다. 과거보다 훨씬 새로워진 이곳은 전보다 더 이색적으로 다가왔지만 어쩐지 더욱더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다. 그해 여름 나는 처음으로 연변의 농촌 학교들을 방문했다. 저급항엔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웃음소리들과 보기보다 의젓한 고급항엔 아이들의 듬직한 미소는 그 나이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욕심낼 수 없는 값진 재보들이었다. 아이들이란 예뻐해줄수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인 것 같다. 귀여운 모습들의 한 번, 생각보다 대단한 모습들의 또 한 번 감탄하고 또 감탄을 하면서 일주일간의 희망 심어주기 프로젝트를 끝마치었다. 공부 방법, 고중생활, 대학생활, 어떻게 보면 분명 성장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는데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말았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다. 나와 같은 성인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스마트폰에 빠져 모든 시간을 쏟는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입시와 경쟁에 찌들어 지금의 순진한 미소를 잃어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겪어나갈 수많은 고민들과 진지한 방황들에 쉽게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자신들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아주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면서 홀로 진지해지는 아이였다. 그때 투도 삼합 조양천 서성 네 곳을 거닐면서 이런 상상을 했다. 이곳들의 과거는 어떤 모습들이었을까? 학생보다 선생님들이 더 많은 현재가 아닌 인정이 넘치고 도란도란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던 옛날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을까? 내가 이곳을 바꿀 수 있진 않을까? 천천히 또 빠르게 대학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이 다가왔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욕망과 아무런 일이라도 찾아해야 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나나 공청단 영정시위원회에서 실습과정을 시작을 했고 왠지 이곳에서의 실천은 값진 수학들로 가득 찰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내가 본 공청단 영정시위원회는 무엇이든 직접 발로 뛰면서 해내야 하는 부분이었다. 적은 인원으로 적지 않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선배님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직업 정신으로 버텨나가고 있었다. 때론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활동을 조직하고 배치해야 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고향의 또 다른 모습들을 발견했다. 실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농부절 행사도 빙고무쪽 사업도 맥주음악축제도 농민운동회도 모두 다 이곳의 자랑이었고 풍토였고 실황이었고 시간이 만들어준 변화들이었다.
예전까지 나는 도시란 공무원들이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제든 정치든 사회문화든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은 내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했던 이유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게으름과 자부심 따위밖에 없었던 이런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겠는가. 머물러 있다는 건 언젠가 무감각해진다는 것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잘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 3년에는 시간 동안 떠났다 돌아오고 다시 떠났다가 또 돌아오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나니 조금씩 변화가 실감이 났다. 여태까지 잘 아는 척, 나는 연멸에서 왔으니까 모든 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척 하였지만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 고향 연변의 발전은 내가 이룰 수가 없다고, 내 몸은 그저 언젠가 이루어질 발전을 향유하는 것뿐이라고만 알고 있던 어수룩함이 나의 무심함을 창조해냈다. 단위의 지원자로 나는 하루 종일 행사들을 지켜봤고 실습생이라는 신분으로 빈곤 촌민들의 상황을 엿보기도 하였다. 그러다 나는 문득 정말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잊고 싶은 기억이었기에 다 사라져버렸을지도 몰라도 내가 다시 산 낯설고도 익숙한 새 추억들은 시간의 힘을 빌려 더 빛날지도 모른다. 나는 내 고향이 시간이라는 구름을 타고 변화라는 바람을 마음껏 만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힘일지라도 내가 그 과정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23살에 내가 느낀 내 고향 연변은 3년이라는 시간의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는 고장이었고 사람이 있기에 외롭지 않은 마을이었으며 잠재된 힘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지만 더없이 빛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도시였다. 시간이 앗아간 추억은 다시 되살리기가 힘들다. 시간이라는 자는 속절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부디 내 고향의 아름다운 시간을 앗아가지 말기를, 그리고 이 풍경들이 내게 선사해 주었던 시각적 자극과 그것들로 인해 생긴 심적인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기를, 그렇게 나는 더 나은 우리가 되기를.

네, 작자는 그래서 대학생활 가운데서 겪은 고향의 변화를 실감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자인식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작은 힘일지라도 고향 건설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고향은 동년의 꿈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며 우리들의 꿈을 이루게끔 해준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마음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욱 살기가 좋고 고향을 건설하는 데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선배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정호원 작사, 김덕윤 작곡의 장홍련 가수가 부른 열두아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신명나는 가락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가요. 김정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김천 가수가 부른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하루에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어서 송경철 가수가 부른 일일이 좋고 좋네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듣기만 해도 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경쾌한 흥겨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참모습을 떠올리게 해줄 노래, 김령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사랑은 이런 거야를 최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특수한 우대활동, 구삼맞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구삼맞이 우대활동, 구삼이라 하게 되면 우리 자체주 성립 이 큰 기념일에 속하게 되는데 원래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루밖에 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흘 그 휴식하는 이런 시간까지 준 이런 차원에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구삼이라 하면 우리 자치주에서는 큰 명절에 속한다. 이렇게 나라에서는 국경절, 우리 여기 지구에서는 바로 자치주 건립 구삼 명절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수하게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 쉬는데 이번에 사흘까지 쉬는 이런 계기로 해서 이번에 우대활동의 범위가 비교적 높고 우대를 아주 많이 해주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는 우대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특히 천이박사의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 젊음과 건강과 이걸 장수를 찾는 주요한 계기로 되는 이런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 천이박사는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한 가게 100원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천이박사는 국가 쌈부의, 쌈부의라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중국 가원, 그리고 특히 발전개혁위원회라면 큰 이런 기구에 속합니다. 모든 경제 맥락을 조절하는 이런 부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고, 그리고 중국 과학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쌈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건 지금까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천희 박사가 이번에 우대정책에 좋게 되었는데 16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우대활동이 적었는데 보통 뭐 12각에 15각이 정도 줬는데 이번에는 16각에 20각 줍니다. 그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값에서 천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가 하면 장수로방이란 아주 장수 제품으로서 뭐 황궁의 의 그 처방에 속하는데 그런 그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좋은 처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8가지 진기숙약제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6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완약으로 된 걸 복용하는데 식사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뭐 식사 전 한 시간 전 좌우에 복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번뜩 눈이 뜰 환해지고 머리가 명석해지고 특히 콤팍과 간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 여성들은 정신이 나고 남성들은 성공능장애가 완전히 젊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28가지 중약제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아주 큰 처방에 속하는 명품에 속하는 이런 처방에 속합니다.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는데요.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21가지 중약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뭐 중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간다 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눈을 치료해 준 제품이니까 오히려 간과 콤파체 좋은 이런 결과로서 눈을 밝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이용할 가치가 이번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도 지금 전이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예. 그래서 머리 그냥 아프고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전이박사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쓴다면 혈압조절이 영 잘 되는 게 알리.
1: 이 제품이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을 거의 그 길게 견제하면 거의 끊을 정도까지 혈압이 정상으로 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머리 아프지도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경력이 그냥 없던 게 경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좋은 예. 제품이죠. 예, 예.
2: 예, 그냥 가슴이 그래도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흘리노라든 이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예, 머리 막아가지고 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는 예. 겁니다. 예, 예.
2: 예, 그래, 나는 계속 배달받아 쓰라지. 이거 장수로 가면 우리 언니가 지금 예 쓰고 있는데, 이제 한 보름 쓰는 게 효과 너무나 좋다고.
1: 너무 빠르고, 너무 확실하고, 편하고, 보통 보충제를 하게 되면 혈압을 걱정하게 되는데, 오히려 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이 제품이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제품이 드뭅니다. 예.
2: 네, 우리는 이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냥 감기를 달고 살지 감기만 하먹어서 기침을 다도 했는데 이 장수로방 쓰면서부터 면역력이 높아졌단다
1: 종합 면역력 올렸습니다.
2: 네. 네, 그러니까 감기를 하지 않고 하는가 그러면 기침 가래가 아예 하니까 야 지금 살 것 같단다
1: 그렇죠. 예,
2: 개고 소변 차수도 많아서 예, 다음 다 자지 못한 거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이 약 먹는다 소변 차수가 확실히 잘 줄어들어서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머리 막아주고 정신 나는 게 알린다 한다.
1: 그럼요, 예예.
2: 와, 그래 예, 점점 이 사회가 발전해 이야기 발전하지 약이 질량이 예,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예, 먹어보니 확실히 예, 최약이 옛날 약이 비해서 예, 살도 느낌이 다른 게 확실하게 알
1: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 효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오늘 기름을, 이게 우리 활동을 때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겠다는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이번에 또 1,000원까지 빼주지 하니까 언니분의 선택이 너무 잘 맞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종합 공능이 좋아집니다. 간 콩팥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눈이 잘 보이고 잠이 잘 오고 맥이 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무릎 관절 뭐 어깨 관절 이런 데도 좋은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제품을 뒤로 한다면 너무 아쉽게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국가산부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항목에 속합니다. 300집이 산자병원에 산림요병원이라든지 북경대학 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이미 10년 동안 임상 경험을 협화병원이라든지 총화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언니의 중풍이 걸려서 지금 이 천희 박사를 얻어놓은 석 달 썼습니다.
1: 아, 중풍 후유증에서는 많은 분들이 걸기 힘들고 말하기 불편하고 생활을 자르바기로 입에다 밥을 떠입기 힘들고 이랬던 분들이 이걸 쓰고 나서 그런 기본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3: 예, 그래 우리 언니 이미 이 천희 박사를 석 달 썼습니다.
1: 아, 그랬어요?
3: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염해병원에 속어도 한 열흘이면 또 출원시킵니다.
1: 그렇죠.
3: 근데 예, 우리 언니 그래서 말도 똑똑하게 잘 못하고 예, 식사할 때는 밥을 자꾸 씩이 흘립니다.
1: 아,
3: 그래 내가
1: 그렇죠.
3: 가만히 보니까 예, 이거 입을 이 입술을 잘 벌리지 못합니다.
1: 그렇죠.
3: 그러네 그 입을 벌려야 숟가락에 밥이 들어가지 할까 벌려 아이진다.
1: 벌려야지 신경마비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지 그다음에 화장실 갈 때니 이 다리 좀 비틀거려서 지폐막대기를 짚고 재고 가고에 그리고 고리에 항상 갔다 와서 그것이 조금 미네 말을 못하는 게 하긴 하는데 말도 그것도 다른 사람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고 위생실 갈 때도 집에 막 때려짓고 제국하고에 그것도 이랬댔습니다. 결국 거리 자꾸 좀 쉬어야 한답니다. 거리다 되게 비쉬는 같은 게 조금씩 어림증도 나고 혈압도 어떤 때는 증상이 됐다 어떤 때는 높아졌다 잡사도 그냥 이랬습니다. 근데 이 천이 박사 정말 좋습니다. 이 중풍이 온 사람들께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1: 빠릅니다.
3: 예, 영 효과 빠르고
1: 그렇죠.
3: 영 좋습니다. 게 우리 언니 지네의 얻어놓은 밥이라면 술 흘립니다. 그때처럼
1: 그렇죠. 예. 예,
3: 입도 좀 더 버리고 결국에 얻어놓은 집에 막 때려버리고 소리에 얻을 제대로 위생실도 구한다.
1: 그리고 그 정도면 예, 많이
3: 해놨다.
1: 그렇죠.
3: 예, 결국에 그 다음에 한 마리 자꾸 하던 게 그것도 좀 술하지만 예, 아, 얻어놓은 언어도에 언어는 그때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언어 중추마비입니다.
3: 예, 예, 언어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서 이 고리 항상 두급이 쉬어놨던 같은 것도 좀 낫다니, 그랬다. 정신난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던 게, 우선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예, 노벨상 두 번 받은 이야기 돼서, 예, 이거 예, 특별하게 뇌중풍에 온 사람들께는 최고 이야기 같습니다.
1: 뇌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금방 시작한 분들이 효과가 더 빠릅니다. 예, 예.
3: 예, 인차 썼습니다. 네, 예. 이게 좋다고 쓰라 할까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인차 값이 7일날부터 오르자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우연히
1: 예.
3: 좀, 그래서 한 1년 넘어서야 걔도 비교도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래서 15가구 사면 20가구 주지, 이번에.
1: 예, 이번에 천희 박사는 16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 어머니
1: 저는 뺏습니다.
3: 16각 저리 예.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중풍 후유증 환자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도 들으셨겠지만 해도 생활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뇌혈관, 심장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잘 파악하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좋은 약속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3: 예,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0: 중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저도 천리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천리박사를 쓴 지 영 오란다. 전 대여섯 살 넘었습니다. 저는 쓰다가 조금 끊었다가 이번에 또 쓰기 시작한 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전에도 국사에 왔댔습니다.
3: 예.
2: 그래서 선생님 관계를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이 중풍에는 영
3: 특수한 효과입니다. 중풍에 예. 특수한 효과입니다. 예. 심장과 중풍 여기에는 특수한 효과입니다.
2: 그래서 예 끊었다 다시 시작했었는데 예 확실히 이 다른 약법의 전해박사가 확실히 영 좋습니다.
3: 예.
2: 저기 예 중풍에도 좋고 잠이 잘 안 오는 데도 좋고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한 데도 영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3: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2: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내게 이 약이 딱 맞으니까 어쨌든 계속 쓰기 위해서 또 이 천혜박사가 그 값이 또 오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오르기 전에 아무래도 이 중풍 환자들은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혜박사를 이번에 활동에 16각에 준다가
3: 16각에 20각 줍니다. 예. 16각에 20각 주고 1000원 빼줍니다. 큰 무대 할 때입니다. 예, 예.
2: 그러니까 이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3: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3: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가게 1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번 활동 잘 이용해서 이제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한 가게 100원씩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통지가 왔습니다. 금방. 뭐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가격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제품 빨리 시작하는 게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정의하고 소개다 감사합니다.
3: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의 제품 자체는 활린생관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이 지금 이 제품이 근본 역할 가운데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졸바지면서 한데 붓거나 거기에 죽상경화를 형성해가지고 뭐 심장에서 벌써 죽상경화가 머리끝이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혈관이 굳어져서 혈관이 턴 뇌혈관에 가서 뭐 젊은 공간에 많은 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뇌출혈 같은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사의 처방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하게 하고 믿음성을 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겠습니까? 중국 광원이라 하게 되면 모든 자연과학에서 최고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에 속한다. 국가에서 추진 항목 가면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나라의 모든 계획경제를 이거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거 연구하고 내리하다라고 나라의 발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여기에 지표를 정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고기술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하고 이 제품은 CAMP 발견이가 바로 고기술 그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가과학부 싱허계획에 속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싱허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항목에서 제일 앞에다 놓고 추진하는 이 항목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제품 자체는 CAMP 발견으로 인해서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0: 예, 전혀 박사 쓰는 분이다. 예. 이거 쓰니까, 예. 아주 이거,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내 이거, 심장, 혈압, 고혈지, 그 다음에 혈당, 이게 다 조절됐습니다.
1: 그렇죠. 큰 해결입니다.
0: 그러니까, 예. 예, 큰 해결입니다. 그, 머리도 어지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허리가 아프던 것이 그것도 많이 낫고 있습니다.
1: 종합으로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또 올라가지. 감기도 안 났지. 영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 요번에, 아, 이 구산마지 활동이 16각을 쌀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리면 1,000원 뺐습니까?
1: 예.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을 뺐습니다. 현금권 1,000원 시장에 나가서 자면 큰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000원 현금권을 또 뺐습니다. 16각을 주고 16각에 20각 주고 1,000원 빼주고 10각에 눈에 붙이는 고약 줍니다.
0: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가 하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내가 이게 백내장이 좀 있단 말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백내장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아, 나는 이게 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주 공포심이 들어가면서.
1: 예.
0: 어떤 상황이 가면, 이거 불을 켜면, 이 불에 눈을 뜨지마자 해서.
1: 아, 심각한 안과 질병입니다. 안과 질병 자체가 불, 빛이 싫어합니다. 예.
0: 예, 빚으시라고, 그 다음 황방병수 있어가지고, 앞에 무지개 다 암울함이 자꾸 날아다니는 이런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1: 아, 유리체 혼탁입니다.
0: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거, 명수방수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선생님과 물어본다.
1: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입니다. 이 제품 쓰게 되면 눈앞에 아물거리고 뭐 검은 게 날아댕기고 머리끼 네. 같은 들여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거의 보증하다시피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눈앞에 보약해 보이고 그 눈물도 자주 나고 이런 문제는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그리고 이미 항반변성이라는 초보적인 진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항반변성 그리고 안압에 올라가는 녹내상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을 지금 동반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제품 자체 명서방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눈을 구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좋은 해결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는데 21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잔투이란 매미 껍질이 눈병 치료에서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이게 들어갔고 그리고 편간 맥막의 효과를 보는 찔레라든지 그의 황련이란 황금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천화분이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종합 성분을 해서 눈을 구하는 데는 아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권위성이 강한 이런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눈병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없습니다. 간과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는 그 주요한 원리에서는 상초의 열을 쳐줍니다. 심장열, 폐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 놓고 쓰시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근데 이 제품 자체는 그 내리 누르는 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며칠에는 그 설사가 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나가게 되면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근심할 건 없습니다. 여러모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도 금방 된다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천희 박사는 너무 아쉬운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가 원값 498원일 때 여러분들 혈관을 확장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뭐 여기 저쪽 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열여셉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59번째 시간입니다.

0: 시선 한척이 물결을 헤치며 넓은 민강을 거스러 올라간다. 양삼은 생각에 잠긴 채 뱃물에 나와서 있었다. 함지같이 우악스럽게 생긴 입이 보기 흉했지만은 위험은 있어 보이었다. 사실 그는 못생긴 얼굴 때문에 욕을 좀 보기도 하였다. 운남 군대에서 조우신 밑에 있을 때 당계요가 조우신에게 일렀다.
1: 나는 관상을 좀 보는 사람이야.
0: 양삼은 얼굴에 군살이 많고 눈빛이 흉악한 데다가 쥐처럼 앞니가 드러나 보이는군. 척 보면 속에 칼을 품은 놈이라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지. 음험하고 잔인해. 절대 밑에 둬서는 안 되지. 뒤탈이 있을 테니 때를 골라 없애버리게. 조우신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당계요는 비밀 전보를 보내 양삼을 죽여버리라고 다그치었다. 하지만 조우신은 그 전보를 양삼한테 보이었다. 양삼이 눈물 콧물 흘리며 고마워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뒤 양삼의 앞길은 평탄했다. 싸움을 잘해 거침없이 승진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앉자 그 우악스러운 입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양삼은 늘 자기 생김새가 마음에 걸리었다. 오폐부 쪽에 붙으려 할 때는 사진을 보내려고 아무리 골라봐도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었다. 어느 것이나 그 입 때문에 이상했다. 결국 그는 아침에 말을 타면서 찍은 사진을 골랐다. 그런데 사냥복을 입고 채찍을 든 채 말을 타고 있는 그 사진이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오페부는 그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 양삼이 내 손에 쥔 채찍 노릇도 하고 내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말등자도 되어주겠다는 뜻이로군. 응?
0: 지금 배우에 서서 드나본 강물을 바라보는 양삼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넘치었다.
1: 정말 더디군. 아직도 더 가야 하나?
0: 그는 고개를 돌려 나무라듯 물었다.
2: 보고 드립니다. 군장님, 약 반시간 뒤면은 건의에 도착할 겁니다.
0: 뒤에 있던 수종 부관이 다가와서 대답을 했다.
1: 오겠다던 그 여들이 이르렀는지 모르겠군.
2: 아마 이르렀을 겁니다.
1: 아마?
0: 양삼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불만에 찬 눈길을 돌려 배와 끝없이 펼쳐진 강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천군벌 혼전의 중심에는 늘 양삼이 있었다. 야심은 컸지만은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 한 번도 우두머리가 되지는 못하였다. 나중에 그는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 사천 북부에 있는 현 몇 개만 차지하고 버티었다. 잇따라 좌절의 충격이 커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였다.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대성통곡하거나 제멋대로 부하를 죽이는 일도 일어났다. 하지만 여섯 개 려에 2만 4천여 명 병사를 거느린 장군답게 그런 중에도 두 눈을 부릅뜨고 기회만 찾았다. 그는 장계석의 세력이 날로 커지게 되자 류상을 비롯한 사천의 여러 군벌들이 얼마 안 지나 장계석의 영향력 아래 통일될 것임을 꿰뚫어 보았다. 전하가 장계석의 손아귀에 들어갈 판이니 나중에 장계석한테 소리 없이 먹히는 것보다야 얼른 제 발로 붙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터였다. 양삼은 늘 기배를 보다가 이때다 싶으면은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홍군이 귀주에 들어가자 양삼은 괴제를 불렀다. 드디어 이 촌구석을 벗어날 때가 온 것이다. 양삼은 장계석에게 오랜 기반인 사천 북부를 떠나 바깥에서 홍군을 무찌르겠다고 자청을 했다. 장계석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장계석은 곧장 20군더러 우리의 파 아래에 있는 금사강 연안을 지키라고 명령하여 한다. 5월 초 양삼의 군부는 의빈에 도착을 하여 한다. 얼마 뒤 홍군이 금사강을 건너 북으로 진군하게 되자 그 방어선은 쓸모가 없어지었다. 양삼은 의빈에 있는 군부에서 하는 일이 없어 빈둥빈둥거리다가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받았다. 여섯 개 료를 몽땅 거느리고 대도와 전선으로 가서 부림 아래로 방어선을 부축을 하여 홍군을 단단히 막으라고 하였다. 전보 끝에는 몇 마디 격려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1: 자의 형은 이번 대도와 싸움에서 손쉽게 이길 걸세. 조덕과 모태동은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게 뻔하니. 그러면은 형은 이 시대의 락병장이 되겠지.
0: 전부를 읽고 난 뒤에 양삼은 책사를 불렀다.
1: 대체 락병장이 누군가? 장계석이 왜 나더러 락병장이 되라는 건가? 그러자 책사가 웃으며 대답하였다.
2: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군장님께서 곧 승진하실 것 같습니다.
1: 전보에 그런 뜻이 담겨 있나?
2: 낙병장은 청나라 때 대신으로서 사천 총독을 지내는데 석달계가 바로 그 손에 죽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장님을 이 시대의 낙병장이라고 한 것은 이번 섬의 희망을 군장님에게 걸고 있다는 말이니 성공하기만 하면 어찌 승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0: 그 말에 양삼은 이를 드러낸 채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즉시 여섯 개 려의 밤도와 대도하로 진군하라고 명령하고는 자신은 싸움을 지배하러 전선으로 가기 위해 의빈에서 배에 올랐다. 싸움에는 자신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대도하라는 천연 요새가 버티고 있으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이 급하였다. 양삼이 강물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자기 붕붕 백고동이 울렸다. 건위에 이른 것이다. 강기석을 바라보니 두 여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곁에는 적지 않은 병사와 호위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양삼은 가슴을 쭉 펴고 위험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배에서 내리었다. 두 여장 가운데 한 사람은 양삼의 조카로서 성이 양씨였고 다른 한 사람은 향시성을 가진 제자였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는 양삼을 맞았다. 부두에 발을 내려놓으며 양삼이 물었다.
1: 부대는 다 왔나?
2: 왔습니다.
0: 두 여장이 다투어 대답했다.
1: 다른 여들은 오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0: 그들은 함께 양 여장의 주입으로 자리를 옮기었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양삼이 두 여장에게 물었다.
1: 자네들 낙병장이랑 와나?
0: 두 여장은 의안이 펑펑해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1: 그것도 모르나?
0: 양삼이 제법 진지한 얼굴로 설명해주고는 득이 양양하게 덧붙이었다.
1: 위원장님께서 나더러 이 시대에 낙병장이 되라고 하셨네.
2: 양여장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운이

겠군요. 향료장도 기본적 겨우쌌다. 그러면 이제는 그 개 같은 유상의 업신여김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양삼이 잡돌이를 하듯이 말했다. 누구도 비겁해서는 안 돼. 하루낮, 하룻밤 내로 대도에 이르려야 한다고. 응? 네? 200리나 되는 길을 하루만에 걸으라니요? 양여장이 놀라며 말했다. 자네 공상군은 어떻게 걷는지 아나? 양삼은 얼굴빛이 흐려지더니 날카롭게 쏘아붙이었다. 양여장은 그만 입을 꾹 다물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향여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기 산길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 도착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말 말게. 모든 여의 은전 300립시 주겠네. 그는 손을 휙 저으며 이렇게 결정을 내리었다. 24군 군장 류문휘는 안성에 있는 자기 집 뜰을 서성거리었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역삼각형 얼굴은 어딘가 아픈 사람 마냥 누르끄레 하였다. 군인답지 않게 허약해 보였지만 계략이 몹시 뛰어난 사람이었다. 뜰에는 꽃이 가득하였다. 2층집만큼이나 높이 자란 백목련나무 몇 그루에서는 맑은 향기가 풍겨나왔다. 하지만 유문휘는 꽃향기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되려 속상할 때는 꽃도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아는 얼랑산 날에 청리강을 끼고 자리 잡은 도시였다. 크지는 않지만은 잘 정돈돼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늑하였다. 하지만 류문휘는 사천성 주석자리에 오를 때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 조그만 도시에 처박힌 처지가 한없이 서글펐다. 보정군관학교를 나와 용병술을 꽤 알고 있던 그는 1927년 오색기를 청천 백일기로 바꿔단 뒤로 류상, 양삼, 류성운, 등석후, 전송요, 뇌심휘와 치열하게 싸웠다. 류문휘는 사천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우선 안팎으로 두루 힘을 모으고 좌우를 친다는 방침을 정했다. 말하자면 사천에는 적들을 없애는 한편 바깥의 힘을 빌려 국면을 타게 하는 것이었다. 외톨이 신세라 힘이 약할 때는 등석후 전송녀와 손을 잡고 류상과 양삼의 연맹에 맞섰다. 얼마 뒤에 그는 군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서 백마를 타고 칼을 잡고 성도 소교장에서 국민당 24군 군장으로 취임했다. 손자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의 무릎을 꿇리는 네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류문휘는 그 참뜻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름난 군벌 류성훈이 다스리는 땅을 삼키기 위해서 그는 우선 류성훈의 새 사장을 제편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상대 주춧돌을 뽑아버린 다음 단번에 치우들과 안과 서창 일대를 손에 넣었다.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웃줄에서 류성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류 장군님, 당신은 제 선배지만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안으로 가겠으니 양보를 하시죠. 그 뒤에 류문휘는 군벌들이 혼전하는 틈을 타서 뇌심이를 쫓아내고 강진 일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류문휘는 천남 면령 안 지역과 사천 동부에는 70개 남짓한 현으로 세력을 넓혀갔다. 1929년 3월 초롱을 달고 오색으로 알록달록 단장한 성도의 옛 총도 가문에 벼슬아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장계석이 보낸 대표는 사천성 정부 주석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큼직한 인감 도장을 류문에게 건넸다. 류문휘가 가장 빛났던 때였다.

류문휘는 주석이 되어 사천 전체를 혼자 다스리고 싶은 꿈에 부풀었지만은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천은 아직도 세 세력이 맞서고 있었다. 하나는 중경을 중심으로 사천 동부를 지배하는 류상이고 다른 하나는 사천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가옥과 라택주, 양삼이었다. 또 하나는 사천 서남 지역과 북부 일부 지역에 동지를 틀고 있는 류문휘, 등석후, 전송여였다. 요문휘는 사천을 동체로 삼키려면 하나를 먼저 먹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손에 넣기 쉬울 터였다. 그는 등석호에게 리가옥을 치라고 부축이었다. 그 전쟁으로 류문휘는 또 세력을 넓히고 군대를 재편성하게 됐다. 이제는 사천의 류상과 류문휘 세력만 남게 됐다. 1932년 8월 류상과 유문이 사이에 싸움이 터지었다. 싸움은 두 해 동안 이어지었다. 사천 군벌들 싸움 가운데는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다. 전선이 수천리에 이르렀고 양쪽 군벌이 투입한 병력은 수십만에 달했다. 죄 없는 병사들 6만 명이 죽거나 다치었고 사천 인민들에게 끝없는 재난을 몰아왔다. 계략이 뛰어난 류문휘이지만은 이번 전쟁만큼은 쉽지 않았다. 그는 먼저 로주와 의빈에서 군사를 물렸고 또 송도를 내주었다. 현진에서는 바짝 뒤쫓아오는 적들의 총소리를 들으며 후퇴를 해야 했다. 호위병은 당황해서 유문위의 도장과 작전 지도는 그냥 둔 채 침대에 놓인 앞편 도구만 걷어안고 달아났다. 유문휘는 쫓기고 쫓겨 안으로 도망을 치었다. 충성스럽던 부하들은 너더라도 곁을 떠났다. 10만에 이르던 군대가 지금은 2만 명 남짓할 뿐이었다. 70개가 되던 현 소재지가 지금은 안 한 곳밖에 남지를 않았다. 가을 바람이 소술한 깊은 밤 성에 외롭게 앉아있자니 류문휘는 속이 쓰려났다. 암담한 나날은 길지 않았다. 1년 남짓한 뒤에 주덕과 모태동의 군대가 귀주를 거치어 사천 남부의 고린 서영 일대에 들어와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요문휘가 놀라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홍군이 귀양으로 머리를 돌렸다는 소식이 닿았다. 그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자 홍군이 갑자기 금사강 남쪽 기슭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류문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한 줌 남은 세력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얼마 안 남은 병력마저 싸움에 밀어넣는다면 제게는 제쳐두고 안마저도 지킬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또 어쩐단 말인가. 홍군은 다른 세력들과 달랐다. 토호를 치고 땅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다. 동지가 뒤집혔는데 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장편 소설 대장정 5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장백산의 자태는 사계절 내내 장엄하지만 특히 가을이면 더욱 빛나고 그윽한 빛깔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태학철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실을 전해드립니다.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락엽처럼 그윽하게 스며드는 사랑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리설령 가수가 부른 가을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가을 들판에서 가장 먼저 반기는 꽃, 바로 들국화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피어나는 그 꽃은 우리의 어린 시절과 고향의 정겨운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충길 작사, 리경득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고향의 들국화를 전해드립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 이어서 빛나라 청춘이여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0: 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전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0: 네.
1: 구삼에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문진을 합니다.
0: 네, 하루도 휴식하지 않나요?
1: 예, 그렇죠. 네. 예. 좋은 일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속 이틀간 연변에 많은 환자들이 질병을 말려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인문진부에서는 장촌의 명중이로 불리우는 서장성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문진을 하게 됩니다.
0: 네.
1: 이분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이 세가 출신인데, 하늘로 쓰자랍니다. 선조돌이다 중이 사업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0: 네.
1: 현재는 장순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중이과 주임직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1: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항상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병증을 논치 않은 방법으로 개체화, 끝이화랍니다. 진료 모식을 채용하면서 호전율, 지율을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환자들을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가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특점이 있습니다.
0: 어떤 특점이죠?
1: 일반 중의 선생들은 한 손으로 진맥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0: 그렇죠.
1: 서장성 주임은 두 손으로 동시에 환자의 맥을 진맥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이가 경험이 풍부한데, 이 환자가 환자의 말이죠. 장부 기혈 운행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전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말이죠. 분석하고 이 환자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무슨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제때제때 파악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화암이라든가 이기로서 현대이기로서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보완할 수 없는 말이죠.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이라든가 결절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질병들을 진맥을 통해서 능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임상의학적 각도

0: 그래서 녹화본 날 때에 서장성 주임이사는 치료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뇌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녹화본 날 때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죠. 호흡계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늘상 볼 수 있는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비단성위염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결장염, 변비, 설사의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우신염에 그리고 방광염에 전열선염으로 일으키는 소변이 작고 소변이 급하고 소변을 볼 때 터리라는 이러한 병증에 이런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모든 피부과 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반복성이 강하고 잘 낫지 않는 습진이라든가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지만은 전체로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소보짐에 청춘여드름의 대상포진,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장낭종성 질병치료에도 특기를 보이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선결절, 난소낭종, 유선낭종,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연변에 여러 병원도 다녀봤고 중의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는데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이런 말이죠.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찰을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서장승 주임이가 말이죠. 소화교통질병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소화교통이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주약에는 말이죠. 영양물질을 섭취하고 분해하고 흡수하는 이러한 계통입니다. 아울러서 로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누는데 상소화도 하고 하소화도. 상소화도에는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도라든가 위라든가 십이지장 이러한 기관들로 조성됐거든요. 하소화도를 할 때는 소장이라든가 맹장이라든가 결장, 직장의 항관의 이런 것들로 말이죠. 조성됐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저, 내일, 저, 장춘에서 오신 그 서준 선생한테 좀, 병 보이려고요.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2: 전번에 내가 두 번, 세 번 갔다 왔는데 효과가 좋아요. 거기, 머리 어지러운 것도 그러고, 어깨 아픈 것도 그러고, 비장, 어쨌든 간 여러 가지로 제가 그런 게, 다 좋은 효과를 봤어요.
0: 예예, 좋은 소식입니다.
2: 예예. 예. 예. 그래서 내일이 또 한 번 더 가달라고 그래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어요. 예.
2: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뭔가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예.
3: 예, 난 용종에 있는데요.
0: 예.
3: 저기 이미 전에 1년 넘게 전에 산에 갔다가 뭐 저기 가시가 뚫어서 그거 좀 뽑은 게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기고 1년 넘었어요.
0: 예.
3: 그래서 좀 병원 다니는데 안 되고 이래다가 박 선생님이 그 저 길태 문지부에서 그 소개란 그 두꺼서로 연결하고 가서 피부과에 김준우 사사 가서 그 치료를 했는데.
0: 예예.
3: 근데 몇 개로도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내 지체놓고 좀 저기 치료가 좀 길어졌어요.
0: 예, 려정이 좀 길어. 예,
3: 힘 가지고서 좀 치료를 하라 해서
0: 예.
3: 그래야겠네. 지금 100분지 한 90은 얻어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0: 예, 예, 저는.
3: 그 병원 댕기면서 그 당뇨병 없는데 당뇨병에서 이렇다. 그리고 약을 바를까? 무식입니까? 겉은 아문데 속이 안 된단 말입니다.
0: 예, 예, 예.
3: 예, 그래서 그 박 선생님 그 저기 소개란 그거 듣고서 야, 이거 저 피부병도 그렇고 상처라며 낫지 않은 건 치료를 한다 해서 그래서 좀 이게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내 찾아갔습니다.
0: 예.
3: 그래서 좀 신심을 저기 가지고 또 가는데 그 저 검사를 하고서를 예. 좀 여러 개 이건 좀 오랄까 좀 저기 시간 좀 가야 된다. 아 그건 이렇습니다.
0: 예, 여정이 있어야 된다. 예, 예, 예.
3: 예, 그래 그 피부과 김준미 그 내게 환자마다 좀 알뜰하게 정성껏 일해서
0: 예.
3: 나도 지낸 여러 번 다니까 그 기다림에서 보면 좀 책임성이 강하고
0: 그렇죠. 예,
3: 예, 영 고맙습니다.
0: 예, 예.
3: 좀 인세가 좀 있는데
0: 예, 그렇죠.
3: 게, 게 그 선생님이 저기 무시입니까 그런 정서만 이렇게 그랬길래 어떤 저기 마에 나서니까 영 좀 시름 내옵니다.
0: 네, 좋은 사실입니다.
3: 나를 비워서에 내처럼 예. 이런 저기 좀 고통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마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예, 전해주세요.
3: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예.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예.
4: 내가 그 머리 좀 아픔에 좀 얼음찌나들 안주민 돼서 그 중을 맞고 점약 보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4: 내가 또 연락 와서 하게 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미 연계됐습니다. 예.
4: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5: 둘태병원에 피부과에서 잘한다는 방송 듣고 피부과에 가서 좀 진료 받아보려고 합니다.
0: 예,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5: 진단은 받지 않았는데 지금 온몸이 가렵고 잠도 좀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럽니다.
0: 예, 예. 에, 그 뭐 피진 같은 게 돋아나는 건 없어요?
5: 조금 약간 좀 조금 이렇게 무식이니까 가랍고 안쪽은 돋아나는 게 조금 냄새가지는 않습니다.
0: 예, 그러면 예. 일단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피부과가 있는데 그 예. 김주임을 찾으세요. 이분이 한일의 피부과 예.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입니다.
5: 예예예 예, 예. 예,
0: 김주임이 예,
5: 그 김주임이 예약해 주시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그러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그날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또 이거 가끔씩 앉았다 일어나면 온 눈앞이 핑핑 돌아가는 것 같고 특히 전화기 잘 때면 악몽 자주 꿉니다.
0: 예, 예.
6: 네, 그래서 예, 놀라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아 그래서 예 박윤동 주임이 예, 용하시다는 소문 듣고 가서 예 진단 받고 첨약을 두 번 갖다 먹은 게 예 아 지금 어지럼증도 많이 없어지고 악몽도 많이 없어지고
0: 좋은 소식입니다.
6: 예 그러니까 예 잠을 쭉 푹 자니까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예
6: 뭐 허가하십니까? 오늘 가서 더 보이려고 예약하자고 그런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그 병원에 이사를 예약하자 그랬다. 박상호 주임 선생님 예약합시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7: 아, 나는 내 원래 저 뭔가 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소리.
0: 예.
7: 그 병원에 소문 듣고 소리. 그 다음 나도 아침에 이 라디오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가서 예, 비왔습니다. 위 아이소 와서 계속 이 윗부터 하는 소리. 밥, 아이 먹어도 계속 먹은 것 같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위 나쁘면 원래는 어제 대배 또 좀 굳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설사는 또 설사대로 나가고.
0: 예.
7: 이게 내장도가 이게 무슨 계속 물러온 것처럼 그렇다 말인데.
0: 예.
7: 여기 가서 약을 일곱 접시 두 번 죄다 먹었습니다.
0: 예.
7: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이 났습니다. 박상호 예. 선생님께서 중요한 죄다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7: 그래서 내일 좀 났을 때 조금 더 치료하고 그래자고 그런다. 근데 그 설사 나는 그 그것도 얘기해도 예, 많이 났단 말인데 요새는 예. 다른 사람들 위 나쁘다면 두이 굳답디다.
0: 아, 그거네. 환자마다 등황이 틀립니다. 우리 중의학에서의 비위장을 표리관계라 하는데 부부관계가 한 가지입니다. 예. 비장이 허약한 분들이 왕왕 허배 붓고 설사를 잘합니다.
7: 예, 그렇다 예, 말입니다.
0: 예.
7: 그래서 그, 나 어서는 이랬지, 영 오람다. 근데 이럴 때마다, 그래서 서약을 먹고 소리, 그래서 예, 여대 내가 거기 사람들과 물어보고, 약 갖다 먹고 먹고 하는데, 하나도 안 났단 말입니다.
0: 예, 근칠하기 바쁩니다. 예.
7: 예, 한 이틀이나 이랬다가 또 발작하고.
0: 그렇죠.
7: 근데 이번에 내게도 쭉 지금 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 되겠다고 소리 조금 더 한 두 번 더 갖다 먹어야 되겠다고 그랬네.
0: 예.
7: 오늘이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됐습니다.
7: 오늘 가겠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예. 지름 넣으시오. 예.
7: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8: 예.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8: 저는 예. 위가 아파서
0: 예.
8: 예술 걷고 밥도 바로 못 먹고 예 그랬습니다.
0: 예.
8: 그리고 뭐 담낭도 나쁘다고 담낭 벽도 두껍다고
0: 예.
8: 아, 무슨 벽이 무슨 배 안에 벽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0: 예.
8: 그래서 저 그 치료는 다른 데가 치료는 했는데 어째 고태 보이지 그냥 낫지 않습니다.
0: 예.
8: 그래서 방송을 듣고서 그 뭐 장천에서 온 서주임 선생 잘한다 해서
0: 예.
8: 방송 듣고 그래 배워봤습니다.
0: 예.
8: 그랬는데 정말 말과 같이 예. 효과라는 게 알깁대다.
0: 좋은 일입니다.
8: 처음에 예. 갖다 먹거나 벌써 났습대다.
0: 예, 빠릅니다.
8: 예. 그 다음에 가서 또 기댄 게 매슬금게 낫고 밥은 죽만 먹던 게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0: 네, 예, 좋은 일입니다. 예.
8: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좀 더 치료를 하자고
0: 예.
8: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그럼 오늘로 합시다. 그냥 오세요.
8: 예.
0: 예.
8: 예, 수고하세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0: 안녕하십니까.
9: 예. 아, 나는 위가 너무 아파서, 옛날에는, 위가 너무, 위출을 끊어야 되나? 아예 엄마처럼 해야 되나?
0: 예.
9: 위궤양이겠어요.
0: 아, 위궤양, 예, 예.
9: 이게, 그래도, 먹는 음식은 좀 맵고, 술이랑 이런 거 좀 술 먹었지만, 좀 많이 나눠졌는데, 이걸 내가 들어 또 이제, 자꾸 아파서.
0: 예. 식사를 한 다음에 아픕니까?
9: 아이, 그, 밥을, 뭐 식사하기 전에도, 배고프면 아프고.
0: 예, 예, 예.
9: 또, 조금 더 먹으면 또 아프고.
0: 더 아프고, 예, 예.
9: 그래서, 전문의에게도 누구 말해서, 그, 장춘 서의사 약이 좀 좋대도 한 두 번 먹었어요.
0: 예, 예.
9: 아, 그런 게 좀 많이 좀 나아졌어요.
0: 예.
9: 그리고 음식 조절도 그리고 또 잘 해놨으니까.
0: 예.
9: 많이 났으니까. 이번에 또 가서 한번더 먹어보려고 하는데.
0: 예. 그럼 오늘로 연락합시다.
9: 예.
0: 예.
9: 맞습니다.
0: 예.
9: 수고하시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네. 네. 내가 이 병원을 지금 처음 찾는데요.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0: 나는 이 당뇨병을 오래 알았어요.
0: 예. 예.
10: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식이나 다 좀 빠진 거는 사실이죠.
0: 네.
10: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제일 세기 힘든 게, 이 기억력이가 많이 현저히 떨어져요.
0: 예. 허리랑 아픕니까?
10: 네, 허리도 아파요.
0: 예.
10: 근데 허리는 조금 치료해서 조금 낫긴 났는데,
0: 예.
10: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기, 이, 요새 근간에 그거, 뭐니까 이게 신장이가, 거품이, 신장에 나쁜지 좀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와요.
0: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0: 네. 그리고 조금 얼굴도 조금 붓기고, 때로는 또 다리도 조금 붓게요.
0: 예. 그러니까 중요하게서의 콤파트 신장이라지 않습니까? 선천지보이라 하는데 여러 가지 공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수이라고 해. 물도랑을 관한한다, 물기를 관한한다는 뜻이 되겠죠. 콤파트 허약하게 되면 붓기는 현상이 생기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갑니다.
10: 네, 지금 많이 나가요.
0: 예.
10: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상체는 요리하고 아미가 많이 나고, 아래는 차가워서 막 밤에 잠도 자기 좀 힘들어요.
0: 예, 예.
10: 네, 그리고 지금은, 지금 요새 지금 보니까 내가 집에서 이렇게 걸신 씻고 다니는데, 이 발바닥에가 물이 질벅해요. 걸신이 막.
0: 땀이 나서 그렇죠. 예.
10: 근데 이 땀이 나는데, 이 땀은 아이고, 차가워서 바지 싫은데 그래요.
0: 예, 콩팥의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10: 아, 그렇구나.
0: 예, 예.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검사를 해서는 들어 안 나요. 분석하기 바빠요.
10: 예.
0: 예, 중의학에서는 이렇게 리해랍니다.
10: 예. 그리고 저게 뭔가 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굴이 붓기니까 그런지 지금 귀도 조금 열이 나는 것 같고 하면서 붓기는 것 같고
0: 예.
10: 보기가 부러진 것 같고 그 감각이 나고
0: 예.
10: 그다음에 피부에 이 몸에 이 상체가 주로 상체가 이게 붉은 반점이가 생겼습니다.
0: 예, 음양실조가 있구만요. 상체는 열하고 하체는 말죠 냉한 이런 말죠 음양실조 현상입니다.
10: 아, 그래서 이 반점이 생겨요?
0: 예, 그렇죠. 또,
10: 예, 그래가지고서 내가 지금 요새 지금 이게 이렇던 게 또 어제부터 또 피부가 반점이 또 생기거든. 내가 지금
0: 반복이 생겨.
10: 찾아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0: 우리 길대중이 문제 뭐에 온 적이 없습니까?
10: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0: 연결해 계십니까?
10: 예, 예.
0: 그러면 민바로 그 저 이 성의 전문가의 서장성 주임이 이사가 오늘부터 문진하니까 보여보세요.
10: 아, 그 이사를 보여야 할까?
0: 예, 예.
10: 예, 알겠습니다.
0: 서주임이란다. 쉬에, 쌍리를 쉬에.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1: 네.
10: 고맙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 목이 아프면서 저 어깨까지 막 아픈데요.
0: 예.
11: 저 최영희 선생님한테서 주사 저 침을 한 몇 번 맞았는데 좀 괜찮아서 다시 예약하려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연락이 예. 됐습니다. 예.
11: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2: 난 소리를 하려합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2: 아, 윗날 치료받는데 이전에는 마늘 한 쪽도 못 먹던 게 지금은 마늘 먹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0: 예, 좋은 일.
12: 예, 그리고 뭔가 소박 소리가 서울이 이렇게 자꾸 꾹꾹 하면서 소리가 아실 수 없는데 아프던데 근데 그렇고 방귀가 아실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개 지금 받을까 하네. 그래.
0: 예, 그냥 할까. 오세요.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1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3: 예, 안녕하세요.
0: 예.
13: 저 당신의 선생 서주임이 좀 배워잡기로 합니다.
0: 예. 무슨 증상 있습니까?
13: 아, 그 저 이전에 약을 한 달 넘어먹었는데, 걔네 저, 뭐, 이제, 간하고, 그 다음에, 저, 요단바람에 높아가서 그랬는데,
0: 예.
13: 그 양반 약 쓰고, 저래, 영마의 효과 좋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자는 예. 안 되는 건.
13: 예, 그래, 예. 저, 이번 또 가려고 그랬는데, 좀 예. 오신다, 가나.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다 됐습니다.
13: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든가 이 허리도 아프고 그래 무슨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0: 예.
1: 오늘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친구로 좀 해보려고
0: 예.
1: 예약하겠습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3: 예, 잠이 잘 아요고, 예, 그, 머리가 흉하고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3: 예, 원장님 치료를 두 번 받고 나니까 아주, 호전이 좋아가지고,
0: 예.
3: 한 번 더 보이려고 지금,
0: 예.
3: 전화 드린 겁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3: 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땀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예.
4: 전우 원장님, 선생님이 환자인데,
0: 예.
4: 중단 선생님 치료를 받으면 많이 낫고 있습니다. 그 요즘 또 한 번 더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저 치료받습니까?
4: 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소리, 이 심장도 좀 좋지 않아. 그래서 침도 맞고 약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한 번 더 쓰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소화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예, 상소화도 하소화도가 있고요. 이외에도 또 소화선이 있습니다. 예. 타액선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담낭에 이선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라든가 담즙이라든가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가 하루 세끼를 자시는 식물 중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제때제때 분해시켜가지고 흡수하는 이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분들이 소화교통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2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기 되면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는데 왕왕 보기 되면 상복부가 말이죠. 통증이 나타나거나 어떤 분들은 또 지지는 것처럼 아프다 하는데 환자분들이 마다 진단은 위궤양인데 정황이 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공복에 아프고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한 다음에 말이죠. 좀 완화되다가 또 아파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통증은 흉골의 가슴팍의 겉피 아래가 아프고 등이라든가 어깨라든가 이런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옵니다. 아직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통증이 올 때 이런 말이죠. 길태중이 문진배의 훌륭한 의사들 찾아서 하나는 무슨 원인으로 오는가 확실히 소화교통 질병인가 이런 원인을 밝힌 다음에 치료를 받아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5: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회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7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요 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의 선사태와 토성류 재해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중공장규를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중공길림성규를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배치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 집중정돈사업 진척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주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 진척 정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신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일생을 감회 깊게 돌이켜보고 강택민 동지가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는 바 아주 강한 정치성, 사상성, 지도성이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 당조와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강택민 동지의 확고한 정치 신앙, 깊은 위민 정감,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혁신 정신, 원대한 안목의 전략 사유, 굳세고 과감하며 비범한 담력을 깊이 학습하면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 두뢰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더 확고하고도 자각적으로 분발 정진하며 더 효과적으로 연변의 사업을 잘하고 연변의 일을 잘 해내 연변 도약 추월을 힘써 추동함으로써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 제시 기롱현 산사태와 토성류 재해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문제 향도, 위험의식,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1층 강화하며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하게 잘해 여러 민족 대중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질재해 우한 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강대류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산사태, 토성류 등 각종 지질재해에 초점을 맞추고 우한 지점 플러스 위험구역 이중 통제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며 산홍수재해 위험 지점과 지질재해 우한 지점마다 경고 표식을 설치하고 위험 제거, 보강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서 산비탈을 깎아 집을 지은 곳, 절벽이나 비탈과 린접한 주택 등 고위험 지점의 안전 경계를 두드러지게 다잡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응급 대응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대응, 순찰 조사, 대중 이전, 긴급 구조, 물자 배치 등 전 사슬, 전 과정 처리 규범을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위성 원격 감지, 무인기, 자동화 감측 등 기술 경계 수단을 강화해 홍수 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주동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응급 구조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고리의 구조 역량과 물자 배치를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장마철에 지도 간부가 일터에 나와 인솔하고 전담 인원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 조직과 교류검사감찰기관에서는 중공정교류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길림성교류검사위원회 길림성감찰위원회 포치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비상한 강도와 조치로 집중정돈 난관공략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중점 분야 정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경작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정돈 항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험 우한과 문제 단서를 1층 깊이 파헤치고 대중리익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를 강력히 정돈하며 중점 업종과 분야의 고질적인 병폐를 견결히 제거해야 합니다. 민생 분야 신속 처리를 단단히 다잡아 요구가 명확하고 사실이 분명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역사적으로 남겨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도 간부의 사건 책임제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대책을 견제해 해결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신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손을 떼지 말아야 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행위는 엄숙히 처리해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두드러진 문제, 중점 분야, 관건 일터를 예의주시하고 자금 흐름, 입찰, 공사 대상에 초점을 맞춰 리익 사슬을 깊이 파헤치고 문제 단서를 조사해 영향력이 있고 진성력이 있는 일련의 난제 사건, 고질 사건을 돌파해야 합니다. 제도 울타리를 더 촘촘하고 견고하게 짜야 합니다. 대상 관리, 자금 사용, 권력 운행 과정의 박약고리를 깊이 찾아내고 제도 결여, 감독 관리 부재 등 문제를 힘써 해결해 정돈 사업이 집중 난관 돌파에서 상시화, 규범화, 장기 효과화로 전환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에 관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화상회의와 전성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사업 추진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심화하는 총체적 요구와 실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인민대중이 극도로 증오하는 일련의 폭력배 악세력 위법 범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도를 강화하고 정성껏 조직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주체 책임을 참답게 이행하고 각급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 지도 소조 및 판공실에서는 통괄적으로 틀어지고 협조하며 실시를 독촉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 정법위원회에서는 집법 사건 처리 책임을 엄격히 실시하고 각 업종 부문에서는 본 부문, 본 계통, 본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도 소조가 통괄적으로 틀어지고 관련 부문이 협동 추진하며 사회 역량이 공동 참여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단서 조사, 사건 수사, 보호 우산 타격과 관계망 제거, 근원 치리 등 재반 임무를 통괄적으로 다잡고 중점 업종과 분야, 중점 지역, 중점 인원에 대한 경계 정돈을 심화해 전문 투쟁에서 착실한 전과를 거둬야 합니다. 엄격히 집법하고 책략을 중시해야 합니다. 폭력배 악세력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폭력배 악세력이 아니면 하나도 억지로 끼워넣지 않는다는 원칙을 단단히 파악하고 타격으로 길을 여는 것을 견제하며 정밀 타격을 중시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여섯 가지 우두머리 등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와 연성폭력, 인터넷 공간 등을 이용한 10가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엄하게 타격하고 국경 변경 관리 방해, 밀수, 전신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사건을 정밀하게 수사해 정확히 실속 있게 깊이 철저히 타격해야 합니다. 대중을 발동하고 기세를 조성해야 합니다. 각종 매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 각급 당위 정부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심화하려는 결심과 조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문투쟁에서 과감히 나서고 난관 돌파에 능한 일련의 선진 전형을 깊이 발굴 선전 보도함으로써 전민이 알고 지지하며 참여하는 짙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국가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 포치를 깊이 실시하고 성주시 3급 공업 분야의 녹색 저탄소 전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계시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최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탄소 감축 효익 증대, 연계시 탄소 제로 근접 본보기 공장 참관 및 포장업종 공급 수요 협력 추진회의가 26일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회사 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25개 공업기업의 생산, 기술, 환경보호, 구매 부문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의 녹색 저탄소 발전을 선전 격려하는 동시에 포장기업과 전시 중점 공업기업 간 생산 수요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하단 소통 장벽을 뚫어 현지 공급사슬 협력 상생을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참가 기업 대표들은 연변 아리랑 포장유한 책임회사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저탄소 지능 생산 흐름선과 녹색 공급사슬 운영 모식을 참관했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 유한 책임 회사에서 지난해 180만 원을 투자해 건설한 태양광 발전 대상은 이미 정식 전력망에 연결돼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 대상의 연간 발전량은 81만 킬로와트시, 연간 발전 수익은 약 48만 6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생산형 전력의 근 40%가 녹색 태양광 에너지에서 공급되면서 이 기업은 연변 포장업종 녹색 전환의 선행자로 됐습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유한책임회사 운영총감독 뢰천우입니다. 우리는 저탄소 생산, 태양광 발전 등 면에서 쌓은 성숙된 실천 경험을 부가가치 봉사의 연장으로 삼아 상하단 협력 동반자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경험 공유와 상호 교류, 공동 진보를 통해 전 산업 사슬의 협동 탄소 감축과 품질 효율 향상에 조력하겠습니다. 저탄소 전문가팀에서는 또 참가 기업의 생산 실제에 비추어 1:1 심층 진단과 자문 봉사를 제공해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저탄소 전환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길림 옥정 탄소 전력 융합 과학기술위원회사 연구개발부 주임 장건입니다. 전기 판매에서 녹색 저탄소 봉사에 이르기까지 일괄식 정밀 맞춤형 봉사를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설비 개조에서 과학적인 탄소 계산 지능화 플랫폼 응용에 이르기까지 일괄식으로 탄소 제로 개조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년 내 연길시에서는 공업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길림 연초 연길 담배 공장, 장백산 인쇄, 버드와이저 맥주 등 기업이 성급 녹색 공장 인정을 받았습니다. 연결시 공급 및 정보화국 1급 주임과원 리국철입니다. 향후 우리는 생산 수요 연결, 기업 방문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점 기업과 생산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예의주시하여 한계 기업 한계 대책으로 연결 봉사를 잘하겠습니다. 동시에 탄소 제로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시범 인솔 역할이 강한 일련의 녹색 제조 본보기 기업을 구축해 공업 기업 녹색 저탄소 발전의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주당위 선전부, 주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 군중예술관과 각 현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관한 제13회 길림성 주민문화시즌 연변주 계렬활동 가동식 및 제5회 전주 광장무 대회가 26일 도문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 단계 선발을 거쳐 이날 전주 각 현시에서 온 13개 팀 근 500명 선수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혼준시 문화관 광장무팀이 가장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어 각 참가팀이 륜번으로 무대에 올라 힘찬 춤사위로 위대한 시대를 참여했습니다. 성주 무용 전문가들은 편성 창의, 완성도 등 여러 면에서 현장 채점을 했습니다. 최종 혼춘시 문화관 군중예술단 광장무팀의 나의 당 나의 조국과 연기시 진학가도 청도 람천예술단의 즐거운 양거리 제5회 전주 광장무대회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2: 29일에 열리는 성장컵 중국 길림 제3회 변경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력에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시 각 직능 부문에서는 재반 사업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기 관련 교통안전보장, 시정시설, 자원봉사 등 재반 준비 사업이 전면 완료돼 최상의 상태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재반 교통안전보장 사업을 착실했습니다. 교통관리대대에서는 경기 코스를 여러 번 답사하고 전문 안전보장과 응급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전에 공식 경로를 통해 교통관제, 우회 통행, 주차 안내를 발포해 주민들의 시간대를 피해 출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대중의 일상 출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화룡시 공안국 교통관리대대 도시구역중대 지도원 리영환입니다. 경기 당일 전체 근무 민경과 경무 보조일꾼이 일터에서 경기 코스 봉쇄 통제, 차량 흐름 소통, 질서 관리 통제, 응급 처리 사업을 엄격히 하고 각종 교통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며 돌발적인 도로 상황을 신속히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엄격하고 실속 있는 작품으로 경기 전 과정을 수호해 이번 변경 달리기가 안전하고 평온하며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화룡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도시구역 인민거리, 화룡거리, 룡흥거리 등 중점 도로 구간의 시정시설 정돈을 전개해 더 좋은 도시 환경으로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행정판공실 주임 안풍위입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 횡단보도, 통행금지선, 방향화살표 등 교통표식선을 루계로 980평방미터 보충 도색하고 아스팔트도로 3,300평방미터를 보수했으며 인도 포장대리석 1,700평방미터를 보수했습니다. 정밀한 건설과 관리를 줄선으로 경기의 순조로운 개최를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검사구역 당직, 출발점 안내와 종착점 인원 분산, 건강 달리기 및 즐겁게 달리기 참가자 등록 등 임무를 맡아 경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연변조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홍어택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교육국, 시 직속기관, 변경경제합작구 등 24개 단위와 사회각계에서 자원봉사자 총 270명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분공이 전부 끝났고 부문별 전문 양성 사업도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천 방천 풍경구 관광관리위원회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8월 28일부터 풍경구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풍경구의 입장권 판매 시간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온 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동시에 개방하고 오후 5시부터 입장권 판매를 중지합니다. 이와 함께 풍경구 입장과 폐원 시간도 조정돼 매일 오후 5시 10분부터 관광객 입장을 중지하고 오후 6시에 정식 폐원합니다. 도나시 박물관에서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홍수재해 영향으로 临시 닫았던 발해각 2층 전시관에 대한 청결 소독, 우환 조사, 시설 검수를 전면 완료하고 안전 개방 표준에 부합됨에 따라 8월 27일부터 정식 대외 개방을 회복한다고 했습니다. 박물관의 정상 개방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며 오후 3시 30분부터 관람객 입장을 중지합니다. 월요일은 정기 휴관하며 법정 명절은 례외입니다. 지금은 가을철 알곡 산량이 형성되는 관건기입니다.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근일 무인기 통일 방제 작업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연일 10여 명의 전문 조종수들이 약재를 가득 실은 무인기를 조종해 농경지 상공을 오가면서 살포 작업을 해 농작물 생장을 촉진했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어리나 윤일이었습니다.
3: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10시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흐리겠으며 낮에 왕청 훈춘에는 분산성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네, 오늘은 햇살 가득 머금은 달콤한 알갱이, 이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 포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로 고대급 벽화에도 등장할 만큼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알갱이 속에 어떤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우선 포도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앗의 풍부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로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도는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포도에 함유된 칼륨 등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포도의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로회복과 에너지 공급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며 유기산이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나 더운 여름철 지친 몸에 포도 한 송이가 큰 힘이 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포도에 함유된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또 포도는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앗이 많은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익균 증식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포도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과 씨앗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도는 당분 함량이 높아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10알 내지 15알 정도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는 와인, 주스, 잼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신선한 포도를 고를 때는 알갱이가 꽉 차 있고 이 꼭지가 푸르며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는 것이 좋은 포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달콤한 알갱이 속에 건강을 담은 포도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방학이 끝나갑니다. 아이에게 방학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학교라는 균열에서 벗어나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개학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일까요? 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개학을 앞둔 아이와 부모가 조급함보다 여유를 불안함보다 기대를 해야 할 일보다 함께 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함께 하실 분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개학이 다가오면 아이들은 방학이 너무 짧았다며 아쉬워하고 부모님들은

0: 은 늦잠 개인 밀린 과제를 걱정하며 개학 모드로 전환하느라 분주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과 마음의 리듬을 학기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이 개학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1: 네. 진짜로 아이들은 방학이 끝나면 너무 아쉬워하고
0: 그렇죠.
1: 부모님들은 아 이제 해방이다 하고 또 좋아하고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걱정 중 개학이 다가오면은 이 방학 동안에 흐트러졌던 이 그렇죠. 리듬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0: 네.
1: 네, 체계적으로 준비는 단순히 어떤 공부할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아이의 생물학적 리듬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필수 전략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방학 중 불규칙했던 뭐 생활 습관 그리고 특히 수면.
0: 네,
1: 네, 이 멜라토닌 분비가 주기를 흐트려서 결국은 이것이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0: 네.
1: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선생님이 수면을 어떻게 합니까? 막 방학에는 12시, 1시에 막 잤대요.
0: 그렇죠.
1: 그런데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개학에도 이런 자유 없는데
0: 맞죠.
1: 왜 방학까지 나를 이렇게 관리하냐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지금 공부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걸 양보를 해줬다가 지금 슬슬 개학이 오니 부모님들이 더 불안하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학기 내 지속될 학습 효율과 이런 부분에서 가정에서 정서적 안정이 기초로 되자면 이 개학 준비를 정말 이제 말씀드렸던 심리적 안정과 생물학적 이런 리듬을 잘 조율하는 것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개학 전에 부모님과 아이의 이런 갈등을 잘 해결을 하면은 아이는 이 개학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적응해가는 것이 가장 체계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금방 우리 개학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요. 방학 동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에 익숙해진 아이는 개학 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갑자기 일찍 자오려고 하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기 마련이죠. 이 방학과 개학 사이의 리듬 차이를 부드럽게 해소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은 무엇인지요?
1: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학 2주 전부터 아이의 현재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0: 네.
1: 하루에 10분씩만 일찍 자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게 해야 됩니다.
0: 네.
1: 솔직히 아이한테 야 어제보다 10분만 일찍 자자 이러면 아이들은 협상에 다 응해요.
0: 네.
1: 그런데 야 당장 개학인데 이제는 한 시간 앞당겨서 자자 이러면
0: 그렇죠.
1: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네 10분만 일찍 자고 10분만 일찍 일어나는 것
0: 네.
1: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5분
0: 네. 네.
1: 이렇게 5분씩 10분씩 조금씩 앞당기면 아이의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합니다.
0: 네.
1: 또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사용을 줄이고 오히려 조용한 뭐 명상 음악도 좋고 수면에 도움되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아침 일어난 후에는 커튼을 열고 5분간 햇빛이 들어오는 그것을 햇빛을 쬐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랍니다.
0: 그렇네요.
1: 왜냐하면 광선이 바뀜으로써 뇌가 수면에서 깨어나는 것에 도움이 된답니다.
0: 네.
1: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또한 제일 중요한 거 물 한 컵 마시기를 의무화를 해라고 합니다.
0: 네.
1: 네. 아침에 깨나서 물 한 컵 마시면은 뇌를 깨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뇌를 깨우고 낮에는 주로 아이들이 방학에는 주로 활동적으로 놀죠.
0: 네.
1: 밖에 나가 놀거나
0: 네.
1: 또 아니면은 스마트폰 유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노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독서나 퍼즐 맞추거나
0: 네.
1: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스마트폰 핸드폰 게임은 제외입니다.
0: 네.
1: 네. 그걸 제외하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답니다.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3일만 참자.
0: 네, 첫 3일.
1: 네. 그래서 개학 전 첫 3일은 이렇게 개학 주기를 적응할 수 있게끔 이제처럼 조금씩 점진적으로 습관을 하게 하는 3일을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0: 네.
1: 무리하게 벌칙을 주지 말고 오늘 10분 더 일찍 잠든 아이를 칭찬해 주면서
0: 네. 네,
1: 부모가 아이랑 함께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0: 그렇네요. 두수선부터 실시하면 10분이라도 너무 긴 것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네. 괜찮다. 10분 또 얼마 후 15분, 20분 네. 아마 이래면서 적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새 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이번 학년에는 이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생기죠. 특히 성적이나 친구 관계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아이에게는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개학을 앞두고 부모 자신이 기대치를 점검하고 아이에게 건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부모님의 기대는 아이에게 가끔은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0: 네.
1: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도 사실 어른들이 엄마들이도 특히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0: 네.
1: 챙겨야지 어떤 분들은 또 일도 해야지
0: 네, 그렇죠.
1: 예,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남편이 이 아내한테 아 이것만 좀 더 해줘 이것만 좀 더 해서 그리고 아내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자꾸 높아져 간다면 그 와이프 아내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이 나겠죠. 힘들겠죠.
0: 네.
1: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한테는 우리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나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0: 네.
1: 너한테 요구를 높이는 거야. 이런 명목하에
0: 네,
1: 자꾸
0: 그렇죠.
1: 기대치를 높입니다.
0: 네.
1: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해 주는 것인데 너는 이번 학기에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기대보다는 내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네, 이렇게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결과보다 항상 과정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결과가 나쁘더라도 틀린 문제를 다시 정리해 하는 것을 보니 엄마는 그 너의 노력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얻었어.
0: 네. 네,
1: 이렇게 아이가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0: 네.
1: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0: 네.
1: 예, 압박감은 의무감에서 오지만 동기는 선택권에서 옵니다.
0: 네.
1: 이번 주에 수학 문제 몇 개를 풀어볼까 물어본다는 건 아이 스스로에게 주체권을 주는 질문입니다.
0: 네.
1: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실패하면 성적이 낮아지면 내가
0: 그렇죠.
1: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죠.
0: 네.
1: 아니 내가 왜 내 자식인데 사랑하지 않겠냐고.
0: 네.
1: 그런데 부모님한테 아 그러면 아이가 이런 실수했거나 성적이 내려갔거나 이랬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혼내야 얘가 다시는 안 그러니까 혼냈다고
0: 네.
1: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표현을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과 아이들이 접하는 요구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으니 부모님들이 기대치를 아이한테 정말 부담이 안 될 정도로 잘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함께하는 과정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잘 전달이 되면은 아마도 기대보단 기대에서 오는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렇네요. 칭찬은 정확하게 해야
1: 네.
0: 되고 기대치는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학 동안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죠.
1: 그쵸.
0: 성장기 아이에게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 이유와 개학 전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계적인 수면 패턴 복귀 전략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하루아침에 뭔가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0: 네.
1: 잠자는 동안 아이의 키와 머리가 자랍니다.
0: 네.
1: 네.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네. 이때 깊은 잠에 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0: 네.
1: 네, 마치 식물이 밤에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이 시간대에 수면이 가장 예, 정말 잘 자는 것이 아이한테 제일 더 좋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0: 네.
1: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뇌 청소가 이때 됩니다.
0: 네.
1: 수면에 도움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물질을 수면 중에 제거하는데 특히 꿈꾸는 그 잠을 잘 때 기억이 정리되고 학습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0: 네.
1: 네. 즉 자는 동안 공부가 저장되는 셈입니다.
0: 그러네.
1: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면이 부족하다면 공부가 저장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는 배운 걸 기억 못하니?
0: 네.
1: 그리고 다른 저 집에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더라.
0: 네.
1: 네가 그렇게 10시부터 잠을 자는 문제는 10시부터 자는데 아이가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수면 질이 보장이 안 됩니다.
0: 네.
1: 수면 질이 보장이 안 되면 결국 공부한 것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됩니다.
0: 네.
1: 악순환이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자면 쟤는 공리 없이 잠을 잔다고 뭐라고 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죠.
0: 네.
1: 네, 자는 시간은 예, 키와 머리가 크는 시간이다.
0: 네.
1: 그러기에 수면이 중요하고 갑자기 2시간 일찍 재우려면 실패 확률이 90%입니다.
0: 네.
1: 그래서 10업은 30분 점차적으로 시간을 앞당겨 시간 조율을 해주시고 예, 아이한테 야 내일 아침 뭐 먹을래? 이렇게 아침 메뉴의 기대치를 조금 높여주면서
0: 네.
1: 예, 일어나는 시간도 예, 조금 서서히 앞당겨주는 것이 꼭 마치 우리가 겨울에 자동차를 몰기 전
0: 네.
1: 예, 서서히 예열을 하죠.
0: 네.
1: 예, 그러면 그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예, 일상으로 제대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예열해주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우리 수면질 보장을 위한 조치를 따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네요. 방학 동안 불규칙해진 식사 시간과 줄어든 활동량은 개학 후 집중력과 체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개학 후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아이의 컨디션을 위해 식사 시간과 가벼운 운동 어떻게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1: 네, 방학 동안 불규칙해진 식사와 활동량은 아이의 신체 리듬을 깨뜨리기 쉽습니다.
0: 네.
1: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 보면은 뭐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 먹고 간식도 많이 사 먹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를 놓칠 때가 많죠. 방학에는
0: 네.
1: 그리고 놀다 보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하루에 두 끼 먹었다 아니면 밤에 야식을
0: 그렇죠.
1: 먹거나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예 어떻게 놓고만 우리 일상의 시계와 같습니다.
0: 네.
1: 우리의 삶의 흐름을
0: 네. 예,
1: 체계적으로 조율해주는 시계와 같고 우리가 먹는 식사는 연료와 같습니다. 우리의
0: 네.
1: 삶을 불태울
0: 네.
1: 수 있는 연료와 같고 운동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엔진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예, 뭐 아침에는 단백질, 점심에는 잡곡밥, 채소, 저녁에는 가볍게 두부 생선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정도로
0: 네.
1: 식사 시간을 조금씩 예, 개학처럼 정상 시간으로 다시 습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영양과 시간이 같이 중요하다
0: 네.
1: 이 말입니다.
0: 네.
1: 그리고 간식과 수분은 뇌에 직접 연료를 넣는 것과 같기에
0: 네.
1: 방학에 무심코 집는 과자나 음료수는 집중력의 적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개학이 슬슬 다가오면은 음료수나 과자나 이런 걸 줄여야 되겠죠.
0: 네.
1: 네. 그리고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두 차례만 간식을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그 간식도 뭐 호두 2알, 방울토마토 5개 이렇게 영양을 따져가면서 그렇죠. 주거 수분을 챙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연료가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꼭 건강하게 먹어야 우리 몸에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0: 네.
1: 그리고 갑자기 운동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스트레칭 5분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 안에 운동이라도 견지할 수 있게 뇌에 입력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아까 운동은 우리 몸의 삶의 엔진과 같았습니다.
0: 그렇죠.
1: 자동차에 엔진이 없으면
0: 그렇죠. 갈 수 없죠.

0: 그냥 그저 겉모양뿐이죠. 네. 그것처럼 우리 삶에 운동이 없다면 이렇게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운동 습관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입니다. 네. 네, 중요한 건 하루 한 번에 완벽하게 하기보다 네. 매일 1%씩 개선을 한다는 목표로 5분씩 일찍 일어나고 5분 동안 운동하고 또한 좋은 것을 조금만 개선해서 먹고 이렇게 하면은 예,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1: 네. 우리 식사는 영양식, 건강식을 네. 빠져야 하고 운동도 습관을 네. 길러줘야겠네요. 이 방학이 끝날 즈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방학 과제입니다. 마감이 다가오자 아이와 부모 모두가 불안해집니다. 밀린 방학 과제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전략과 방학 동안 생긴 학습 공백을 개학 후에 자연스럽게 메우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네, 요즘도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부모님은 선생님의 방학 숙제 가득 밀렸다고 안 한다고 네. 매일 그거 집에서 전쟁을 한대요. 네.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이제는 며칠 안 남았는데 얘가 절반도 못했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보면은 밀린 과제는 네. 갚아야 할 빚이고 네. 학습 공백은 훈련을 통해 생긴 근육 기억과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마감이 임박했을 때 전체를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1: 네.
0: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1: 네.
0: 집중적으로 그 다음 순서대로 과제를 하나하나씩 마무리하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1: 네.
0: 네.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도움이 필요한, 과제와 도움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해 놓은 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부모가 함께 시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과제를 마친 후에는 간단한 요약이나 질문을 만들어 보며 학습 내용을 복습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5분에서 15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그것이 길어지면 아이는 또 질리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과제를 하고 그 다음 학습 공백은 복습 3일, 예습 1일 하루.
1: 네.
0: 3일은 복습, 하루는 예습. 이렇게 네. 해서 학교 진도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집에서 지난 학기 핵심을 골라서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매일 예습 10분이라도 하는 습관을 아이가 키우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10분은 네. 아무것도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런데 10분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5분 예습을 먼저 권장합니다.
1: 네, 5분이라도.
0: 네, 5분 예습이라도 먼저 권장을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것이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 기억이 생기는 것처럼 학습 근육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학습 습관은 매일 반복으로서 학습 근육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이와 어머님이 이걸 함께 아시고 하셔야 합니다.
1: 네. 이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적절한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은 동기부여와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을, 너무 낮은 목표는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부모의 대화 방법 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너무 높은 목표는 절벽과 같고
1: 네.
0: 너무 낮은 목표는 평지와 같습니다.
1: 네.
0: 네, 학습 목표는 아이 현재 수준과 관심을 반영해야 됩니다.
1: 네.
0: 부모가 먼저 아이와 함께 지난 학기 성적과 학습 습관을 돌아보면서 여기에서 너는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너는 어떻게 찾아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1: 네.
0: 목표 하나를 쪼개서 하나하나 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아이한테 이번에 몇 등 할 거야가 아닌 이번 학기에 너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제거를 시키고 싶니?
1: 네.
0: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1: 네.
0: 우리는 급하게 야 이번 학기에는 한 10등 앞에 10명은 좀
1: 깨어라.
0: 잘 깨야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런 등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집중적으로 예, 제거를 시키고 싶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게 물어보고 작년에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이 무엇인지
1: 네.
0: 생각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아이한테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절벽과 같았던 목표치를 네, 조금 무난하게 아이가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네,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까를 실패하면 방법을 바꾸면 된다. 이런 네. 거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1: 네.
0: 부모는 정답을 주는 분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조력자입니다.
1: 네.
0: 아이가 스스로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수학 성적 10점을 올리겠다는 목표보다는 매일 수학 문제 3개씩 풀겠다.
1: 네.
0: 네. 점수로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돼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네. 네. 이 소통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는 구체화하는 것이 좋네요. 이 지저분한 그 방과 책상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흐트립니다. 개학을 맞아 아이의 방과 책상을 아이와 함께 정리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구체 방법은 무엇인가요?
0: 네, 아이와 함께 방과 책상을 정리할 때는 정말 방학 동안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방을 어질러 놓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요.
1: 네.
0: 얘가 이런 장소에서 삽니다 하고.
1: 네.
0: 네. 그래서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1: 네.
0: 아이가 그런 곳에서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해서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를 하라고 하면 안 한대요.
1: 네.
0: 그래서 우린 이럴 때 저는 부모님에게 한꺼번에 이 방 전체를 청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1: 네.
0: 네, 그냥 책상 정리도 아이가 할 수 있으면 그 책상을 오늘 하루 다 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3분의 1씩 나눠서
1: 네. 네,
0: 오늘 요만큼만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시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은 시각에서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한테 이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설명 없이 야, 이 방이 뭐니? 이 꼴이 뭐니? 돼지굴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비난으로 시작하니 아이는 할 그렇죠. 의욕이 없습니다.
1: 네.
0: 그런데 책상에서 우리의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력은 시각적으로 깨끗한 환경이 도움이 된대.
1: 네.
0: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책상을 정리할 건데 절반이 좋으냐? 아니면 다 할 수 있어? 아니면 3분의 1만 할까? 예. 네. 이래서 아이한테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1: 네.
0: 사실 깔끔함보다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네.
0: 책상 정리에서는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버릴 것, 둘 것, 옮길 것을 정해야 합니다.
1: 네.
0: 네, 이 책상 위에서 버릴 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제발 아이한테 상의 없이 버리지 마세요.
1: 네.
0: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춘기가 너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버릴 것은 아이랑 꼭 상의해서 버리고 그다음 둘 것은 어디에다 둘 건지 예, 중요하게 자주 쓰는 것을 둘 것을 잘 정리해서 책상에 아이가 원하는 부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1: 네.
0: 책상에서 옮길 것을 예, 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옮길 것은 다른 곳에 옮겨 놓도록 하는 것이 책상 정리의 핵심입니다.
1: 네. 이 새 학기를 맞아 필요한 학용품과 가방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 중 하나이죠. 무조건 새 것으로 채우기보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년별로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알차게 준비하는 두 팁은 무엇인지요?
0: 네, 소학교 1, 2학년 애들은 이름 쓰기를 예, 중요하게 네.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 학용품이나 교과서 이런 네. 것에 이름 쓰기를 해서 이것은 아이가 처음 학교로 가서 네 것, 내 것을 구분하고 내 것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1, 2학년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네. 가방 안에 작은 가족 사진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방법입니다. 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작은 스티커로 만들어서 아이한테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소학교 1, 2학년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소학교 3학년부터 6학년에서는 색상으로 과목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네. 점차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죠. 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어떤 것이 급한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해서 10분 시간 정리를 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우리는 어떤 학용품이나 이런 새 학기에 관한 것을 준비물이라 하면은 딱 물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건도 중요하고 마음에 예, 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초등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과목별 표기와 필기 노트 정리를 네.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간 학습에서 예, 주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알고 넘어간 부분은 시원하게 찢어버리게 해도 됩니다. 네.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를 여기서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하여서 항상 온라인 수업은 어떤 것이 좋은지 네. 잘 선택하게 하시고 특히 중요한 것이 체력 관리입니다. 네. 네. 고등학생들에게서 자기의 수업 안배, 모든 학원 그리고 이런 공부에 대한 안배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때는 정말 자율성으로 해야 되는 때입니다. 네. 부모님이 곁에서 그냥 체력을 위해서 좋은 걸 먹이고 그 신경을 써주는 것이 제일 좋고 초코파이를 한 개 필수로 갖고 다니랍니다. 네. 고등학생들은. 네. 네. 그래서 이것을 가방에 이렇게 잘 챙기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이 개학 준비에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잔소리와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죠. 개학을 앞두고 부모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첫째는 잔소리를 체크리스트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예. 가방 정리했어? 이런 것보다, 물어보기보다 현관 앞에 체크리스트를 붙여놓으면 됩니다. 네. 나가기 전에 한 번씩 체크해보게. 네. 두 번째, 불안을 신뢰로 포장해줘야 됩니다. 부모의 불안을. 네. 생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로 엄마는 너가 어떻게 적응할지 참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네.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해결사 말고 응원단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상령령망에 항상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적 압력 같은 것 학용품 독립 없이 버리지 않기 모멘트로 아이를 응원한다 치고 오늘은 뭐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개학이라고 또 이런 부담 주는 응원은 피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1: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개학 준비 핵심 원칙 세 가지만 뽑아주시겠습니까?
0: 네.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심리적 네. 안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시스템으로 잔소리를 대체해야 합니다. 네.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해야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면 아이는 결국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거 급발진 네. 급발진을 금지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급발진을 금지하는 세 가지 원칙만 잘 준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개학은 단순히 학교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아이가 한 단계 성장하는 출발점이죠. 아이 성장을 믿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 무엇인지요?
0: 네. 첫 번째 이유는 뇌과학적으로 기다리는 전두엽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1: 네.
0: 아이들이 남학생은 28세까지 전두엽이 완성되고 여학생은 24세에 네. 완성이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셔야 어른, 진정한 어른으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내조가 아닌 지원이 자존감이 재료가 됩니다.
1: 네.
0: 네. 부모가 아이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예,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기다림은 실패의 내성을 키우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면역력이 높자면 부모님이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잘 키우려는 부모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장 오래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넘어져도 일어날 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끝까지 함께 할 거야.
1: 네.
0: 네. 언제든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지만 기다려줌의 미덕도 함께 잘 유지할 수 있는 분이 가장 훌륭한 부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 네. 심리 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개학 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이 개학이란 단순히 학교 문이 열리는 날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거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개학 준비는 물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고 그 마음은 부모의 믿음과 응원 속에서 가장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유로운 부모의 시선이 가장 완벽한 계약 준비가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